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 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 800에 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0: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0: 경배 중에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

타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룡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룡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룡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룡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0: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고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를 두고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위기라고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손자병법 속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환위리입니다. 이환위리는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쉽게 말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이죠.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손자가 말한 이환위리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손자병법을 통해 위기 극복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친다 한들 반드시 극복해낼 방법이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위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위험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태로울 리와 기의 기가 더해진 것으로 위태로움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회는 위기의 외투를 입고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외투를 벗기면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내곤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즉, 손자가 말한 이환위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지역이 있죠. 맛있는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합격 사과인데요. 시험을 앞둔 사람이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치 행운의 사과 같은 건데요. 여기에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1991년 무렵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어찌나 강력한 태풍이었는지 아오모리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가수원 역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사과를 모두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90% 사과는 바닥에 떨어져 못 쓰게 됐고, 그나마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10%의 사과들 역시 상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오모리 사과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겉표면이 온통 상처였기 때문이죠. 사과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때 한 농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태풍의 모진 비바람도 끝까지 버텨낸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자는 것이었죠. 태풍도 이겨낸 합격 사과를 먹으면 그 어떤 어려운 시험이라도 붙을 수 있을 거란 의미를 담은 겁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농부의 아이디어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합격 사과를 탄생시켰는데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동안 사과 여러 개를 박스에 포장해서 판매했다면 이번엔 사과를 하나씩 낱개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희망의 문구를 하나씩 적어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몰아친다 해도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해줄 합격사과 같은 것들이었죠. 원래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합격사과가 일반 사과보다 10배나 비싼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합격사과가 인기를 끌면서 아오모리현의 사과는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지금도 지역 특산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죠. 태풍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기였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떨어져서 못 팔게 된 90% 사과 대신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단 10%의 사과에 주목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위기를 헤쳐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손자가 말한 이환위리의 사례는 과거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일어난 중동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수많은 유대인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1948년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아랍인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죠.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못마땅했고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중동전은 총 4번에 걸쳐 벌어졌는데요. 그때마다 전쟁의 승기를 잡는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히 제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뒀는데요. 전쟁의 결과로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시리아로부터 골란공원 땅을 뺏은 겁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입장에선 엄청난 손실이었죠. 시나이 반도와 골란공원 모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죠. 두 나라는 어떻게든 이 땅을 되찾고 싶어 했는데요. 이후 수년간 이스라엘의 보복을 하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대량으로 무기를 사들이며 전력을 보강했고 시리아 역시 군개혁을 통해 현대화 작업을 이뤄갔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측은 세 번의 승리 후 군 경계가 상당히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랍국들이 공격해봤자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만심이 독이 됐던 걸까요? 이스라엘은 곧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3년 10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날이 바로 유태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용키푸르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은 평 명절이라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대비가 허술했던 것이죠. 아랍군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는데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인 시나이 반도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골란공원의 대부분을 단 사흘 만에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거의 48시간 만에 전멸 직전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패전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전세 역전의 기회를 노렸는데요. 우선 현역 군인들이 후퇴를 하면서 지연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0살 청년 츠비카 소이인데요. 그는 휴가 중에 전쟁이 터지자 적시 휴가지에서 가까운 그 지역 부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곧 부서지고 깨진 4대의 전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골란공원에 상가했던 전차부대 병사들이 소대장을 잃고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츠비카 소이는 그대로 전차를 고쳐 탄약을 보충한 뒤 다시 골란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 단 4대의 전차로 30여 대의 시리아 전차와 혈투를 벌려 격파합니다. 이틀 동안 한 잠도 자지 않고 다른 지역 전투 지역으로 가서 시리아군과 사투를 벌인 것이죠.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노력 끝에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골란고원의 일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정부는 재빨리 미국의 SOS를 쳤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로 했고 곧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대규모 전차와 항공기는 물론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까지 그대로 가져와 이스라엘에 투입한 건데요. 이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물량의 무기를 지원한 것이 바로 니켈 크로스 작전입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예비군 병력들도 군에 투입됐는데요. 예비군이 동원되자 이스라엘은 빠르게 전세를 뒤집어 갔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군은 또 한 번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시나이 반도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집트 적진까지 뚫고 들어가는 작전을 펼친 것이죠. 공수부대가 먼저 아랍군의 미사일 부대를 탐색해내면 전차부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공군이 주변 지역을 박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이미 여러 번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서 서로 호흡이 잘 맞았던 것이죠. 또한 정면 싸움에 자신이 없을 땐 측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불리한 판을 뒤집었는데요. 골란공원 전투 당시 이스라엘의 79 전차 여단이 측방 공격, 즉 전차로 적군의 허리를 치는 전략을 펼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랍군을 물리치고 대역전극에 성공했는데요. 전쟁 3주 만에 시나이 반도에 이어 골란고원을 되찾았고 소련과 미국의 중재 아래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손자의 이유한 위리 정신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폐망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 아랍국들 모두 더 이상 싸울 생각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꺾어놓은 건데요. 이것은 차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맺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동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4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닌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짜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환율을 통해 재도약을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건희 명예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인데요. 1993년 6월 당시 삼성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밝힌 신경영선언을 통해 한 말입니다. 삼성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환윌리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경영선언이 이루어졌던 1993년 초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제품 비교 평가회에 가보니

삼성의 존재감이 너무 약했습니다. GE와 월풀, 필립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미 국내 1위 기업이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찬밥 신세였던 것이죠. 얼마 후 이 회장은 사내 방송을 보다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세탁기를 만드는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삼성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불량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전자의 불량률은 10%를 윗돌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이를 심각한 위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삼성은 그 이후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완벽히 체질 개선을 합니다. 이런 혁신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휴대폰 화형식인데요. 1993년 이 회장은 시중에 판매된 휴대폰 중에 불량품인 것을 모두 수거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때 굉장한 충격요법을 씁니다. 바로 15만 대의 리콜 제품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번에 불을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진행한 것이죠. 무려 500억 원어치에 달하는 핸드폰을 불에 태워버린 건데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불량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죠. 더불어 이 회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7-4 출퇴근제, 즉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위기 돌파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이건희 회장 취임 이후 25년 만에 기업 가치를 약 300배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CEO가 기업에 닥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해내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한 것이 제도약의 발판이 된 겁니다. 위기를 발판 삼아 경쟁력을 키운 기업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류 수출 전문기업 한세시럽입니다. 실제로 한세시럽의 연매출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중 99%를 미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한세시럽이 창립 38년 만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수출길이 막힌 건데요. 하루아침에 매출이 끊길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다행히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었습니다. 의류 대신 마스크와 방호복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한세시럽은 이미 베트남 등을 비롯한 해외 각지의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중 일부만 사용해도 마스크와 방호복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미국 정부와 대형 마트들은 서둘러 마스크와 방호복을 확보하기 바빴는데요. 덕분에 한세시럽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게 된 것이죠. 특히 한세시럽의 마스크는 구직포가 아닌 면을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재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국 대형 할인점 월마트의 CEO 덕 맥글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빠르게 방호복과 마스크를 공급해준 한세시럽에 고마움을 표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한세시럽이 거둔 결실은 놀라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극심했던 올해 1분기에도 매출 면에서 선방한 건데요. ODM, 즉 위탁 주문 생산 부분의 1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세시럽의 이런 결실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세시럽은 평소에 원단 만드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이미 2년 전 항균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셈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이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

시스템, 그리고 진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으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곧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빛이 난다는 것 말입니다.

0: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국가와 기업을 통해 이환위리의 지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빅터 고츠리 쓴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라는 건데요. 20세기의 유명인사 400명의 유년기에 대해 분석한 책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았는데요. 삶의 위기가 곧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로 작용했던 걸까요? 이를 증명해 주듯 자신의 불운한 삶을 딛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방송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윈프리는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윈프리의 수상 소감은 특별했죠.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의 소녀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한 건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외진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 대신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16살이 되던 해까지 가난과 학대 속에서 폭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윈프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뉴스 앵커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후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윈프리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후 곧 방송국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뉴스 프로그램의 공동 앵커 자리에 제안받게 됐는데요. 이때 그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방송을 보고 TV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폭평을 쏟아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이후 그녀는 앵커가 아닌 토크쇼 진행자 자리로 좌천당하고 말았는데요. 앵커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이 좌절됐으니 실망할 것도 한데 윈프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시 미국 방송계 토크쇼 분야에선 백인 남성 진행자 1색이었는데요. 그녀는 자신만의 톡톡 튀는 진행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란 그녀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줄곧 바닥을 쳤던 토크쇼의 시청률은 1위로 껑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죠. 실제로 윈프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이환위리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흑인 여성이라서 안 된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또 불우한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면서 말입니다. 또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더 해빙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때 해빙은 행운을 부르는 주문이라는데 그 뜻이 뭘까요? 해빙, 즉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부와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또한 손자의 이환일이,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더 이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난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좌절할 게 아니라 난 이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때 수많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손자가 그랬듯 여러분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가 박물관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고 있는 BTN 전로갈까가 다시 구룡사를 찾아갑니다.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승부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해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채식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수행 문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행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마음을 닦는 길잡이가 되어준 사찰 음식. 제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담은 사찰 음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 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1: 국가 무형유산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사찰 음식은 교육과 학술 연구는 물론 미국, 뉴욕과 유럽 등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식 문화로 큰 울림을 전해왔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을 위해 특별한 공양간을 엽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다음 달부터 세 달간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재, 개호, 정문, 대안, 정관, 우관 스님이 총출동해 단순 레시피 전수를 넘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수행의 연장선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3: 내가 음식을 할 줄 몰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실제 저 음식을 통해서 뭐 몸이 치유됐다, 마음이 치유됐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4: 우리는 저에 와서 음식 배울 때 마음을 배워야 된다. 탐심스럽지 않고 너무 있잖아요. 빨리 하려고 막 급하면 음식이 답니다.
1: 계절성과 사찰 고유의 조리 철학이 담긴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부터 서리태 콩국수, 승소 잣국수, 아삭 고추김치까지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명장 스님들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전통 조리법이 아낌없이 공개됩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식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초의...

0: 전통식 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확산할 이번 특별 강연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전하는 사찰음식 명장 특별 강연 예약은 한국 사찰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 경주 주사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과 영산전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0: 경산전은 끝내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조선시대에 조성한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영산전 석조 삼존불 좌상은 주지 정학 스님이 화재 발견 즉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혼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주사암은 신라문무왕 3년 서기 663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빼어난 환경을 자랑하는 기도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등은 화재 소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하며 도량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화재 진압과 잔불 정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학계는 AI가 수행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깨달음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원 기자입니다.
1: AI 기술이 종교와 수행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 시점. 인간의 최후 보루인 깨달음과 윤리마저 인공지능에 위임하려는 사회 흐름에 불교학계가 엄중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담론으로 달아올랐습니다.
2: 앞으로 AI의 이런 시점에 선학회가 또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고 우리 승가대학교의 교학의 발전을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1: 첫 발제에 나선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 과정생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가 선문답을 모방하고 공안을 설명하는 현상에 대해 외형적 모방일 뿐 근본적인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의 근기를 파악해 분별심을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충격을 주는 반면 AI의 답변은 철저히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출력한다고 일갈했습니다.
3: 이 AI가 선수행 방편을 비슷하게 혹은 더 세련되고 더 정교하게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AI 자체의 본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자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분별을 타파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행 심화형 방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혜성 스님은 인간의 판단과 숙고를 기술 시스템에 이전하려는 수행의 외주화 현상을 짚었습니다. 스님은 불교에 있어 수행과 윤리적 행위는 타인이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자증의 영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교 윤리는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와 동기, 성찰을 바탕으로 업의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구조인데 주체성이 없는 AI는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4: 인공지능의 판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적 판단이지만 불교 윤리의 판단은 성찰과 책임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확인과 점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이어 문유정,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등이 선불교의 핵심 교리를 통해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며 발표와 논평을 진행했습니다. 학회는 학문적 역량과 정진력을 보여준 대학원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문 후속 세대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5: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학회하고 학예인생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또 마련해서 또 작년에도 3분을 드렸고 올해도 3분을 드렸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앞으로 쭉 한번 이어갈 생각입니다.
1: 이번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를 향해 불교학계가 던진 묵직한 화두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한 건데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오늘날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6: 도솔천에서 내려온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장면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주 모가박물관 설립자이자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박찬수 장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도를 더욱 세밀하게 풀어낸 목조각 작품입니다. 기존 팔상도가 8폭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작품은 마야 부인의 태몽과 태자관자

0: 형 등 세부 장면을 더해 모두 20폭으로 완성했습니다.
1: 도솔레상부터 쌍림 열반상까지는 8폭인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뭐 마야탕몽이라든지 태자관정, 사문유관이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목조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목조각의 정수를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 연기로 피어나는 석가모니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번 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정교한 목조각으로 풀어내며 마치 부처님이 눈앞에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국보인 송강사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 모본이 함께 전시돼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이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는 팔상도의 서사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과 함께 그 자막을 보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0: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 퍼즐 맞추기와 연등 만들기, 고행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이 박물관 전시를 보시고 부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곳이 아닌 살아있는 이곳을 극락으로 좀 만드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부처님의 삶을 따라 걸으며 수행과 깨달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며 청춘 남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TN 불교TV 절로 갈까가 서울 양재동 구룡사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녹음이 짙어지는 6월, 도심 속 힐링 도량 서울 양재 구룡사가 청춘 남녀들을 위한 특별한 인연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구룡사에서 펼쳐질 BTN 붓다회 절로 갈까는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사찰과 계절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절로 갈까. 이번 구룡사에서는 초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 남양 프로그램을 깜짝 도입해 연인들 간의 짜릿한 설렘과 케미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BTN 김지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참가자들은 드라마 대사를 함께 연기하고 연애관도 공유하며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아가 1대1 릴레이 토크로 여러 상대와 돌아가며 다채로운 대화를 나누고 넓은 시야로 반쪽을 탐색합니다.
5: 사찰에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하세요. 보시면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보다는 빨리 친해지고 더 그래서 커플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실제 지난 3월 열린 대광사 편에서도 7커플이 성사되는 등 매회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사찰 고유의 편안함은 청춘들을 사로잡은 가장 큰 비결로 꼽힙니다.
6: 절에서 받는 뭔가 그런 분위기나 절에서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되는 것보다는 안심이 된다.
4: 단순한 이성 간의 만남을 넘어 일상 속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사찰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떠나 소중한 인연의 계기를 만드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6: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도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4: 부처님 품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남녀가 최근 불교 박람회 붓다회 부스에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소중한 미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 한 1년 전에 저희가 공주에서 진행됐던 저희 절로 갈까에 참가자로 왔던 분들이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까 커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
4: 싱그러운 여름 길목, 망설임을 설렘으로 바꿀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에서 피어날 청춘들의 푸른 로맨스가 올여름 어떤 이야기와 결실을 만들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발아 승무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

0: 1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한 종합예술인이라는 게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장홍신 무용연구회의 연구 성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제강점기 이북 출신 권번 예인으로서 승무를 비롯한 전통춤의 대가로 이름을 알린 장홍심.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나고 당시에 발자취를 좇는 연구가 시작된 가운데 1930년대 기록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와 장홍심 무용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제2회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장홍심 무용연구회 공동회장이자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장인 최선일 박사는 일제강점기 신문 기록에서 장홍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장홍심은 1937년 12월 28일 고전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선생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청양원이라는 음식점에서 지금 발기식을 했고 지금 음악부, 무용부, 그다음에 가극부, 출판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1: 그동안 춤꾼으로서의 면모만 알려진 장홍심은 소리에도 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30년대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팔도 여류 명창대회에 나간 건데 함경도 민요에 특출난 그가 출연한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한 겁니다.
2: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명무로서만 이야기했었는데 장홍심은 명창 경영대회에 나갑니다.
1: 파편화된 당대 춤꾼의 기록이 하나둘 모이면서 장홍심 연구는 조금씩 진척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와 민속학자, 역사학자, 사진 분석가 등이 함께하며 잊혀가던 인물을 지금 시대로 되찾기 위한 노력이 빛을 본 겁니다.
3: 우리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빛나는 별처럼 무용 쪽에서 이강선하고 그다음 장홍심하고 언론 매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립니다.
1: 연구회는 오는 10월 충남 공주에서 장홍심 명무의 생전 사진과 유품, 의상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BTN 무상사가 100주을 앞두고 반려견 영가를 추모하고 내생의 선연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마련합니다. BTN 무상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무상사 법당에서 반려견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날 영가 기도를 시작으로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 대종사의 영가 법문, 승암 스님 집전 영가 시식과 천도제로 세상을 떠난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반려견 영가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반려견과의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참 신청은 무상사 종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 있을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9: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0: You need some hot water?
11: Oh, yes.
9: 어린 But, 학생들이
10: this one.
9: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3: 앉으세요.
9: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견무신신 변제삼모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야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남인월 시

충성 금정 총인 모모사 총인 내중 노소 미구 미구니 삼이 삼이니 행자 청신사 청신여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모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총림 범어사 정정지 수월도량 원화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제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소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2: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0: 뭔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

0: 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정주림신주야 신정주가신

금요원 시방허공계세계역부역시상설본

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 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여기에 티셰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 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요 분자

보다 이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요 과정이 드디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도대체 뭘 하는가, 세포가. 그걸 전체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요걸 TC,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하는 걸 ETC. 요걸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요 전체를. 됐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세포질에서 요거, 이쪽에서 일어나는 해당 작용, 무기호흡.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에어로빅 운동. 그럼 에어로빅 운동은 뭐냐 하면, 요 CCC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갔고, TCA하고, TCA하고 ETC, TCA하고 ETC를 합친 걸 에어로빅이 한다. 자, 정리가 됐죠?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분자들 개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빨리 알게 드릴게요. 여기에 글루코스가 세포에, 우리 세포 속으로 초당 몇 개가 들어오느냐 하면요, 초당 천만 개, 10의 7성 개 초당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글루코스가 초당 천만 개 들어오는데, 세포 이 안에서 몇 개 쌓여 있느냐,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죠. 빠져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쌓이는 게 몇 개냐 하면 30억 분자가 보통 세포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몰로 따져줍니다. 일단 몰. 몰이 얼마냐 하면 이게, 요거에 몇 몰이냐 하면 이게, 글루코스가 5mmol이나 있어요. 5mmol. 이렇게 적겠습니다. 5mmol이면 30억 개. 30억. 요 30억은 10의 9성을 적어야 돼요. 이 분자가 30억 개나 있어요. 5mmol 세포 속에. 5mmol 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덤으로 아셔야 돼요. 덤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이제 이 대사가 어떤 걸 좀 더 수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다음에는 요게 얼마 있느냐 하면 다 이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B라는, 비스포스파이더. 비스포스파이더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는 1마이크로몰 있어요. 1마이크로몰은 60만 개. 6 곱하기 10에 5성 개 있어요. 60만 개. 60만 개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1마이크로몰 밖에 없어요. 대략. 1마이크로몰. 예. 이거 60만 개 밖에 없어요. 이 효소는. 이 효소는 60만 개 밖에 없는데, 야는 30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대사가 뭔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걸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3PG라는 이거는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0.2몰 있어요. 0.2몰 붙으면 1억 2천만 개요. 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냐면 0.1몰 있어요. 그럼 6천만 개 있어요. 6천. 1몰이 요 적어 줄게. 1몰이 세포 속에 얼마냐 하면 1mmol이 1mmol이 얼마냐 하면요. 6억 개입니다. 6억 개. 6억 개의 분자가 됩니다. 세포 속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야는 6천만 개 있어요. 피로부산은. 실제. 자, 그렇게 이쪽도 그럼 따주겠습니다. 이쪽은 얼마냐면, 미토콘드리아 이쪽은 이거는 0.5몰, 5mmol, 미리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0.02. 자, 이거는 0.2. 이거 진짜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0.02. 대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냐면 0.5. 그 다음에 이거는 0.1. 이거는 0.4mmol 있어요. 단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부피가 세포 부피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마이크로몰하고 여기 1마이크로몰 있어요. 여기 1마이크로몰은 10분의 1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야는 몇 개냐면 6만 개밖에 없어요. 그까지 됐어요.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회로는 돌아가는 회로가 아니고, 이쪽하고 이쪽이 독립적으로 작동했던 박테리아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잘 분석해보면, 이게 돌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 6만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2,400만 개. 만 붙여야 돼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몇 배냐 하면 이게 곱하기 40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됐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자,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돌아가요. 자, 뭐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옹달샘 그런 거 가봤어요? 자, 등산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디 보면 물이 짤짤짤 나오는 그 샘물 보실 수 있죠. 바위 틈에서 나는 물.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쪼면은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빨리 퍼내면 막 퍼낼수록 밑에서 지하수가 쫄쫄쫄 더 많이 나오죠. 빨리 안 퍼내면 물이 더 안 올라오죠.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빨리 퍼내야 돼요. 빨리 퍼내야 돼요. 이게 바로 빨리 퍼낸다, 퍼내기 때문에 그 쪼면은 옹달샘에는 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질 때까지 퍼내야 돼요. 뭐 다른 비유를 들어줄까요? 요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쪼면 쪽배를 타고 동해안을 갔다. 근데 배에 구멍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안 가라앉으려 하면 물을 퍼내야 되죠. 예. 물을 들어오자마자 퍼내야 되죠. 퍼내야만이 배가 안 가라앉고 간다. 요 개념하고 똑같은 게 요거에 지금 옥살로아세테이트를 계속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 이 회로가 안 돌아가요. 자, 그걸 수식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열역학에서 나오는데 킵스프레이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델타 G라 부릅니다. 이 델타 G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표준값 이게 pH 뭐 7에서 뭐 온도 룸 템퍼처에서 딱 조건에서 나온 G값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뭐가 되냐면 RT 하고 자연 녹의 어떤 분자가 들어가요. 분자의 농도입니다. 여기도 분자의 농도.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 M, 이 분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M. 이 분모에 들어가는 분자가 말레이트란 분자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옥살로아스테이트. 요게 바로 OAA라 적습니다.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요 분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킵스 프리 에너지라 불러요. 킵스 프리 에너지인데 이 값이 이 델타 G가 무조건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요. 자발적. 근데 만약에 킵스 프리 에너지가 플러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그 현상이. 이게 물레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 킵스 프레이즈를 예를 들어주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뭐 예를 들어줄게요. 정확한 값 몰라도 돼요. 이 값이 만약에 뭐 20kJ per mol이라 합시다. 대략 이렇다 하면 이 값이 플러스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이 값이 표준 상태에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은 요것만 있다면 이거 회로가 안 돌아가요. 스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로가 돌아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그에, 자, 상용 로그를 보시면 알 거예요. 상용 로그에 만약에 10에 마이너스 7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요거 10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7이 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도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천만 분의 10의 7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커질수록 혹은 분자가 굉장히 적어지면 분모에도 적어지면 이 값은 로그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뭐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자, 요건 고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로그를 하셔야 돼요. 요 값이 무지하게 적어지면 뭐에 대해서 야 분모에 대해서 얘 값이 적어지면 이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자, 예를 들어 좀 이 값이 마이너스 30이라 합시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30 더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조건 0보다 이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면 자 이게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면 0보다 적죠. 그러면 이건 돌아가요. 오마이 사이언스. 제가 왜 이렇게 농도를 적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 농도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엄청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 입수했어요. 딱 집어넣어보면 여기에 이게 다른 거에 거의 400분의 1 정도로 적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값이 원래 이 텀이 없다면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야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갖고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야가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커지면 안 돼요. 6만에서 뭐 100만으로 뭐 저 6만에서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해로 스탑해 버려요. 비교하자면. 됐죠? 그래서 무조건하고 이 해로에서는 이 옥살로 왔을 때 빼내야 돼요. 빼내갖고 줄여줘야 돼요. 침몰하는 배에 물을 퍼내듯이 계속 퍼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내는 거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까지 이제 따라오셔야. 자, 그러면 이걸 퍼내면, 자, 옥살로 아스테이트를 이제 퍼냈다 합시다. 요것을 이쪽에 이제 여기로 빠져나와야 돼요. 요 해로에서 빠져나오면 옥살로 아스테이트가 요거 있어요. 오라 적겠습니다. 이 답 다 적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 적을 수가 없고, 옥살로 오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는데, 이 아스파르테이트가 여 빠져나와요. 야는 몸 빠져나와요. 일로, 섭질로 몸 들어가요. 그러면 아스파르테이트로, 자, 위장 결혼하는 거예요. 위장 결혼해가 빠져나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스파르테이트 돼요. 아스파르테이트가 빠져나와갖고, 야가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다시 옥살로 아스테이트로 바뀌어요. 아, 참, 묘하죠? 아니, 뭐, 원래, 그래서 몸 빠져나오니까 야로 변장을 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스파르테이트로. 변장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빠져나와갖고 이제 세포질로 온 거예요. 이 세포질입니다. 빠져나와갖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도 가고 오라 다시 일로 들어와요. 세포 속으로. 들어와갖고 들어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과정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될 일을 했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있는 O를 빼내갖고 세포 바깥으로 보내갖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바로 이 농도를 무조건 줄여주는 고육책이 힘든 그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또 좋은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요렇게 갈 때 요거의 효소가 만들어져요. 자, 요 효소가 뭐냐 하면 요것은 만들어지는 물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요 과정에서 바로 NP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요 과정에서 N 플러스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저 NP라는 거는 또 적어줄게요. NP라는 물질은 뭐냐 하면, 자, 조금 어렵습니다. NP라는 물질 약자를 적을 수밖에 없어요. NADPH라는 분자예요. 자, 이 분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분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불 끄는 물이요. 소방호수에 나오는 물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항산화 작용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 돼요. 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에서 N 플러스라 적은 거는 요걸 약자로 이 분자를 앞으로 약자로 N 플러스로 적는 거예요. 됐죠? 예. 이 분자를 약자로 N으로 적은 거예요. 자, 거기 따라 하셨죠? 조금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자, NP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요거 들어간 효수가 ME1이라는 효소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해로가 들었냐. 이 해로 이름이 뭐냐면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 버스. 셔틀 버스 들어보셨죠? 이게 돌아다닌다 하니까 셔틀이요. 셔틀이라고 불러요. 요건 A는 아스파르테이터, M은 말레이터, 요 M입니다. 요 M입니다. 전부 다 약자. 빠져나와갖고, 이게 뭘로 또 바뀌느냐 하면, 이게 다시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M으로 바뀌어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오는 거예요. 좀 모양이 좀 그래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약자로 쓰도 지금 모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O가 이 M이 O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M이 O로 바뀔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말레이트 D 하이드로겐아제 1이 있어요. 그럼 요거 들어가는 다른 효소들도 몇 개 빠져있죠? 요소, 요렇게 넘어가는 효소가 스트레이트 신스사이즈. 그 다음에 요쪽에, 요게 ACO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는 숙신일 코엔자임 A 신스사이즈 합성 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FH라는 효소가 요또 작용을 해야 요 푸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로 바뀝니다. 요게 요 효소가 FH라고 주로 적습니다. 요 효소가 작동을 해야 푸말레이트에서 말레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스테이트, 야가 빠져나와야 된다. 요게 가장 큰 이야기였죠. 왜? 야가 엄청 빠져나와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TCA 사이클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야가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여기서 수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이게 돌아가려면 야는, 예, 생기자 말자, 만들어지자마자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빼냈나 하면 여기로 빼낸 거예요. 됐죠? 이걸 여기로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갖고 GOT2라는 효소에 갖고 옥살로아스테이트가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고, 이 아스파르테이트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네, 웬만한 물질을 통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못 빠져나오는데 아스파르테이트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파르테이트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잖아요. 그걸 빠져나와갖고 다시 옥살로아스테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GOT2인데 이렇게 바뀔 때는 또 GOT1이요. 그래서 생화학자들이 그 기호를 이렇게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세포 질에서 일어날 때는 1,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2 혹은 3까지 써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편하냐 하면, 이 뒤에는 숫자를 딱 보면 이게 세포질에 있는 효소인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효소인지를 딱 구분해요. 됐죠? 이 2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동하는 효소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ME1 있죠? 이게 말레익 엔자임 1이라는 건데, 이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주면 이걸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말레익 엔자임 2로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효소 종류가 달라진다. 남바가 달라진다.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회로를 생각해서 뭐라 부르냐 하면, 자, 말레이트하고 아스파르테이트하고 말레이트를 왔다 갔다 한다 갖고, 저 요 보세요. 시작은 옥살로아스테이트인데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어져 갖고 빠져나가 갖고 다시 말레이트로 바뀌어 갖고 다시 말레이트로 들어오니까네,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서틀 버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런 이중일을 할까? 그거에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 물질이 야를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야를 빨리 줄여야 이게 돌아가니까 줄여주는 과정 빼내온 거예요. 빼내갖고 이 덤으로 요 잠깐 찍어주면, 이 아스파르테이트는 또 우리가 DNA, RNA 만들 때 핵심 물질로 들어갑니다. 아스파르테이트가 없으면 DNA, RNA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빼내갖고 아스파르테이트를 DNA, RNA는 세포 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물질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서 요 수식은 그 열역학, 세포 내에서도 보통 화학자들, 그 생물학자들 보다는 세포 내의 전체 에너지 과정을 따져보는, 그걸 이제 생화학이라 불러요. 그쪽에서 이제 킵스 프리 에너지, 세포 생물 가장 중요한 게 킵스 프리 에너지라는 겁니다. 킵스 프리 에너지는 뭐냐 하면, 세포에서 어떤 작용들이, 작용이 다 일어났잖아요. 작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세포를 가만히 내버려 둬서

때 자연 상태에서 이 작용이 일어날지 아니랄지를 결론하는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작용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델타 G가. 그래서 이걸 그 델타 G라는 거는 가용할 수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만이 폭포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듯이 이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플러스 값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없다면.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를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가 이제 아주 세포에서 기본입니다. 요까지가.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음식물 섭취를 안 하면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뉴스 같은 거 보셨잖아요. 보통 한달 정도 단식을 해요. 열흘 단식, 한달 단식. 근데 한달 정도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도 물밖에 안 먹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세포가 포당을 만들어내요. 새로 만들어내요. 자, 우리 포당은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가 다시 포당을 만드는 과정을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 불러요. 당 신생. 글리코네오제네시스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언제 일어나냐면요. 밥을 딱 먹고 나서 대략 2시간, 1시간 반쯤 지나도 살짝 배고프기 시작해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포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던 회로를 정확히 반대로 돌려야 돼요. 이 회로를 반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한달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간에서 포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리코네오제네시스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물질입니다. O가 필요해요. 아하하, O가. 바로 이 O잖아요. 이 O잖아요. 아,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이 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 회로를 이렇게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이까지 해갖고, 이까지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야가 이게 피루부산이잖아요? 일로 올라가면 이게 절벽이요. 못 올라가요. 워낙 이게 높아요. 에너지가. 예. 이게 이중결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디딤돌을 하나 놓은 게 지금 있는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발판을 밟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저 평행봉 이런 할때 도약대 알잖아요. 기계체조 할때 도약대 탁 밟고 높이 넓이 뛰기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도약대에 해당되는 게이 옥살로아세테이트예요. 야를 탁 밟고 누가? 피루부산이 야를 탁 밟고 팍 뛰어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피루부산이 야를 탁 밟고 야 스프링 힘으로 팍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은 쭉쭉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가느냐 하면 글리코 네오 제네시스. 예, 우리나라 말로 당 신생. 포당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면 간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데도 조금 있어요. 콩팥에서도 일부 일어나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주로 90% 간에서 이거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뭘로,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바로 브레인 세포, 신경 세포한테 포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한달 굶어도 근육은 뿌려대가 뼈가 앙상해져도 브레인은 쌩쌩하게 돌아가요. 그 브레인의 포당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간에서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이 글리코네오제네시스예요. 이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의 디딤돌이 뭐냐 하면 바로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농도가 낮다. 6만 개밖에 없다. 반복했죠. 자,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효소가 피르보레이트 키나제, 카르복실라제, 요거는 PPCK라는 카르복시 키나제입니다. 요두 효소가 필요하고, 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다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묘하게 되어 있나 하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뛰기를 한다 합시다. 막 뛰어갖고 도약대를 팍 밟고 팍 뛰어갖고 강을 건너가는 게임이요. 그런데
도약대를 탁 바르고 도약대가 옥살로 와서 돼 있는데 그걸 탁 바르고.

뛰어도 그 스프링으로 뛰어도 그 넘어 강까지 저쪽 강을 못 건넌다는 거야.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야. 그 마지막 안간의 힘을 탁 밀어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숙신에이트에서 숙신산으로 바뀔 때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ADP, 자 엄밀히 뭐가 들어갔냐면 간에서는 GDP가 들어갑니다. GDP가 들어가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GTP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 GTP라는 분자를 여기다 탁 꽂아줘야 돼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 GTP를 꽂아줘야 돼요. 요거 하나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예,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일주일 안에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분자 하나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이 분자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작용이라는 참여, 그 분자는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오직 요 숙신닐 코 엔자임에서 열로 바뀔 때 GTP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요 한 분자가 많이도 아니요. 요 카드를 딱 꽂아줘야 글리코 네오시제네시스가 작동한다.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이런 즐거움에 공부를 합니다. 이게 참, 예, 놀라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고 놀라움이에요. 왜냐하면 GTP란 분자는 ATP보다 그 뭐 100분의 1도 안 되고 적어요. 굉장히 숫자가 적고, 뭐 몇 가지 쓰이는 데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할 때 특화되어 쓰이는데, 요것은 특별하게 해당 작용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딱 매이는데 약을 써요. 그리고 이 전체를 모르고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한 문자를 만들어 갖고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분자들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생명이 오묘하다. 참 기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정상적인 잘 살아가고 있는 세포들이 암이 아닌 세포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암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요거에 지금 I가 있었죠. I가 있었고 요거 A가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아이소시트로사인, 그 다음 옥살로아스테이트 약자죠.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포질로 빠져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요가 요렇게 바뀌어요. 예. 요것도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요때 바뀌는 효소 이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에 뭐냐면 IDH가 ISA로 바뀌었죠. 요게 넘버3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IDH1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포질에 있는 효소는 1번을 붙인다고. 근데 요거에 뭐냐면 IDH2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러면 IDH3하고 2는 어떤 차이냐면 IDH3는 요 TCA 사이클의 멤버입니다. 강강술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멤버로 작동하고 있고, 강강술래 추다가 뭐 이렇게 리듬이 안 맞고 좀 쉬고 싶으면 손 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강강술래에서 빠져나오는 효소가 IDH2입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거죠, 효소.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요 안에 있는 효소입니다. 빠져나왔을 때 효소는 IDH1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효소는 특히 1번, 2번하고 전부 다 보시면 요 효소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예. 네. 이 돌연변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이 효소가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뮤탄트. 예.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정상적인 세포는 I에서 A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버리면 뭘 만드느냐 하면 짝퉁을 만들어요, 짝퉁을. 그래서 다른 물질 A가 아니고 A'을 만들어버려요. 요 개념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암을 처음으로 들어가기는 문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A'에 해당되는 A를 안 두고 짝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짝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살짝 다르게 만드는 거냐, 분자식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요 분자식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빨리 분자식으로 써주면 이 짝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분자예요.
C, C, C가 세 개 있어요. 그 다음에 COOH-가 있고, 요거에 COO-가 있고, 그러면 이제 카본이 몇 개요? 요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5탄당이란 말이에요. 자, 글루코스는 탄소가 몇 개라고 했죠? 여섯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여섯 개가 된 거예요. 뭐가? 바로 A라는 분자가 요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를 정하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수소 두 개가 있고 요거에 HO가 붙었고 요거 H2가 붙었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요쪽에 HO가 붙었고 예. 잘 들었어요. 요거에 짝퉁에 하이라이트가 요거에 빨간 거 적어드려야 돼요. 요걸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 세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암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에 붙은 게 뭐냐 하면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짝퉁이요. 예. 원래 분자는 A는 어떻게 생겼나?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뭐 지금 예. 간단히 적어드리면 빨리 적어드릴게요. 아, 요 분자가 만들어져요. A가 아니고 그럼 이 분자를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분자를 부른 이름이 D2HG예요. 요거는 레프트 라이트라는 말이고 2HG라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번째 카본에 하이드록실이 요거요. 요게 붙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걸 붙이는 과정입니다. 자, 요 분자 이름이 요 분자인데 요걸 붙이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NP가 들어가요. 어이, 어디 있죠? 약속했잖아요. NP가 뭐예요? NADPH고 이거는 뭔 작용한다 그랬죠? 항산화 작용한다 했죠. 요거 따라오시면 돼요. 항산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 NP가 요 작동을 야가 작동을 해줘 갖고 이 NP라는 분자, NADPH입니다. 이 분자가 굉장히 소중한 분자고 좋은 분자예요. 이게 암이나 모든 걸 막아주는, 우리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분자예요. 이 분자가 요 과정에서 소모가 돼요. 사용을 해버려요. 그럼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 분자가 NP 플러스라는 요 분자가 돼요. 자, NP 플러스는 뭐냐 하면 요것도 하나 줄게요. 요게 NADPH인데 이 분자가 NADPH P+로 했을 때 약자로 내가 NP라 적어요. 좀 너무 복잡한데 NP라 적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요 분자를 말해요. 요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NP가 플러스 떨어졌죠?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저도 이쪽을 거의 한 달 정도 논문을 쭉 다 섭외를 했어요. 했더니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분자가 다시 이 짝퉁입니다. 이게 정품은 A인데 A가 아니고 A하고 비슷한 분자를 만들어버려요. 왜 만들까? 돌연변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 효소가 돌연변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요 2HG라는 분자를 만들었어요. 자, 만드는 데까지는 뭐 그렇다 합시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분자를 만들 때 가장 소중한 세포 내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을 대규모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사용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분자 만드는 이 다시 말해 이 분자의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면요. 이 분자의 농도가 밀리몰 오더로 올라가 버려요. 자, 밀리몰 오더로 올라갔다는 말은 자, 1밀리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포 속에서. 1밀리몰이 6억 개 분자가 돼 버려요. 야가. 아까 가장 많은 게 뭐랬어요? 이 5밀리몰이라고 했잖아요. 포장이. 그러면 이게 30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억 개 이상 6억 개. 그래서 내가 논문을 보다가 억했어요. 이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네. 이 짝퉁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든 상관없지 어떤 나라에서 경제를 가장 혼란으로 빠뜨리는 뭐가 있어요? 대규모로 위조지표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2차 대전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에 영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위조지표를 공중에서 살포하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그 나라 경제는 몇 년 동안 혼란 속에 빠집니다. 저 조금 옆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통령 경호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링컨 그 당시에 미국의 화폐 종류가 50종류도 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위조지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위조지폐범을 잡는 특수부대가 출연했어요. 정부기관으로서. 그 팀들이 나중에 대통령 경호팀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암이라는 거의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위조지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가. 근데 위조지폐가 한두 개가 아니고 기본 통화량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6억 개. 그 10억 개 오다의 위조지폐가 통용돼버린 거예요. 세포 속에 전체 가장 많은 거는 한 30억 개 되는데 한 6억 개가 위조지폐가 통용돼버리면 경제가 스탑해버리겠죠. 바로 첫 번째 암의 본질이 IDH1이 돌연변이. IDH1하고 2가 동시입니다. 이 두 개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짝퉁 위조지폐가 만들어지고, 자, 위조지폐가 만들어질 때 요 비유에서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NADPH라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야도 한 1억 개 정도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가 NADP가, NADPH라는 이 분자가 굉장히 몸에 좋은 분자인데 뭘 하는가 봤더니 산불 거는 소방호수요. 그럼 세포 속에 이제 산불이 나도 불을 못 꺼요. 이게 없으면. 이게 근데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암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자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이 요거 H 플러스 요거 갖다 붙이는데 이 분자가 대규모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분자가 세포 내에 고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불을 못 꺼요.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이 뭐냐면 염증.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 세포는 불타는 현상입니다. 근데 불이 너무 제어하지 못하고 산불처럼 돼버리면 그게 바로 암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나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포 내에는 우리가 불을 제어할 수 있어 모닥불이 될 수 있고 아궁이 불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을 꺼줘야 돼요. 그 꺼주는 물질이 바로 NADPH고 이 NADPH가 직접 끈다기보다는 누구를 다시 만들어주느냐 하면 NADPH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요.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삶 앞에는 항상 두 개의 단추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멈춤, 하나는 진행. 보기에는 똑같지만 누른 뒤의 세상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멈춤은 고요가 찾아오고 진행하면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과 속에는 늘 후회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요. 누르기 전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지만 누른 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웁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며 겸손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낮추고 다 알 수 없기에 숙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때 빛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빛은 언제나 멈춘 마음 위에 내려앉아요. 어느 날 스승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부처를 찾았는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산과 바다를 헤맸으며 수많은 경전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부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해능대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한 생각 돌이키면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부처는 새벽의 별빛이 아니고 철의 종소리도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곧 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잡지 말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무념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 맑은 거울처럼 비추되 붙잡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빛입니다. 육조 단경은 말합니다. 부처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의 본성이 이미 청정하니 깨달음은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도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기도였음을, 찾지 않아도 이미 부처였음을, 본래 부처, 본래 청정, 본래 자재, 이 마음 하나가 하늘을 덮고 그 하늘을 비춥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왕실

0: 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부채 서울 동작구에 박경석, 이혜성, 박정리, 박순호, 박진아 부채 서울 관악구에 박석주, 윤미경, 박민서, 박현정 부채 울산 남구에 박재욱, 송범직, 김진학, 손윤재, 손유민, 손민선, 이태원, 손정수, 이재민, 이선우 부채 서울 동작구에 박희영, 우상훈, 박병희, 우승혁

이한 김영민, 임서열 부채 경남 창원시의 장수창 배성윤 장군 노도서연 장하원 윤준성 장서인 장재인 장채원 부채 서울 동대문구에 장혁재 최송 장은호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정봉열 정영경 정재훈 정재환 부채 서울 은평구에 정희석 부채 울산 남구에 한찬 한영훈 한해솔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황승영 김맹순 부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훈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부채 소원 성취 발언 경기도 시흥시에 임채영 부채 학업 성취 발언 서울 노원구에 김여운 김다준 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부채 좋은 인연 발언 충남 예산군에 김영환 부채 가족길상 발언 서울 성북구에 김덕경 김정규 김지영 유영애 김지연 정지복 김도환 김태인 김지영 김수연 부채 충남 예산군에 김민여 우진욱 김민성 김민주 김지연 부채 제주 제주시에 김성배 김영원 장영심 부채 장정희 영가 충남 예산군에 김영숙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도윤 부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어 김혜호 김영국 김효성 김도연 부채 대전 동구에 김중명 양승남 양승군 양승철 박기아 홍민선 강지아 양기봉 양기영 양재용 양종모 부채 인천 서구에 김진우 서태연기 이정숙 서하나 부채 반려경 크림

경기도 부천시의 장정래 권태인 권영기 부채 서울 강북구의 필기야 필기양 김부용 부채 필건지 영가 책일수 영가 극나왕생발언 김순현 부기 손태주 영가 김영하 부기 김철윤 영가 김재은 부기 이용승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김중명 부기 김영원 영가 박국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수원 김씨 선마

시조의조 모성시 일체인연연가 미량박시 선망조상연가 인동장시 선망조상연가 박정리 박순우보기

염불 독경 공덕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 하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모든 부처님께 감로수 뿌려

속에 구하는 일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부처님 품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0: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

움직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하이 큐.
3: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모든 생명에게 지혜와 자유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명상절 108회가 있었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 시민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기후위기 극복 염원을 담은 108 기도문을 새기며 절하고 또 절한 날이었습니다.
4: Scientists say climate change is getting worse.
5: Now to a dire warning about climate change.
4: And there could be serious consequences for our planet in the next 20 years.
6: Climate change could kill thousands of Americans and cost the U.S. econom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3: 1980년 이후 전 세계 기후재난은 매년 800건 이상 다발성 대형 산불, 최악의 폭염과 폭우, 가뭄, 이 모두가 1도 상승한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7: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소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 뭐 탄소를 엄청나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탄소 마이너스를 갖다가 합해서 탄소를 갖다가 0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탄소 환원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 기후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후 환원주의예요. 이 말씀 뭐냐면 이 기후 문제라든가 탄소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것이지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8: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이미 예측이었단 말이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까? 과학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호모사피엔스란 말이죠. 그 사피엔스라는 말이 저 라틴어로 현명한이란 뜻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는 아마 자연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생물, 우리랑 비슷한 놈이 옆에 있는 꼬라지를 못 봐주는, 그래서 다 밀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다 없애버리고는 자기가 자기한테 현명하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현명하다? 현명하다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 못하고요.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름을 제가 20여 년 전에 제안을 했어요. 심비우스라는 건 함께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생한다라는, 그래서 공생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지구를 공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거듭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게 불교의 정신이잖아요. 불교는 모든 생물이 함께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 그거를 꿈꾸는 종교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조계사 일주문 앞은 불교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물질적 풍요와 편의를 내려놓고

0: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 것일까요? 보는 이, 듣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1: 저희는 이제 텀블러를 사용해달라는 동료 메시지를 남겨드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관심이 없으신 게 제일 저희한테는 좀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행동이지만 그리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이 방법부터가 먼저 우선이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 2년 좀 넘게 이 캠페인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헤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데 왜 다들 남의 일처럼 여길까요?
2: 근데 불 붙여면 가르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또 자연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관계적 자아인 거고요. 생태적 자아인 거죠. 어쩌면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과 일체 또 자연과 함께 사는 무수한 많은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미 그런 지혜를 초기부터 우리 인간에게 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무수한 많은 지혜와 또 문화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전통들이 어쩌면 인류의 어떤 이런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천과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0: 저는 요술당나귀 라마입니다. 환경가수라고도 불리죠.

실상사는 구산 선문 최초 가람으로 1200년 전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현재는 생명평화의 수련장이자 실현지로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스님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의 응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부처님이 오셔서 네. 탄생계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이제 선언했다고 하잖아요.
0: 네.
1: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은 화엄경 언어를 빌리면 네.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에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0: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 이 세상 어디도 네. 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네. 그런 곳이 있지도 않다. 그런 것을 이제 한 몸, 네. 한 마음, 네. 한 생명이다. 좀 우리가 평소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예로 담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0: 네네.
1: 보통 우리는 이제 꽃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0: 네, 아름다운 꽃밭.
1: 아주 좋은 것을 네. 얘기할 때. 그런데 꽃밭 하면 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0: 그게 어떤 거죠?
1: 그게 뭐냐 하면 네. 선택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생겨요. 소외, 선택과 소외. 그것은 곧 차별, 네.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개발과 성장 논리가 기후위기를 몰고 오고 있는데
0: 네.
1: 그런 것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는 좋은 거니까 선택하고 하나는 나쁜 거니까 버리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키워 확대해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개발 논리와 성장 논리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들 사이를 파괴하기도 하고 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0: 야,

0: 그럼 꽃만 예쁘게 키우자고 잡초도 뽑으면 안 되겠네요.
1: 모두가 꽃으로 인정되고 존중되고 서로 더불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삶이 가능한 곳을 네.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동체대비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0: 동체대비
1: 바로 모두를 꽃으로 더불어 함께 그것이 곧 인간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삶의 내용에 대한 정답이기도 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네. 정답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 우리 불교는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등 종교유산과 함께 사찰림 등의 우수한 생태환경,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붙따로 살자, 바른문.
2: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곧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의 근본이며 청정한 수행가품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부따로 사람이 중생무릇 하고 있네. 안심하고 안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2: 세 가지 옥과 바루안계를 뜻하는 삼위일발의 무소유적 삶과 채식, 바루공양 등의 불교적 생활양식은 불교의 기본 정신과 생활양식으로서 오늘날 환경적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살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나와 환경은 하나라는 의정부리의 자연관, 그것이 생태적 종교, 불교가 갖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리산 중턱의 화림원에 왔습니다. 예전 실상사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었던 곳입니다.
0: 이런 건물들도 되게 자연 친화적이네요.
4: 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걸 해우소로 생각 안 하고요.
0: 아, 해우소인가요?
4: 네, 해우소.
0: 아, 오히려 향기가 나는데요, 여기 네. 오니까? 이거 무슨 향이에요?
4: 아, 이게 숲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향들.
0: 아, 이야.
4: 야. 그래서 딱 창이 제일 좋은 게 저도 밖을 네. 바라볼 수 있는 창과 앉아있다 보면 새도 보이고 가끔 이제 고라니도 아. 보이고
0: 이게 도시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4: 그렇죠.
0: 이게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잖아요.
4: 네.
0: 그리고 밑에 봐도 다 그냥 이렇게 또 텃밥인가요?
4: 다 텃밥이에요.
0: 야.
4: 뭐 전혀 뭐 냄새도 없고
0: 이야 여기는 완전히 정말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네. 올라오네요. 와 정말 멋지네요.
4: 보시면 다 텃밥이에요.
0: 네.
4: 보시면 전혀 뭐 냄새라는 것도 없고
2: 이름하여 생태 뒷간. 1년간 쌓인 대변을 톱밥과 섞어 발효시키면 최고의 퇴비가 되고 이 퇴비는 유기농법 농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현대인이 배설하는 분뇨는 거의 다 오물로 처리되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훌륭한 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배설물이 사람의 몸과 땅, 먹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0: 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빠지는 거지.
2: 화림원의 농사는 생명을 살려내는 방식을 따릅니다. 잡초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다 존재 이유대로 두는 생태 농법입니다.
4: 네. 양쪽의 밭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베어놨던 풀이 그대로 덮여져 있잖아요.
0: 아 그러네요.
4: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풀을 일단 뽑지 않고 베거든요.
0: 네네.
4: 베어내면은 이 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덮어놔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가뭄이 들거나 했을 때 흙이 마르질 않아요.
0: 아.
4: 이게 이제 수분 유지가 되는 거죠, 덮어서.
0: 야, 풀로 풀을 막는 거네요.
4: 그렇죠, 풀로 풀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풀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이제 흙 속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흙 속에 양분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는 굳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하다는 비료라든가 이런 걸 전혀 주지 않더라도
0: 네.
4: 스스로 이 나온 풀에 의해서 그 양분이 작물한테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0: 야.
4: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 생태화장실에서 나온 퇴비를 좀 위에 덮어준다든가
0: 아.
4: 그 오줌을 넣어준다든가 네네. 이렇게 해서 작물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벌레는 오는데 벌레가 오히려 안 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0: 그쵸,
4: 꽃이
0: 그쵸.
4: 피면 나비가 오듯이.
0: 네네.
4: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자기가 작물을 심어놓으면 그 작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들이 와요. 나비도 아. 오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오는데 근데 그게 작물을 해칠 만큼 크게 그 뭐랄까 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또 먹이로 하는 또 다른 상위 포식자가 같이 오거든요.
0: 아 그렇구나.
4: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조금 이렇게 뜯어 먹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전혀 먹을

0: 밖에 없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밭에서도 전혀 벌레를 죽이거나 할 일도 없고 무슨 살충제를 뿌리거나 할 일도 전혀 없죠.
1: 자연이 알아서 그냥
0: 네, 자연 안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 밭 자체에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2: 화림원의 농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먹을거리 위기를 대비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은 생태 농법입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무수한 생명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라는 부처님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0: 지나면 이제 개구리가 오고요. 개구리가 이제 그 벌레들을
2: 이분도 화림원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지리산 청년 인생학교의 배움직이죠.
3: 작년에는 싱화가 많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작년에는 일부러 싱화를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서는 더 자랄 수 있게 했더니 올해 이쪽 화단에 싱화가 거의 다 잠식할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박완서 소설에 그 많던 싱화는 어디로 갔을 건가? 거기에 나오는 풀이 이 싱화고요. 이 풀의 맛과 향이 대단히 좋아요. 이 싱화가 상당히 여리고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는 시점들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풀이에요. 그래서 싱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 싱화가 여기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이 풀을 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올해 싱화를 많이 수확했어요.
4: 이거 지난주에 발효시킨 싱화고요. 싱화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풀인데요. 그 풀이 이렇게 소중한 음료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발효시켜가지고 대단히 새콤한 아주 건강한 발효 에이드가 만들어져요. 인공 색소나 향료를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5: 여름에 네. 진짜 딱 됐는데요.
4: 네.
2: 실상사 생명 공동체에는 햇살처럼 싱그러운 젊은 활동가들이 꽤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현상이죠.
6: 박태, 왔어. 다 고쳤어. 펑크를 떼왔고.
2: 온갖 도구와 부품이 꽉 찬 자전거 작업장. 그냥 자전거만 고치는 곳일까요? 여기서는 가전제품도 고치고 컴퓨터도 고칩니다. 고쳐 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6: 한생명이 좀 실천하고 싶은 마을 문화, 그중에서도 좀 그 요즘 시대에 어울릴 만한, 기후위기 시대에 어울릴 만한 마을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2: 간판도 없이 재봉틀질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이름부터가 조금 독특합니다.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가게라 비닐이 없는 전빵이라네요.
7: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좀 계속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습관화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이 장바구니를 사용을 하고 내가 만약에 다음에 느티나무 매장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2: 이 전빵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상거래가 가능한지 그 실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판매하는 물건들도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네요. 참 멋지네요. 이곳은 실상사 농장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생협 제품을 유통하고 농민들 간 교류를 위해 2005년 개장한 느티나무 매장입니다.
7: 이거를 하신 주민으로 안착이 돼서 산내면에 계신데 또 그분들이 저희 생협하고 또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해오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은 자기 식구들이 먹는 수준으로 농사를 짓고
2: 이 매장의 기본 원칙이 있답니다. 먹거리는 무조건 무농약, 유기농. 자기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지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옷, 신발, 소품 등을 서로 나누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0: 원순한 가게입니다. 모든 물건은 한 개당 1,000원. 무료 나눔도 있으니 행복한 가게가 많네요.
1: 아름다운 이 세상 지금 여기 손에 손잡고 함께 불러.
0: 나눔꽃의 옆방은 산림꽃 협동조합. 여기는 기증된 물건을 고쳐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공방입니다.
2: 낡은 옷을 가지고 소매가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휘졌는데 이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덧대서 다시 계속 입을 수 있도록.
1: 이 노래
3: 우리의 불교를 지향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구현이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무시하거나 과거와 같은 집단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인도 잘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면서도 이게 매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묘한 화음을 빚어내듯이 어울려서 잘 사는, 이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규칙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드라방이 지향하는 공동체 삶이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다른 삶을 조직해내는 거 있지 않나. 다른 삶, 이전에 자본주의적이고 성장 위주의 삶,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고자 하는 삶과 달리 협동하는 삶,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더불어가는 삶, 이런 삶이 조직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지점이 있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0: 오전 일찍부터 공동체 수행이 있다고 해서 나섰는데 햇살이 정말 눈부시네요. 실상사는 공동체 도반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자 단순 소박한 살림살이를 가꾸는 터전입니다. 마을 속에서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향해 열린 인생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4: 이 실상사는 사회적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힌다. 하나, 실상사는 인드라방 세계관의 실현지이다.
5: 우리는 실상사를 인드라방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 생명과 성장을 실현지로 보관한다.
4: 어떻게 사셨는지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소식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6: 화림원의 우리 정환이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하고 식구들이 저 입학나무에 열린 저 쌀밥처럼 생긴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하고 돈은 이제 많이 못 벌었다고 해요. 대신 이제 그 우크라이나
0: 매주 수요일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수행의 날입니다. 오전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도반들의 영역별 소식을 전하고 향후 계획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7: 손을 다쳐서 함께하지는 못하고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0: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일과 수행이 조화로운 삶을 가꾸고 서로 존중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8: 예상되고요. 현수는 치과에 가서 오전 공부는 불참하고 올려는 같이 할 수 있다고.
9: 이렇게 꼭다리만 들어가게. 그리고 간격은 한 25cm 정도?
10: 고구마를 요즘에 심나요?
9: 예, 지금 이따 고구마 심는 철이에요. 5월 중순경.
10: 네네.
9: 그때가 고구마 심는 철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장마질 때까지 심으면 네. 설이 올 때쯤 장마 고구마를 캡니다.
10: 아, 설이 올 때쯤이요?
9: 예.
10: 근데 요즘에 농촌에 일손 구하기 어렵다는데 일할 사람이 많네요.
9: 우리 공동체는 네. 사람이 다 많아가지고 인력을 하는 일은 걱정을 안 해요. 네. 아, 일반 농가들은 다 농약이나 기계로 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0: 수리도 안 하고 풀도 직접 메고
1: 네네.
0: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거의 뭐 인외 전술을 합니다. 모내기도 손으로 하고요.
1: 모내기까지 손으로 하세요?
0: 예. 아.
2: 우리가 그동안에 그 식량 증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비료나 농약 이런 걸 많이 쓰는 그런 소위 하석을료에 의존한 농업을 해가지고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하석연료 의존 농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탄소 농업으로 그런 저탄소 생태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생명운동이라든지 생명공동체 이런 중심의 농촌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운동의 기본 철학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명운동 또는 생명체 공동체 운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드라방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농촌 주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불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한테 한 세네 가지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세상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각자.
1: 예. 그 증거로서는 우리가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저기 그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라고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상관이 있다, 연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자연이 무한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한이, 자연이 무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무한 성장주의는 뭐냐면 무한한 채굴주의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무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성장은 다 자원을 갖다 파헤치지 않고서 누리고 있는 성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은 끊임없이 무한히 직선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계에는 무한히 성장한 게 없어요. 자연은 유한하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0: 네.
1: 이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자연계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0: 항상 중심에 놓고
1: 그렇죠. 그래서 해충이다, 이충이다, 인간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충 그러면 박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0: 네.
1: 무수한 풀들이 있는데 잡초라고 해가지고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필요 여부에 따라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박멸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지금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인식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 불교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0: 이미 불교가 다 담고 있는 답이 다 있고 저희는 그거대로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데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왜 어렵죠?
1: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2, 3년 동안은 이런 시기에 자연적인 이치에 거슬러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많은 게 좋은 거고 빠른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나의 이득만 챙기는 것이 성공이고 라고 하는 생각들로 그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 2, 300년 동안의 인간의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급격하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꾸고 깨우치고 올바른 삶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건데 환경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본 메시지인 거죠.

0: 실록의 내음이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봄의 절정. 세계 생물 다양성 보존의 날을 맞은 지리산은 푸름이 한창입니다.
1: 이건 그냥 철쭉입니다.
0: 이 자리에서 생태 환경을 관찰하는 이들은 60플러스 기후행동,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환경 네트워크입니다.
1: 첫 번째 만나는 구상나무, 이 나무입니다. 제일 낮죠, 여기가. 그다음에 노고당곡이 올라가서 가면서부터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저희가 요것밖에 못 봤어요. 예. 이 친구는 구상은 왜 구상이냐면 요 가지 끝을 이렇게 보면 예, 예. 이것도 여기가 좀 성게 같은 느낌 나잖아요. 예, 돌아가면서 다 가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여기가 예, 예. 그 성게가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쿠살이라 부르고요. 제주도 말은 나무를 낭이라고 하잖아요. 쿠살랑 쿠살랑 쿠살랑 쿠살랑 하다 구상나무가 된 거예요. 구상나무. 예.
0: 국립공원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리산에서 죽은 구상나무 수는 3배나 급증했고 대부분 서서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면 구상나무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구상나무 앞에서 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간과 자연이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구상나무의 슬픔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1: 구상나무가 한 해발 1000에서 1500m 이상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가 더 따뜻해지면, 온난화에서 더 따뜻해지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사라지겠죠. 그래서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구상나무가. 구상나무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의 특산종이고 우리나라에서 구상나무가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구상나무란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하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에 따라 연쇄적인 생태계의 축이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구상나무를 또 좀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상나무를 필두로 해서 그런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만져봐. 얼마나 시원한지.
2: 이거지. 아, 자연의 힘이야.
1: 물을 만져보니까 어때요? 산 꼭대기에서.
2: 시원해요. 개운해요.
0: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 자연환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생물 다양성은 파괴되고 끔찍한 환경재앙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직격탄을 받을 후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고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전환의 대열에 적극 동참합니다.

0: 지금 배달결의의 어머니산 지리산이 큰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구상나무 숲이 죽어가고 있는 까닭입니다.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쯤이겠습니까? 가장 늠름했던 지리산의 자녀 구상이 선체로 죽어가고 있음에야 그 슬픔과 아픔은 어디 한 곳 숨이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1: 인간들의 이기심과 오만과 아둔함을 결코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제라도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 당신 안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도록 도와주소서.
2: 지리산 구상나무 애처로운 어린 싹들 무사히 자라나 다시 깊은 숲을 이루고 단달 가슴곰 사자와 등을 비비고 멀리 간 표범 늑대 여우 호랑이도 돌아와 표범과 만나면 표범과 놀고 여우를 만나면 여우와 노는 오래된 지리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0: 천지 자연이시여 간절히 청하옵건대 더 늦기 전 지금 모두 함께 행동하게 도와주소서. 상향.

0: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불교의 큰 명절이 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히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하는 연등을 달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다 함께 발원하는 날입니다.
1: 장엄한 범종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0: 장부르식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아홉 마리의 용들이 오색 구름과 함께 시원하고 따뜻한 두 줄기의 물을 뿜어내어 부처님의 목욕을 도왔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의식이며
1: 2차 음부온도 사바무
2: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실상사 마당의 한 켠에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소녀들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노는 마을절, 정말 부처님이 오셨나 봅니다. 뭇 생명에게 자비로운 은혜의 공덕이 무한하기를 빌며 리본을 묶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삶이 전환되기를 염원합니다.

0: 한 달에 한 번 서는 한 생명 살례장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령, 세대, 종교에 상관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이슈나 환경 문제도 공유합니다. 지리산 환경 문제를 뮤지컬로 만든 공연은 대수법당 앞에서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1: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시크러스야! 쓰레기 태우는 연기까지!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서 북극에 사는 북극곰 친구들도 빙하가 녹아서 살 수가 없대잖아! 어, 되게 괜찮아?
2: 앞에 안 보여!

0: 설마 마고?
1: 마왕 마왕 아직도 그 더러운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0: 마고 때문이야. 저 마고.

0: 저희는 이 살레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극단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을에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환경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같이 어른들이 잘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풀어주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 아이들에게 기꺼이 놀이터가 되어주는 절. 저는 절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 웃음소리만큼이나 맑은 세상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등불로 삼아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멈추고 돌아보며 푸른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당신은 나이고 나는 당신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 모든 생명이 조화로운 세상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살집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걷습니다. 때로 우리는 멈춤으로써 평화로워지고 보다 깊어집니다. 모든 생명이 존재의 이유대로 자비롭게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이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살핍니다.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 우리는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0: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지역, 불교 문화예술을 연구하며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불교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가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기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안녕하세요.

0: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유기준이라고 합니다. 2024년 상지대학교 관광기획학과를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조 공원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기업에서 ESG 경영을 자문활동하고도 있습니다.
0: 와,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막 어렵고 화려한데요. 아, 네. 네. 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요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자.
1: 아무런 예. 말씀입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함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기준 교수님이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네.
0: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 와, 제목부터 엄청 네. 거창해요. 예, 네. 자세한 어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거창하다고 표현하셨지만은 네. 또 일부 어떤 우리 분들은 좀 뭐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뭐 위험하기는 아닌데요.
1: 네, 그런데 그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0: 예.
1: 우리가 과거에도 이러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 그 자연재난이라든가 자연환경 또 우리 전염병 같은 이렇게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만을 불확실성 또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 위기가 더 확장된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이런 것을 불확실성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0: 예.
1: 저는 2026년도에는 이 불확실성 위기라는 거에 초자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초불확실성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0: 초불확실성.
1: 네네. 불확실성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위험해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0: 그 초자가 뛰어넘을
1: 네네네.
0: 초자.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1: 네, 점점 그런 그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 불확실성 위기의 네. 시대 네. 이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1: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대중들은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좀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특정 개인의 문제나 특정 사회 국가의 문제 아니고 또는 이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두의 위협입니다. 이거는
0: 모두의 위협.
1: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확실성 위기에 대한 그 대중들의 인식이 좀 다소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0: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이 뭐가 불확실하고 네. 뭐가 위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드실 수가 있을 것
1: 네네네.
0: 같아요.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1: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인구 감소의 문제라든가.
0: 그렇죠. 저출산.
1: 네.
0: 예.
1: 그런 문제도 불확실성 위기죠.
0: 예.
1: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문제.
0: 기후 문제.
1: 기후 변화에 심각하죠. 따른 기후가 위기로 되는.
0: 여름에 너무 더워요.
1: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폭염들. 그런 걸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 생각 못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이란과 관련된 이런 국제 정세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직면한 불확실성 위기고
0: 예.
1: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우울해지는 이런 정서적인 그런 위험, 불안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이 위기 상태까지 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무감각하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0: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1: 네, 저게 내일인가라는 생각도 예. 할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거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닌데
0: 예.
1: 미래에 올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0: 예.
1: 그다음에 또 이게 나한테 직접 안 오면은 이건 누구한테 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올까? 그거는 또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한 것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또 불확실성 위기라는 것을 나의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 국가의 우리 사회의 문제,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나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고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온 지구의 문제인데
1: 지구의 문제죠. 네.
0: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가장 큰 문제다.
1: 그럼 무감각이죠.
0: 아, 네. 왜 그런 걸까요?
1: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닥쳐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0: 사실 저출산,
1: 네.
0: 기후 위기,
1: 네.
0: 뭐 전쟁,
1: 네, 네.
0: 미래의 불확실성,
1: 네.
0: 예측할 수 없는 상황.
1: 그렇죠.
0: 사실 이게 다 내 문제인데.
1: 사실은 내 문제인데 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죠.
0: 아, 그러려니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1: 네. 이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도 나고 그렇지만 네. 나한테 직접 내 재산이 타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걱정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저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0: 교수님하고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네. 순간 제가 엄청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다가.
1: 이게 우리 사실은 일상의 문제거든요.
0: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상의 네. 문제인데.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불확실성한 이 세계 안에서
1: 네네.
0: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 아, 이제 각자 뭐 살아가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런...

0: 그렇게 무감각하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가 가진 어떠한 그러한 좀 개인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 대중들의 그 관심과 그런 인식을 끌어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실천 행동을 해갈 수 있는 행동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나는 불교가 또는 우리 불교 유산이 그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면 네. 교수님이 믿고 계시는 그 불교와 네. 어떤 불교의 문화 유산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 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우리는 인구 문제를 또 들 수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1: 근데 저출산 문제는요. 네. 결혼 안 한 저희 스님들도 확연히 느끼는 게
0: 느끼시죠?
1: 출가자가 없어졌어요.
0: 아, 그게 이제 오는 네. 그 실제적인 우리의 영향입니다.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예외가 아닙니다.
0: 네, 뭐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우리 인구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성이 무너져버리는 그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많이 듣습니다.
0: 지역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 지역이 소멸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네. 사라져가니까 네. 네. 지방에 있는 사찰이 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0: 뭐 사찰뿐만이 아니라 뭐뭐 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1: 그러겠죠.
0: 줄어드는 문제는 그런데 그 인구만이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지역 없어진다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지역을 유지하고 지역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말했듯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사람이 중요하다.
0: 그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와 불교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또는 불교 유산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불자들도 예. 계시고 또는 관광 목적으로는 분들도 계시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예. 많은 방문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흐름을 불교가 좌우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가 어떤 사람의 흐름을 잡으면은 그 사람의 흐름이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순환을 지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불교라든가 또 우리 국립공원과 불교가 저 사찰이 함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인구를 잡아 흐르고 사람을 흐르게 하는 그 힘은 결국 그 지역의 경제적 흐름까지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1: 예.
0: 우리가 인구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불교가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즉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하나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
1: 문제가 심각하죠.
0: 네, 그다음에 또 그거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이제 안 그래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위기가 닥쳤네요.
0: 위기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1: 저도 궁금합니다.
0: 불교하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1: 불교는 뭐 마음 닦는 종교고
0: 네네네.
1: 뭐 기껏해야 봉사 활동하고
0: 그렇죠.
1: 그런데 기후 위기에 불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듣고 싶다.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1: 예.
0: 그 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강연 가면 좀 많이 하는데
1: 예.
0: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교가 가진 기후 위기 대응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이다.
1: 지구를 이렇게, 살리는 불교의
0: 네,
1: 힘이요.
0: 이렇게까지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분들은 뭐 그런 관계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랫동안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굉장히 깊게 성찰해온 종교입니다.
1: 맞습니다.
0: 환경 문화만 예. 좀

0: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불교가 가져온 그런 힘들 그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런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사찰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사찰림, 네. 사찰의 숲이요.
0: 그렇죠. 예. 사찰이 가꾸는 그 숲을 우리는 사찰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단지 하나의 그냥 뭐 생태학적 숲이 아니라 우리 불교가 오랫동안 그 생태 윤리로 가져오고 갖고 온 하나의 문화유산입니다. 네,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그 숲이 그렇게 가까운 숲이 한편으로는 그 생물 다양성, 동식물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는 생물 다양성의 저장고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일반 일상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많이 하죠.
0: 그 불교가 갖고 온 사찰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저장 은행으로서도 또 역할을 합니다.
1: 숲이요?
0: 네. 이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좋네요.
0: 그걸 이제까지 잘 가까운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그 불교가 기후위기 또는 그 지구를 살리는 것 중에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것은 뭐냐면은 불교의 가르침 또는 불교의 환경 철학입니다.
1: 예.
0: 그래서 불교는 그 항상 대중의 그 환경의 관심과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교가 주는 환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연과 항상 함께하라.
1: 예.
0: 연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1: 아, 있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0: 네. 자연도 예.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우리 또 그런, 저는 이제 뭐 깊은 불교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생명을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자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 그렇죠.
0: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넓게 연결시키면 그건데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쓰고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러는 거 있고
1: 탐욕.
0: 남욕도 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넓은 의미의 그 비폭력.
1: 비폭력.
0: 불살생의 가르침도 있는 거고.
1: 아프게 하지 말아라.
0: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1: 예.
0: 과욕과 예. 뭐 이런 과욕, 내 욕심대로 예. 자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는 뭐냐면 중도라든가
1: 예.
0: 절제적인 생활을 하라라고.
1: 무소유.
0: 네.
1: 예.
0: 이런 가르침이 또한 그 기후를 위기 또는 기후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0: 네.
1: 기후 위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대중들에게도 그런 불교의 환경적인 철학 가르침을 전파를 잘해서
1: 예.
0: 우리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교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식을 바꿔줘야죠.
1: 예.
0: 바꿔주면 우리 대중들이 그거에 따라서 불교에서 실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함께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회복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0: 네.
1: 대중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0: 그렇습니다. 네.
1: 아니 종이컵 좀 줄이자 해도
0: 네.
1: 계속 종이컵 쓰고 뭐 물티슈 좀 줄이자 해도 물티슈가 네. 편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사찰에서도 불자님들한테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0: 네.
1: 편한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0: 그렇습니다.
1: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또 그냥 편한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인식의 변화를 네. 못 일으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우리가 그런 그 문명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러한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인데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1: 이야,
0: 그러나
1: 맞는 말이네요.
0: 인간은 지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1: 못 살죠.
0: 못 살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뭐 인간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라고 내 지금 직접 당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길은 두 가지죠.
1: 예.
0: 뭐냐면 하나는 지금처럼 소모적으로 살다가
1: 예.
0: 지구와 함께 무너질 것인가.
1: 안 되죠.
0: 이것도 하나의 길이죠.
1: 예.
0: 두 번째 우리
1: 다 같이 죽자는 얘기네요.
0: 그렇죠. 아니면은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인가.
1: 지켜야죠.
0: 자, 그렇다고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다 같이 해야죠.

0: 그래도 말 안 듣던데.
1: 그래서 어떻게
0: 중생들 말 안 들어요. 네,
1: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후자거 우리가 예. 이제 그런 과거만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좀 더 지켜가자라고 예.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있죠.
0: 그렇죠.
1: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야 예. 되고 그래서 불교가 우리 그 대중들의 인식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천 행동들 이걸 할 수 있도록 불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마무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노력해야죠.
1: 해야죠 다 예, 같이.
0: 네. 그리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불확실성 그리고 네. 뭐 위기의 시대 네. 이거 뭔가 거창하고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네, 네. 우리 교수님의 그냥 떡소리 나는 그런 설명 덕분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지구를 아, 살리겠습니다.
1: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성 퀴즈입니다.
1: 네.
0: 지읒 기을을 살리는 불교의 힘. 아 답이 나왔네요.
1: 나왔죠.
0: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예.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
1: 자연스럽게 이제 스님께 아까 던져주셔서 그 예, 주제를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불교의 대응력. 아까 말씀드린 예. 물리적 측면에서 사찰림과 이런 것도 역할을 예.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불교가 주는 그런 환경 철학, 가르침 아까 연기도 얘기했었고 자비도 얘기했었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앞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인데 네.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더 실감나긴 얘기를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한번 좀 말씀을 하나 더 좀 예. 드리면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아까 폭염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열대야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습폭설, 한파 이런 재난들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과거에는 이것이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0: 예.
1: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가 말한 뉴노멀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1: 여기에 더해서 좀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한반도에 그 농작물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0: 얘기 들었어요.
1: 그런데
0: 예.
1: 그 농작물의 지도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어종의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0: 뉴스에서 봤어요.
1: 보셨죠?
0: 예, 잡히던 게 안 잡히고.
1: 이제 우리는 예. 뭐 지금 큰 불편 없고 예. 먹을 거 다 잘 먹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 불편을 못 느끼지만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변화가 계속되면은 우리 밥상이 바뀔 수도 있구나.
0: 아.
1: 밥상이 바뀔 수가 있죠. 올라오는 예. 매일 먹던 예. 그런 그 반찬들이
0: 예.
1: 안 나오면은 농작물이 안 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못 먹는 거죠, 우리는.
0: 아, 한 가지 좋은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망고가 나오잖아요.
1: 네네.
0: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서울에서도 망고가 열릴 것 같아요.
1: 망고 그거는 정말 현실이 됐거든요.
0: 서울에서요?
1: 제가 사는 원주에서 네. 한 2년 전인가 네. 그 노지에서 네. 한참 더울 때였어요. 네. 바나나가 열렸어요.
0: 바나나가요? 네. 강원도에서요? 네.
1: 그래서 지금도 한 2년, 3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그 치면 원주 바나나를 치면은 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볼 수 없는 사실이죠.
0: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1: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니네들은 좋겠다. 이제는 바나나도 잘 먹고, 아까 말씀하신
0: 길에서
1: 망고도
0: 먹고.
1: 흔하게 먹고,
0: 망고도 뭐, 길에서 먹고
1: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애들은 뭐
0: 그런가 보다.
1: 그 대신 예. 그 맛있게 먹는 지금 먹는 우리가 사과라든가 우리 그 한국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참외라든가 이런 과일은 예. 이제는 못 먹을 수도 있다.
0: 배추도
1: 그렇습니다.
0: 못 먹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망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일이.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우리 대중가요 중에
0: 예.
1: 그 서울과 관련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종로에는 뭐 사과나무를 진짜 을지로에 감나 이런 노래가
0: 처음 들어봐요 저는.
1: 그 예. 88년도 그때
0: 88년도요. 예.
1: 아주 유명한 그 노래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데
0: 예.
1: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서울에다가 감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지?

0: 그렇죠.
1: 사과하면 다 경북.
0: 그렇죠. 뭐 대구.
1: 그렇죠. 네,
0: 청송.
1: 그게 88년 그 그때 시기의 얘기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사과가 잘 되는 데가 저 양구 같은데.
0: 양구에서요? 네, 양구 강원도 사과. 양구에서. 네네.
1: 그만큼 기후대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사과도 서울에서 잘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때는 그 노래 가사를 참 이상하게 봤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분명히 부작용도 있겠네요.
1: 그럼요, 굉장히 부작용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즐기고 맛있게 먹는 그런 그 먹거리들이 이제 어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과학의 문제도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또 미래 문제만도 아닙니다.
0: 예.
1: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우리 생존에 관한 아주 절실한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0: 생존의 문제는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식을 못하고 불교에도 인식 전환에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에 따른 조금이라도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0: 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면 네. 우리 인도로 성지순례를 못 갈 수가 있다.
1: 아, 그럴 수도 있지.
0: 너무 뜨거워져서 네네. 사람이 못 살 수도 있다.
1: 네네.
0: 실제로 인도의 해외 토픽에 보면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1: 네네.
0: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아스팔트에 발이 쑥 들어가고
1: 네네.
0: 또 유럽인 거 어디는 자동차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1: 네네.
0: 그 녹아버렸다
1: 녹아버리는
0: 하더라고요. 예.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일상으로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그 위험스러운 결과들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0: 이제 야, 그러면 교수님, 이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요.
1: 네네.
0: 뭔가 대안이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좋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불확실성 그 위기 대응에 있어서 다 내일이 아니고 그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접근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동적 가치. 공동체의 어떤 마음. 결국은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깊은 곳에 가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0: 결국 사람들의 해결해야
1: 사람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후 문제든 이런 불확실성 위기들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힘. 굉장히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선한 영향력으로
0: 예.
1: 끌어주는 역할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그 역할을 저는 국가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적 자본, 특히 종교 중에 불교와 같은 이러한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지금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0: 예.
1: 싶습니다.
0: 아까 말씀해 주신 불교의 가치관
1: 네.
0: 불교의 정신,
1: 네.
0: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1: 네, 네.
0: 연기법이라든가
1: 네, 네.
0: 또 모든 존재,
1: 네.
0: 더 나아가서 자연을 향한
1: 네.
0: 어떤 자비의 마음
1: 네.
0: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정신, 대안이 네. 될 것 같습니다.
1: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고 중요한 가르침이고 저는 거기 더 나아가서 중요한 생활의 행동의 지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거는 불자들만 보고 우리 스님들만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0: 제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내용을 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1: 네.
0: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1: 네, 네, 네.
0: 뭐였냐면 하도 유명한 얘기라서 아마 교수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길에다가 담배꽁초 그냥 버리더래요.
1: 네.
0: 너 이렇게 담배꽁초 길에다 막 버리냐 이러니까 아 버리는 사람 있어야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먹고 살지.
1: 네, 예.
0: 아, 그래서 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1: 네, 네,
0: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1: 네.
0: 환경을 보호하면서
1: 네.
0: 보호하는 그 가운데에서 또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 네.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지.
1: 그렇죠.
0: 예, 네. 저분들 먹고 살게 한다고 일부러 버리고, 야,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1: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예. 누가 해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예.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0: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데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내부부터 공동체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범국가적으로 다 같이 인류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예. 종교는 인류 차원에 대한 일을 할 대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우리 교수님께서 네. 사람의 마음, 네.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네.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네.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결국 마음.
1: 이제, 예. 예.
0: 그리고 마음의 문제.
1: 네,
0: 그리고
1: 네.
0: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살릴 수가 있겠구나.
1: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 아까 얘기했죠. 불확실성 위기는 예.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제 아주 맥을 같이 하는데 예. 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0: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교수님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읽는 가피. 아, 그냥 문장 자체가 아름답네요.
1: 그러신 거죠. 가피에 대한 네. 것을 뭐 이제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깊게 뭐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좀 가피라는 것을 그 제가 좀 불교 책을 막 읽으면서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읽는 가피라는 그 키워드를 하나 뽑았는데요.
0: 결국 이것도 마음의 문제네요.
1: 네, 마음의 문제.
0: 결국 마음이네요.
1: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금 사회의 현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단을 가고 경제적으로 불균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립 또는 우울, 분노
0: 예.
1: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0: 심리적인 문제들.
1: 예, 그럼 어쩌면 아까 기후위기라고도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회 정서의 위기, 즉 정서가 위험한 그런 위기의 시대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문명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과 정보는 굉장히 많아졌죠.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0: 예.
1: 또는 서로가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지금 사회적 현실입니다.
0: 자기밖에 몰라
1: 그렇습니다.
0: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네네. 하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예. 이런 것도 약해지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쌓이고 이러한 정서적인 위험도 지금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위험이죠.
1: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곧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0: 그렇죠.
1: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0: 예.
1: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모두의 마음을 잇는 가피라고 하는 그 제 의미는
0: 예.
1: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 모두의 서로 마음을 서로 잇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로 딱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모두의 마음을 잇는 가피. 마음이 중요하다.
0: 마음이 중요하다.
1: 네, 네. 이런 그 의미를 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0: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도
1: 네네.
0: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기법을 네. 뜻하는 거예요.
1: 아, 네, 예.
0: 그 연기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쪽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1: 네, 네, 예.
0: 그러니까 결국 연기법, 네. 마음. 마음 중에서도 최고의 마음이 자비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결국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것 같다.
1: 네.
0: 답은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0: 남았구나.
1: 실천하는 행동의 이제 문제죠. 네.
0: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아까는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교적인 어떤 대안, 불교적인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 줄 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의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분명 우리는 이제 이전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중들의 마음과 이 사회 정서는 오히려 점점 좀 빈곤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는 그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앞날이 분명치 않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0: 안 되죠.
1: 그리고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은 확신이 없다. 아. 이런 얘기들을 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갑갑하다는 표현 많이 써요.
1: 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개인들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버거워졌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더 심하게 하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는 그 길로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0: 그렇죠.
1: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 챙긴 명상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고 저도 경험한다고 간접 경험을 좀 해보고 하면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 불안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좀 이렇게 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 이거는 대단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명상을 하거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 심리적인 안정이 됐다고. 자, 그러면은 각각이 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조직과 사회의 회복력도 함께 되는 거 아닌가.
0: 오.
1: 이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0: 예.
1: 아,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한 공공적인 실천 수단으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던 중에 언젠가 그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마음 안보라는 말씀으로 뜻 딱 하셨어요.
0: 마음 안보.
1: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이란 문제, 뭐 전쟁의 문제 이러면서 우리가 에너지의 그 불안정성이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말을 마음 안보라는 것도 이 불확실성, 사회 정서의 불안 시기에는 정말 이것도 안보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명상의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치료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이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그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안보 차원에서 공공의 실천 수단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이야,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 교수님 너무 달변이세요. 쏙쏙 들어오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 지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어요.
1: 아, 이거 다행입니다.
0: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현대사회는 아까 이제 관계 빈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 관계 빈곤의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를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초단절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0: 극과 극을 다니는.
1: 초연결 시대이면서 초단절 시대네. 어떻게 보면 정보나 과학은 빨리빨리 연결이 되는 초연결인데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단절이 되는 초단절 시대라는 거죠.
0: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1: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좀 질문을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가 되겠다.
0: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설계가 설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국가가 사회가 제도로 만들어서 하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불교를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는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공감과 포용 이걸 하는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사찰이 이제는 단순히 그 종교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머물고 나누는 관계 형성의 플랫폼으로 큰 역할을 좀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0: 아,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야,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없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사유를 많이 하셨나 봐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또 겸손하기까지 하시고 진짜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유기준 교수님, 저희 토크쇼 가피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가피를 그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것도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불확실성 위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시대 제게 가피는 자비의 사회적 힘이다.
0: 아, 이렇게, 자비, 사회적 힘.
1: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불확실성 위기 시대에서도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또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부처님 자비의 어떤 사회적인 힘.
0: 아.
1: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0: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회적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과 실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유기준 교수님의 아주 명쾌한 말씀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0: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날이 밝기 전 깨닫지 못한 미명의 생명들을 일깨웁니다. 땅 위의 축생을 깨우고 하늘을 나는 생명을 깨우고

0: 물속 생명들을 깨워 삼라만상의 혼탁한 세상에서 고요한 하나의 진리를 찾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 절집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서남사입니다. 호남의 명산으로 꼽히는 조계산. 서남사는 조계산 장군봉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에 자리했습니다. 서남사로 향하는 길,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반깁니다. 장군이 지켜주는 자리라 사천왕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석주가 맞아주는데 조계산에서 나온 한 계파가 청정하니 남악에서 열려 많은 고승이 나왔다고 전합니다. 서남사는 한국 산사의 원형을 간직한 곳입니다.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승선교를 만납니다.
1: 불교에서는 속계와 이 법계, 말하자면 불법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이것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생이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속계에서 법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리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물이죠. 대속에서 이제 법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0: 승선교를 무지개 다리라고도 부르는 것은 아랫부분이 아치형이기도 하지만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는 다리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리 아래 윗부분에는 용머리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용머리를 뽑으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전설도 전해옵니다. 승선교를 지나면 강선로가 맞아줍니다. 고려시대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정각이죠. 강선로는 양쪽 산줄기가 벌어져 기운이 빠지는 자리에 누각을 세워 막은 것입니다. 1500년 전 지어진 서남사는 산지 지형에 맞추면서도 산사의 원형을 잘 구현했습니다. 일주문부터 8단의 계단식 배치로 이루어져 있죠. 불교에서 8단 그 다음은 극락세계입니다. 속세에서 극락에 이르는 길을 담은 서남사는 창건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하나의 철벌과 두 개의 탑, 세 개의 승탑을 둔 사찰로 지어졌습니다. 서남사 대웅전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가운데 어간문이 없고 외부에는 벽화나 단청이 없습니다. 내부에는 협시보살 없이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본존불만 모셨습니다. 이른바 대웅전의 산무입니다. 대웅전 앞 두 기의 불탑은 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서남사 문화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2: 서남사는 산사 중에서도 큰 사찰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입지가 산과 그대로 소통하는 경계가 없는 그런 자연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누각이 있고 그리고 설원당과 탐진당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네 동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사동 중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인 사상이 선수행과 교학술을 함께

0: 피하면서 또 앞 누각에서는 염불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사원 구조가 그대로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암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서남사 경내 깊은 곳에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작지만 화려한 멋을 지닌 각황전이 있습니다. 안에는 처음 지어질 당시 만든 고려시대 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남사 각황전, 철조 열애좌상입니다. 서남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산사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서남사의 역사는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 성황 때 아도 화상이 비로함을 짓고 해천사라 했던 것을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서남사라 고쳐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서남사를 크게 중창한 이는 11세기 후반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스님들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중창 복원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과 두 번의 화재를 겪은 서남사에는 곳곳에 숫자와 해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화마를 멀리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량수각 앞마당에는 누워자라는 와송이 있습니다. 500년이 넘은 노송입니다. 서남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다름 아닌 뒷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꼽히는 곳이죠. 해우소, 근심을 떠는 곳이라는 이름이 끄덕여지는 곳입니다. 서남사에는 통일신라 말에 선불교와 함께 지어진 차밭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서남사에서 수확한 차를 송나라에 수출했다고 전해질 만큼 뛰어났던 야생 작설차입니다. 서남사 스님들의 소임 중에는 다각이라는 소임이 있었는데 이는 차밭과 차를 관리하던 소임자를 말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서남사 스님들은 지금도 차를 직접 따고 덮어서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참선과 함께 차를 즐깁니다. 서남사 차는 서남사만의 마지막 가양처리 비법으로 고소한 맛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며 깨끗하게 마시면 이것이 한국의 다도 전통을 이어온 사찰의 차 마시는 법입니다. 서남사에는 곳곳에 차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숯가마는 숯불 위에 주전자를 매달아 종일 찬물을 덮이던 곳입니다. 찬물로 쓰였던 4단 석조도 있습니다. 첫 우물은 부처님께 바치는 물이고 두 번째는 마시고 밥 짓는 물, 세 번째는 채소를 씻는 물, 마지막이 허드레로 쓰이는 물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물로 끓인 차는 부처님께 올립니다.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종과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이 함께 발달한 몇 안 되는 사찰 중 하나인 서남사. 한때 중국에서도 그 명성이 드높았던 도량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서남사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불교의 계와 율, 계율과 수행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묵묵하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힘이죠. 우리 육바라밀 속에도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들어있죠. 육바라밀 첫 번째 바로 보시, 상대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화합의 그 마음. 그 두 번째가 지계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사람들과 그 안에서도 화합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무엇이죠? 바로 인욕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것이 실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오죠. 그때 그것을 인욕해서 차마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인욕이죠. 그리고 그 인욕 뒤에 찾아오는 것이 정진. 그때 비로소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선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선정 끝에 지혜라고 하는 반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여섯 가지의 단계, 스텝을 만드는 게 바로 육바라밀. 그래서 그 끝에 바라밀, 바라미타, 피안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깨달음에 또는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투게더에서도 여러 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욕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0: 그리고 또한 수행도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행을 거듭거듭 닦아 쌓아 나갈 때 비로소 내가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제목 제가 굉장히 좋아하며 또 존경하는 우리 숭산 큰 스님의 법어이며 저의 수행의 또 다른 모토이기도 한 Only don't know, only do 한국어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 보다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또한 보다 빨라진 세상이고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편하고 빨라지고 쉬워져서 우리는 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다른 이면이 들어있죠. 바로 보다 가벼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일회용이라는 물건들이 일회용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사용되죠. 뭐만 하면 일회용품 없나? 일회용. 일회용이죠. 한번 쓰고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왜 버릴까요? 다시 쓰려면 닦거나 또는 챙겨야 되는 그것들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편한 거를 찾기 위해 일회용을 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지금은 사지 않는 시대가 됐죠.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차 같은 경우에도 렌탈, 렌터카라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죠. 왜? 신제품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얘를 사서 예전에는 막 10년씩 쓰고 했을 겁니다. 모 가전회사에서 했던 그 광고 문구가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탱크주의.
1: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요즘 윤천 씨 덕분에 대우전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금년에 그 탱크주의를 발표하셨는데 아주 강한 느낌이던데요.
2: 네, 탱크주의란 2000년까지 쓸 수 있는 튼튼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1: 아, 그렇다면 이 임팩트 TV도?
2: 그렇죠. 대우전자의 모든 제품은 탱크주의 정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0: 탱크주의라고 해서 탱크같이 튼튼해서 한 번 사면 계속 쓴다. 또 우리 또 뭐 유명한 엘땡 전자회사 거는 냉장고나 선풍기 그런 게 고장이 안 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할머니 때 쓰셨던 선풍기가 지금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청암사에 한번 이 일이 있어서 강의를 나간 적인데 청암사 율주 스님 방에 이렇게 차를 스님께 대접받고 있었는데 스님 방에 금성 럭키스타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스님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정성껏 아끼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우리 청암사 율주스님께서 그거를 쓰셨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청암사 율주스님이 갖고 계신 그 선풍기는 선풍기의 가치 이상을 넘어선 것이죠. 또한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특히 요새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AI를 사용해 조금만 모르는 게 있더라도 AI에 물어보죠. 저도 얼마 전에 뭐 스님들과 또는 신도들과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 아니고 저건 저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저희는 경전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AI가 말하는 걸 이제는 다 믿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쉬워지기 때문에 쉽게 배우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가벼워지게,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가벼워지면 당장 지금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인간성의 그리고 인간적 가치관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한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치 앞도 모른 채 내달리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익을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달리기만 하다 보면 지쳐서 심장이 터질 수도 있고 숨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김기덕 감독 작품의 영화 포스터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우리 불교의 화두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계절이 지나간 뒤 다시 그 자리에 봄이 찾아오지만 인간들은 더울 때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울 때 더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겨울에 수박을 먹는 게 낯설지 않습니까?

철에만 맛볼 수 있고 그 철에 가장 그 계절과 온도와 습도 모든 것들을 품어 영양소가 가장 단단한 상태의 것을 먹는 걸 우리는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사찰 음식 편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음식의 정체성, 한국 불교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제철이다. 제때 제철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건데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고 빠르고 편한 것만 쫓다 보니 제때 제철이 사라지며 봄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여름 다음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만들었다는 인연, 연기법. 그 연기법은 인연 생기죠. 인연이 생겨나고 그것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그 속에서 불교는 다시 시절 인연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급하고 함부로한 그것 때문에 정작 그때 그것을 해야 할 때 지쳐 있거나 내려놨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은 그때까지 게으름 없이 하루하루 인욕으로서 인욕의 정진을 닦아나가는 게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이 그걸 당겨올 것입니다. 전에 인과와 인연을 설명드린 적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입니다. 근데 과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무언가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질 연자이죠. 원인은 계속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원인 끝에는 계속되는 이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이어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불러오지만 그 무언가는 함부로 아무거나가 아닌 그와 같은 형태의 힘을 가진 법력의 존재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 3월까지 우리 법보종찰 해인사 그 안에서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으로 쭉 지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학인 스님들께 부처님의 경전을 가리키고 학인 스님들의 생활 속에 위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직접 예의 범절 또 우리 불교에서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로만 쭉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리키는 일이 인연이 돼서 비슷한 일들만 계속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해인사 교구장 스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해인사 안에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신도님들을 또 가리키는 자리가 마련됐었고 또 그 앞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또 우리 학장이셨던 한보광 큰 스님께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인연을 이어주셔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같은 인연대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제 해인사의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회향하고 해인사 산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투게더를 통해 여러 계율을 알리는 전법의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은 사찰에서 저에게 법문을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강의를 부탁하시거나 또는 불교대학을 통해 그 사찰의 신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몸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돼서 그 인연이 저를 계속 이끌어 지금 이 모습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해인사의 저의 제자들에겐 아마 저의 지금 이 모습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게더를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사찰에서 저를 만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오히려 이 모습이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BTN 투게더에 나와 부처님의 계율을 이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사찰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죠.

또 여러 불교 대학에서 여러분들께 금강경을 제가 산스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로도 알려드리고 또 최근은 이제 법화경을 시작해서 우리 한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원어를 같이 섞어가며 불교의 용어들을 예전에 학인 스님들을 제가 가르쳤더니 알려드리는 또 불교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저에게 재밌는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BTN에서 연등의 메인 MC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MC를 또 한번 보게 됐다 보니까 종종 최근에는 사찰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음악회가 있을 때 저에게 사회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나. 사회 잘 보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전문 아나운서 분들도 계신데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찰의 신도님들이나 주지스님께서 그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그 인연에 따라 그렇게 또 이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욕심을 내고 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게으름 없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제가 할 일들을 찾아가며 했었던 것밖에 없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삶,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시절 인연 속에서 생겨난 것들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무리하게, 성급하게,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2026년 몸소 그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그리고 성취는 노력과 인력이 토대가 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은 곳에 매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잡거나 매달리기 위해선 움츠려서 힘을 모아 그 응축된 힘을 폭발하면서 뛰어오를 때 올라갈 수 있죠. 점프할 때도 그래서 최대한 움츠려서 뛰어오르는 겁니다. 멀리 뛸 때도 있는 힘껏 달려요. 가속력을 붙여 그 힘을 모아서 앞으로 붕 뛰어가는 것이죠. 근데 움츠리고 힘을 모으는 그 상태를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노력과 인욕이며 수행인 것이죠. 그 순간은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뒤처질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앞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우쭐해하거나 뭔가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숙여졌을 때 그 힘이 더 크고 더 광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르모드 프로스타드라고 하는 우리 스키 종목에 있는 선수입니다. 스키 점프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뭐가 대단하냐면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꼴등에 뜬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도 써있죠? 베이징 체어회에서 세계 최고로 4년간 포기하지 않고 꼴등이었던 선수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참아내고 인욕하면서 4년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점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나는 꼴찌여갖고 아유 소질이 없나 보다. 아,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선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르웨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로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세계 최정상입니다. 세계 최정상이 된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이 선수는 꼴찌의 수모도 겪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게더라는 방송에까지 소개될 수 있는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달마 키즈 유승은 스노보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에어라고 하는 스노보드 종목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봉선사의 교구장이신 호상 큰스님께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게 바로 달마베라고 하는 스키 대회죠. 스키 스노보드 대회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달마베를 계속 운영해 주시며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계속 도와주셨던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돕는다는 건 이 사람의 가치, 불성을 바라봐 준 것이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해지면 광고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정말 호산 스님께서 묵묵하게 정말 수행자답게 인욕과 정진과 선정으로 계속해줬고 우리 유승훈 선수도 한국의 인기도 없으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교구장 선생님을 만나서 연습할 공간도 없답니다. 이 비계열을 할 수 있는 이 구장이 갖춰져 있는 스키장이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변변치 못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훈 선수도 거의 고비까지 갔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과 같은 마음, 항상 마지막과 같은 신심으로 이번에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빅에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으실 때도 낯설 겁니다. 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딱 딴 이 장면 끝에 우리 유승훈 선수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노우보드를 벗어서 팍 던집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후련한 거, 속상했던 거, 행복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연습 때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4회전, 4바퀴 회전을, 그 밑에 인터뷰가 써있죠.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 유승훈 선수가 타기 직전까지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는 건 이제 너무 유명해졌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제발 한 번만 이 시절에 이 찰나에 성공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로소 그 간절함이 관세음보살님에 전달되어 성공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선수 한 명이 동메달을 딴 게 아니라 달마배, 호산스님, 우리 불교, 불교 신자 모두, 나아가 불교 전체가 응원한 힘 끝에 말 그대로 환희롭게 깨달음을 얻은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깊게 관심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망경 제7경계 해태불청법계에서는 법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게으름을 죄로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느 곳이든 빈이 경류를 강의하거나 큰 강당에서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마땅히 경정과 율장을 가지고 법사가 있는 곳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어야 하느니라. 숲이나 나무 아래나 절이든 법을 설하는 모든 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하니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노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그거를 그냥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죄로 다스리며 그것들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욕의 정지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빙상계의 정말 3대장이죠. 3스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뭐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우리 최민정 선수 쇼트트랙이죠. 어쩌면 대한민국 또 가장 유명한 분이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이름만 돼도 모두가 알 정도로 동계올림픽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세 명으로 대표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세 명입니다. 최민정 선수가 먼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고 쇼트트랙은 커브가 엄청 심하죠. 그 강한 커브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던 대로 후회 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참고 계속 끊임없이 그 순간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점프가 높고 회전이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몸을 풀고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헛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와, 이 말은

진짜 제가 오늘 저희 오늘 제목인 Only Do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 선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안볼 때도 운동을 해야 실력이 쌓인다.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속여선 안 된다.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극심한 망언제는 없기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게 남들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너무나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노력은 공기다. 공기는 항상 합니다. 없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노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공기와 같이 여기며 수행을 공기와 같이 여겨 항상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남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욕의 정진입니다. 여여하다. 그러그러하게 한다라는 뜻이고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로 타타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우리 김국한 가수님이 부르신 타타타가 바로 이 여여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남의 시선과 그런 것을 보고 무언가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계속 그것을 하면 내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점차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여한 정진이며 그 끝에 인욕이 들어 우리를 성취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숭산 스님께서 법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하시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신심으로 이끌어 출가자도 많이 만드셨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문이 바로 Only Don't Know입니다. 오직 모를 뿐. 실제로 이 스님의 법어를 담은 이 책의 표지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찾아보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들을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해도 알수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방해가 돼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것을 계속해 그냥 갈 뿐이다. Only do. 하면 바뀌는 것이지만 알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선에 다가갈 수 없을 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으로서 수행을 닦아 해 나간다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숭상 큰 스님의 법문인 Only don't know, only do. 저 역시도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을 또이 가르침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오직 할 뿐입니다. 종종 물어보세요. 투게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일들을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또 제가 바라본 그것을 불교의 계와 율로 찾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죠. 멈추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오직 할 뿐, 그것을 오직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욕심이 앞서고 탐착심이 앞서 가져야 한다, 더해야 한다, 나밖에 할수 없다, 나만 있어야 된다, 나만 좋아야 된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직 해 나갈 때 그것을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써 회향할 줄 알고 방향성을 정해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의 끝에 도달할 것이고 그 끝에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회향이 되어 모두가 깨달음으로 도착하는 바로 피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발언계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으며
수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죄로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산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온리두의 가르침 그리고 그냥 할 뿐이라고 했던 김연아 선수의 말, 노력은 공기다 라고 말한 이상하 선수의 모든 말도 그냥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다는 그 그냥 속에는 정확한 목표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적은 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식입니다. 표식이 있어야 나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표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때이죠. 목표를 위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멀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때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을 통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모두가 서툴지만 반드시 그 끝에 언젠가 도달합니다. 왜? 그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걸음 속에 모든 시작과 도달의 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담고 작은 하나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목적, 목표만 바라보면 전체만 보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로부터 오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선 1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 속에는 1이 들어있는 것이죠. 10 안에 1이 없어진다면 9입니다. 10을 갖고 싶으면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10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시작이었던 1이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그 하나로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이룬 끝에 그 하나의 감사함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조금 더 행복을 통해 내 삶에 낭만을 넣어야 됩니다. 그 낭만을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나의 걸음걸음으로 낭만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기 낭만 러너라고 불리는 심진석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조금 유명해지셨어요. 원래 이 집이 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서 비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봉 이렇게 세워서 건물 외곽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죠. 그걸 비계라고 해서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취미로 이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마치 달려라 하니 같이 달릴 때만큼은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나를 살아가는 힘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그냥 항상 달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공사장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뭘 신죠? 안전화라고 해서 쇠덩이가 들어있는 신발을 신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지금 요새도 마라톤이, 러닝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굉장히 좋은 신발들을 사서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는 것들을 신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냥 달리는 그 자체를 사랑했던, 좋아하는 그런 낭만 러너에서 달릴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전화를 신고 출근길에 출근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고 또 주말이면은 마라톤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미디어에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 지금 현대백화점의 광고입니다.
정말 낭만 있게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잘 풀려서 좋은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보면서도 저참 뿌듯하고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유튜브 제가 구독도 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아 이런 게 참 인욕의 수행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할 수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낭만을 갖고 내 한 걸음으로 내 스스로 나아가면 그게 쌓여 그 끝에 또는 그 방향에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우리의 그 방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여러분만의 방향,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의 거리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뛰면서 기록을 잽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록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떤 코스를 돌아 반드시 다시 그 꼬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러한 고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일정 거리에 물을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너무 지쳤을 때 쉬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이 날 땐 더 나아가도 되죠. 자신만의 거리,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코스, 자신만의 휴식 그것을 통해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 방향을 찾아 행복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결코 마라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이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야 된다. 그 코스로 가야 된다. 이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때 나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속도에 맞게 각자의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서원을 세워 그 방향을 향해 스스로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 걸음이 쌓여 곧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이 올 것입니다. 이 곧, 곧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인욕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 시절 인연이 곧이 아니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곧 올지 모르고 지금 와 있을 시절 인연 속에서도 묵묵히 여여하게 하십시오. 한다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곧과 한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나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속에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을 느끼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곳을 위해 오늘도 인욕하고 정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은 찾아올 것입니다. 계절이 변해가듯 오늘도 변해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끝에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 오늘도 지나가 내일의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한 것이요 오지 않은 내일 또한 허망한 것이다 라는 암경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언제 봄이 되나라고 해서 마냥 봄만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정작 봄이 되면 또 꽃가루도 날리고 막 하면서 아 이제 여름이 오나라고 해서 여름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오면은 이 더운 여름 언제 지나가나라고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죠. 가을이 되면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이 오나라고 해서 겨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은 기다리되 지금을 살아가면 지금의 봄을 살고 지금의 여름을 살고 지금의 가을 겨울을 살면 그리고 다시 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는 시절 인연이 오지 왜 오늘을 놓쳐야 됩니까? 오늘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이 셋은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시절 인연일 것이며 지금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도 수행하고 계시고 인욕하고 계시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시절 인연으로

0: 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 모름 속에서 그냥 하십시오. Only do. 여러분의 오늘 속에 내일의 행복만을 꿈꾸는 허망한 그런 것이 아닌 Only don't know로서 그것을 잊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되는 법의 수행, 인연과의 화합, 그리고 오늘 하루의 행복을 Only do. 오직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고 그 밝아짐 속에 여러분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환희로운 광명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거 제가 오늘 약속드리고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환희롭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8: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9: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0: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4: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5: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4: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6: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4: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7: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범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8: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6: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8: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5: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4: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0: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1이에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 지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0: 장군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0: 했는데,
1: 네네네.
0: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0: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0: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0: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0: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0: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0: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0: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0: 예.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0: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0: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0: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0: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

0: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과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요?
0: 네.
1: 49년생.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2: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2: 네.
1: 목소리만 들어도
2: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1: 아니,
2: 네.
1: 저기, 뭐야, 무릎을,
2: 네.
1: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2: 네 번을요?
1: 네. 아니, 두
2: 아이고,
1: 번은
2: 네.
1: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2: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2: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2: 안
1: 수술을
2: 아프고,
1: 안 아픈데, 이쪽 다리가,
2: 반대쪽 다리가, 네.
1: 네,
2: 네.
1: 아파요. 그래가지고.
2: 이게 이제 수술을
1: 단지
2: 여러 번,
1: 병원에는
2: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2: 네.
1: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1: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0: 상황이고,
1: 빼고
0: 아, 물도 빼고,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1: 저기
2: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2: 맞았어요?
1: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2: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한
0: 오, 네, 한
2: 달은.
0: 달.
1: 예. 네.
2: 한
0: 좀
2: 달은
0: 짧은 것
2: 조금 너무
0: 같아요.
2: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2: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0: 네.
2: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2: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2: 아,
1: 이번에도,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2: 네.
0: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에 흐르는

0: 계절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1: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0: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

0: 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0: 네네.
1: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0: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네.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

0: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야,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요.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그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3: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3: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3: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3: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0: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암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악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가 박물관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고 있는 BTN 절로 갈까가 다시 구룡사를 찾아갑니다.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승모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해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채식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수행 문화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행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마음을 닦는 길잡이가 되어준 사찰 음식. 제철 식재로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담은 사찰 음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 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1: 국가 무형유산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사찰 음식은 교육과 학술 연구는 물론 미국, 뉴욕과 유럽 등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 식문화로 큰 울림을 전해왔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을 위해 특별한 공양간을 엽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다음 달부터 세 달간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재, 개호, 정문, 대안, 정관, 우관 스님이 총출동해 단순 레시피 전수를 넘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수행의 연장선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3: 내가 음식을 할 줄 몰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실제 저 음식을 통해서 뭐 몸이 치유됐다, 마음이 치유됐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4: 우리는 절에 와서 음식 배울 때 마음을 배워야 된다. 탐심스럽지 않고 너무 있잖아요. 빨리 하려고 막 급하면 음식이 답니다.
1: 계절성과 사찰 고유의 조리 철학이 담긴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부터 서리태 콩국수, 승소 잣국수, 아삭 고추김치까지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명장 스님들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전통 조리법이 아낌없이 공개됩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식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확산할 이번 특별 강연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전하는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예약은 한국 사찰 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말사 경주 주사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과 영산전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경 발생한 화재로 소방인원 40여 명과 헬기 장비 19대 등이 투입돼 6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대웅전과 영산전은 끝내 소실됐습니다.

0: 다행히 조선시대에 조성한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영산전 석조 삼존불 좌상은 주지 정학 스님이 화재 발견 즉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혼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주사암은 신라 문무왕 3년 서기 663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빼어난 환경을 자랑하는 기도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등은 화재 소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하며 도량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화재 진압과 잔불 정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학계는 AI가 수행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깨달음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원 기자입니다.
1: AI 기술이 종교와 수행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 시점. 인간의 최후 보루인 깨달음과 윤리마저 인공지능에 위임하려는 사회 흐름에 불교 학계가 엄중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담론으로 달아올랐습니다.
2: 앞으로 AI에 이런 시점에 선학회가 또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고 우리 승가대학교의 교학의 발전을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1: 첫 발제에 나선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생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가 선문답을 모방하고 공안을 설명하는 현상에 대해 외형적 모방일 뿐 근본적인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의 근기를 파악해 분별심을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충격을 주는 반면 AI의 답변은 철저히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출력한다고 일갈했습니다.
3: 이 AI가 선수행 방편을 비슷하게 혹은 더 세련되고 더 정교하게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AI 자체의 본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자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분별을 타파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행 심화형 방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혜성 스님은 인간의 판단과 숙고를 기술 시스템에 이전하려는 수행의 외주화 현상을 짚었습니다. 스님은 불교에 있어 수행과 윤리적 행위는 타인이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자증의 영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교 윤리는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와 동기, 성찰을 바탕으로 업의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구조인데 주체성이 없는 AI는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4: 인공지능의 판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적 판단이지만 불교 윤리의 판단은 성찰과 책임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확인과 점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이어 문유정,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등이 선불교의 핵심 교리를 통해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며 발표와 논평을 진행했습니다. 학회는 학문적 역량과 정진력을 보여준 대학원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문 후속 세대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5: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학회하고 학예인생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또 마련해서 또 작년에도 세 분을 드렸고 올해도 세 분을 드렸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앞으로 쭉 한번 이어갈 생각입니다.
1: 이번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를 향해 불교학계가 던진 묵직한 화두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한 건데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오늘날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6: 도솔천에서 내려온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장면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주 모가박물관 설립자이자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자 박찬수 장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도를 더욱 세밀하게 풀어낸 목조각 작품입니다. 기존 팔상도가 8폭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작품은 마야 부인의 태몽과 태자 관정 등 세부 장면을 더해 모두 20폭으로

0: 로 완성했습니다.
1: 도솔레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는 8폭인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뭐 마야탕몽이라든지 태자관정, 사문유관이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목조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목조각의 정수를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선님이 눈앞에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국보인 송강사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 모본이 함께 전시돼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이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는 팔상도의 서사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과 함께 그 자막을 보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0: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 퍼즐 맞추기와 연등 만들기, 고행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이 박물관 전시를 보시고 부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곳이 아닌 살아있는 이곳을 극락으로 좀 만드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부처님의 삶을 따라 걸으며 수행과 깨달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며 청춘 남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TN 불교TV 절로 갈까가 서울 양재동 구룡사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녹음이 짙어지는 6월, 도심 속 힐링 도량 서울 양재 구룡사가 청춘 남녀들을 위한 특별한 인연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구룡사에서 펼쳐질 BTN 붓다회 절로 갈까는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사찰과 계절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절로 갈까. 이번 구룡사에서는 초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 남양 프로그램을 깜짝 도입해 연인들 간의 짜릿한 설렘과 케미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BTN 김지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참가자들은 드라마 대사를 함께 연기하고 연애관도 공유하며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아가 1대1 릴레이 토크로 여러 상대와 돌아가며 다채로운 대화를 나누고 넓은 시야로 반쪽을 탐색합니다.
5: 사찰에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하세요. 보시면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보다는 빨리 친해지고 더 그래서 커플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실제 지난 3월 열린 대광사편에서도 7커플이 성사되는 등 매회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사찰 고유의 편안함은 청춘들을 사로잡은 가장 큰 비결로 꼽힙니다.
6: 절에서 받는 뭔가 그런 분위기나 절에서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되는 것보다는 안심이 된다.
4: 단순한 이성 간의 만남을 넘어 일상 속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사찰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떠나 소중한 인연의 계기를 만드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6: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도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4: 부처님 품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남녀가 최근 불교 박람회 붓다회 부스에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소중한 미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 한 1년 전에 저희가 공주에서 진행됐던 저희 절로 갈까에 참가자로 왔던 분들이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까 커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
4: 싱그러운 여름 길목 망설임을 설렘으로 바꿀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에서 피어날 청춘들의 푸른 로맨스가 올여름 어떤 이야기와 결실을 만들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바라승무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한 종합예술인이라는 게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장홍신 무용연구회의 연구 성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일제강점기 이북 출신 권번예인으로서 승무를 비롯한 전통춤의 대가로 이름을 알린 장홍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나고 당시의 발자취를 좇는 연구가 시작된 가운데 1930년대 기록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와 장홍신 무용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0: 제2회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장홍신 무용연구회 공동회장이자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장인 최선일 박사는 일제강점기 신문 기록에서 장홍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장홍심은 1937년 12월 28일 고전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선생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천양원이라는 음식점에서 지금 발기식을 했고 지금 음악부, 무용부, 그 다음에 가극부, 출판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0: 그동안 춤꾼으로서의 면모만 알려진 장홍심은 소리에도 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30년대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팔도 여류 명창대회에 나간 건데 함경도 민요에 특출난 그가 출연한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명무로서만 이야기했었는데 장홍심은 명창 경영대회에 나갑니다.
0: 파편화된 당대 춤꾼의 기록이 하나둘 모이면서 장홍심 연구는 조금씩 진척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와 민속학자, 역사학자, 사진 분석가 등이 함께하며 잊혀가던 인물을 지금 시대로 되찾기 위한 노력이 빛을 본 겁니다.
2: 우리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빛나는 별처럼 무용 쪽에서 이강선하고 그다음 장홍심하고 언론 매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립니다.
0: 연구회는 오는 10월 충남 공주에서 장홍심 명무의 생전 사진과 유품, 의상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BTN 무상사가 100주을 앞두고 반려견 연가를 추모하고 내생의 선연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마련합니다. BTN 무상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무상사 법당에서 반려견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날 연가 기도를 시작으로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 대종사의 연가 법문, 승암 스님 집전 연가 시식과 천도제로 세상을 떠난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반려견 연가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반려견과의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참 신청은 무상사 종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류를 넘어선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을 넘어선 초극의 삶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원정사의 낙성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보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이제 조금 얘기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수보리가 극고독장자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성 출신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자가 수보리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강경의 그 수보리 맞습니다. 수보리의 정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가 다 낙성시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기원정사가 완공이 되고, 부처님께서 극고독장자가 부처님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테이프를 끊는 낙성식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기타 태자가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와서 이제 보는 거죠. 뭐 앞에 나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저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딱 이렇게 나와서 테이프를 끊고 뭐 이러고 하고 있을 때 그 아우라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도 그런 거 있거든.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공연 딱 가보면 그걸 그냥 순식간에 쫙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프레드 머큐리 영화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아마 프레드 머큐리 그 공연 보면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그게 그분이 그게 가능했지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야, 저 정도 인원이 저 시대에 모여서 야, 저게 될까? 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무대 장악력이 굉장히 좋았을 걸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뭔가 아우라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태자가 저 뒤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나무를 시주했고, 그리고 문도 내가 지었는데 내 이름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을 한 거를 부처님이 신통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이프를 끊고 이 절을 기타 태자의 원림에 지은 절 기원정사라고 한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사는 곳,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수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타 태자 이름밖에 안 나와요. 야, 극고독장자 진짜 이게 뭔가 싶은, 돈은 내가 다 냈는데 나는 뭔가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극고독장자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고, 그 다음에 기타 태자는 잡아야 될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 있냐면, 야, 이게 시주한다고 돈 낸다고 이름 붙여주는 문화가 그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기타 태자의 원님이라 그래서 기원정사, 정사는 수행하는 사람이 사는 절이니까, 그러니까 기타 쥐 이름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기타 태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딱 듣고 확 쏠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방에 끝났습니다. 기원정사를 제타바나라고 하거든요. 제타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제타가 기타예요. 제타 기타 같은 거예요. 발음상. 옛날 발음하고 지금 발음이 다른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왜? 옛날 발음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 발음에 대한 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커피를 우리는 가베라고
옛날에 한자로 카페는 아마 카페 쪽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 커피가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슬람에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카페 커피가 되는데 카페가 아마 카페 쪽과 관련된

음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카페하고 가베하고 차이가 있잖아. 하지만 오래 지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단어들이 바뀌기 때문에 발음이 바뀌어가고 가베가 오히려 더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 원 발음에 가까울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밌어. 그렇게 해서 제타테자가 넘어가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고 제타바나가 제타의 숲 기원입니다. 제타바나. 이게 제타의 숲, 제타의 숲, 제타 숲, 기원, 기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게돈 조금 내고 이름은 다 차지했고, 기원 정사니까, 기원 정사니까, 정사는 어차피 절이라는 뜻이니까 지 이름 다 들어갔고. 그래서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아마 기타 태자가 한일 중에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양반이 끝까지 천수를 누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이 광이었고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두다따가 있어요. 비우리 왕 비두다따. 얘가 정변을 일으켜서 파사이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쟁자인 제타테자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원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조 때도 그랬고, 그렇게 정변을 일으키면 같은 레벨에 있는 경쟁자들은 그냥 휘말리면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쪽에, 바로 이렇게 막 잽싸게 와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쓸려서 가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나. 뭐 기록이 안 나와요. 더 이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등장하는데, 제일 큰 대목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자기 이름을 받고 갔어. 야, 이게 참 징계하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위성 그러니까는 어디야? 코살라국 마가다국에서는 왕인 빈비사라 왕이 후원을 하고 사위성에서는 지금 제일 재벌인 급고독 장자하고, 근데 급고독 장자는 뭐 워낙 인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괜히 회의할 사람은 아니야. 물론 뭐저 같으면 내 이름 앞에를 시전했겠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원정사라고도 하고, 기수 급고독 원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를 쓰는 거죠. 기원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기타의 숲. 아니면 기수태자, 기수라는 사람, 이게 기수가 제타예요. 그러니까 제타의 숲, 기수, 급고독 장자가, 그러니까는, 제타의 숲과 나무와 급고독 장자가 연합해서 지은 정원절. 쉽게 말해서, 이런 절. 그래서 기수 급고독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제타테자만 너무 강조하면 기원 정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수 급고독원이라고 불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급고독 장자를 조금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나라에서 제일재벌, 그 당시에 전인도의 제일재벌인 동시에 코살라국의 제일재벌 인 급고독 장자가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진짜 태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왕자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왕자인 제타가 부처님 쪽으로 넘어왔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코살라우계 왕. 코살라우계 왕. 파산이 파산이.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잡으면 경기 끝이죠. 주요 인사 다 잡았죠. 뭐 굳이 뭐 이렇게 잔챙이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파사이광을 어떻게 교화하는지, 그리고 이 재벌하고 어떻게 보면 왕자가 벌써 이쪽으로 쓸리면 왕한테 당연히 얘기가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법하신,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법하셨던, 여기가 7층으로 된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래향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향년기가 끊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이게 부처님 방이에요. 저 안쪽에.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사이광이 모셨다는 파사이광 최초의 불상이 우전왕이 모셨다는 불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우전왕이 모시고 그게 이제 전단향으로 모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파사이광은 이제 금으로 모셨다고 하고, 그 최초의 불상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원 전후쯤에 간다라하고 마투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불상이 없었던 시대. 이렇게 다 그냥 결정이 돼 있는 거. 그냥 이미 다 학계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겨서 될 게 아니야. 그냥 경계 끝이야. 그런데 그 우전왕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 불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그러니까 저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엄한 불상이 있었고, 그 불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우전왕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게 부처님 당대로까지 소급해서 막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현장 스님이 기록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여기가 쥐가 초를 넘어뜨려서 불이 났대. 이 위에는 이제 나무 목조 건물로 7층이 있었는데 불이 났대. 그래서 어떻게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숭례문 화재 때처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목조 건물, 특히 오래된 목조 건물에 불이 나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불상이라도 모셔야 되는데 라고 해서 딱 돌아보니까 불상은 앞에 나와 있더라. 그런 이적의 불상. 그래서 그 불상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현장 스님이 그걸 조그맣게 조각을 해서 중국에 와서 그걸 키워서 불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 스님이 중요한 유적지에 있는 불상들을 전 모사해 와요. 조각을 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키우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불상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 불상이 중국에서도 한번 유행을 하게 되는. 영험한 불상을 모사해 놓으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계속 흐른다더라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그렇게 그 불상이 모셨던 자리고, 여기는 금강경을 설법하셨던 자리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던 열애향실. 여기 부처님 계시잖아. 그치? 나한테 권한을 주면 내가 진짜 불상이라도 모셔 놓을 건데. 그치? 그럼 들고 가서 또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제 금 붙여놓은 데가 다 중요한데. 금 붙여놓은 데, 금박 붙여놓은 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바깥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요. 아까 지금 불상이 있는 자리는 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주는 거고. 그리고 저쪽 안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보통 이제 한국 순례자단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오면 다음 팀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오래 해서 옆에서 이제 어찌리 하면서 나오겠지 보다가 옆칸 가서 합니다. 옆칸 가서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중림병사하고는 진짜 달라요. 중림병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 없습니다. 그냥 대나무만. 이런 데는 탑자리예요. 탑자리. 안에 공간이 없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대부분 탑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방자리입니다. 예전에 1인실 혹은 2인실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문인데, 이런 데가 문인데, 이런 데는 이제 진짜 밀폐된 문은 아니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아마 짝대기 같은 거 제주도처럼 걸쳐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인도가 덥기 때문에 밀폐를 시켜버리면 더 더워요. 그래서 바람은 통하고, 그래서 율장에 보면 송기척을 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노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거 다른 방에 갈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안에서 딴 행동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못 봐. 그럼 밖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노크하고는 달라. 그거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자꾸 노크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그 짝대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 쉽지 않습니다. 옆방에서도 열고 뭐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옆방 다 나와가지고 접니까 이렇게 택배 왔나요 택배 뭐 이렇게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희로 하는 거 택배죠. 택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안쪽에 공간들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안쪽 공간을 씁니다. 저 앞쪽 공간. 이렇게. 이런 건 탑이에요. 이런 건 다, 그런 큰 거는 다 큰 탑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식으로는 법당. 그런 데다가 탑을 올리거나 안 그러면 불상도 일부는 올라갔을 걸로 나중에 다 추정을 해봅니다. 우물도 있어야죠. 우물 상태 겁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힘들었겠다라는 이 내륙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이제 승방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땅으로 보이시지만 이게 지금 오염돼서 그렇지 물이에요. 지금 연못입니다. 연못. 저게 이제 식수로도 쓰고 뭐 씻을 때도 좀 쓰고, 근데 워낙 뭐 지금 부유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더운 데니까 위에 물 위에 뭐가 이렇게 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큰 스님들 부도. 큰 스님들 부도. 그래서 부처님이 사셨던 데 같이 좀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누군가는 열반하고 죽고, 이러한 거,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는 거죠. 저것도 탑자리예요. 여기 이제 아난다 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난다 보리수. 아난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뭐 보리수를 심었다 하는데, 근데 아난이 어떻게 보면 생각 부처님을 생각해 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리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도 있고, 아난이 부처님을 상속했다. 가르침을 상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들이 나중에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리고 아난파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난을 정통성으로 잡으려고 하는 후대의 그러한 관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하가석과 아난이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난이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밀렸는데 아난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그래서 아난을 시조로 하는 부파들도 있고, 그래서 아난을 부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이 마치 부처님의 직접 제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난은 오비구 중에 한 명이 십력가섭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제자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아난이 태어났다라는 썰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곧 아난에게 통한다. 그런 얘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그렇게 돼서는 나이가 안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삼종 출관이라 그래서 세 번 몸을 움직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난에게 오른팔을 보였다. 가섭에게는 발을 보였다.
아난에게는 오른팔을 보였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 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 속에 있었구나. 오른팔을 본 사람이 높습니까? 발을 본 사람이 높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운구를 이장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난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 오른팔을 내밀어서 야, 이쪽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게 한 대목 나오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왔을 때는 이미 시신을 다 염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발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발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그쪽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난에 어떻게 보면 위상을 알 수 있는 지금까지의 전승 이렇게 해서 요 아난 보리수, 아난다 보리수가 있고 자,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근본 소릴치우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극보독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한 뒤에 다시금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건 후대 문헌이에요. 그렇게 막 부처님 당대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 후대 문헌이긴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를 적었을 겁니다. 만약 기원정사에 채색과 그림이 없다면 단정하고 엄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색과 그림을 그렸다는 불교 그림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그림입니다. 이 글입니다. 이 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그리고 색을 칠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목조 건물에는 색 칠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고하지 못해요. 경고하지 못해. 니스 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니스 없죠. 니스 없죠. 그러니까 단청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인 건물에는 돈을 조금 들인 건물에는 칠하는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새로 지으면 돼. 그러니까 초가집이나 이렇게 못 사는 집은 나무 시골에서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 그냥 짓는 값이 더 싸. 칠하는 값보다. 그런데 좋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칠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그냥 색을 칠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 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장식도 마저 했으면 한다. 돈 들어가는 건 다 했어, 이 어른이. 그런데 기원정사로 이름을 뺏겼어. 이에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더니 채색과 그림을 그려라. 호하셨다. 이에 여러 채색장과 화공을 불러 모은 뒤에 어떤 색과 그림을 그릴지를 물었으나 이들 역시 불교사원은 처음이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그려야 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대. 그래서 부처님께 어떤 색을 쓰고 어떻게 그림 그릴 거를 여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사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의 양옆에는 문이 있는데 그 양옆에는 집장야차를 그려라. 집장야차는 뭐냐? 지팡이를 짓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지 같은 야차신, 야차 나찰, 집장야차를 그리고 그러니까는 약간 도깨비 같은 애인데 불교의 호의적인 이런 걸 귀화신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전통신 중에서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한 그래서 약간 험상궂기는 한데 이렇게 불교를 어떻게 수호하는 그래서 지팡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를 짓고 오면 떼찌떼찌 할 거야 이렇게 집장야차를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사위성에서 나타낸 천불하연의 대신통 신통불인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 다음 시간 이런 때 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통입니다. 부처님 신통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 그래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그래. 대신변을 그려라. 부처님도 참 이런 얘기 좀 그렇죠. 이거 더 뒤에 사건이에요. 기원정사 지어지고 뒤에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후대 기록인 걸 알 수는 있는데 설마 부처님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또 맞은편에는 오추의 생사윤회도를 그려라. 오도윤회도, 육도윤회도가 아니고 아수라가 빠진 천상, 그다음에 아수라 빼고
인간, 축생, 그

다음에 아귀 지옥을 그린 오도윤회도, 오치윤회도라고 하는 거고, 아잔타 석굴에도 그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도하고 육도윤회가 약간 달라.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 아수라를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아수라를 독립시키기보다는 그냥 신족 중에서 마신족으로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그냥 같은 신 안에서 약간 이상한 놈 이렇게 놔야지 아예 계층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처럼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윤회도를 그려라. 그리고 처마에는 본생당,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불전의 문 옆에는 그러니까 예배당 불교용어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한다. 기독교에서 자꾸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예배당 불전의 문에는 지만야차, 꽃으로 된 화만 이렇게 꽃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걸 하죠. 동남아시아나 인도 가면 호텔에 가다 보면 호텔에서 이렇게 꽃목걸이 걸어주는 거 있어. 그래서 어유 친절하구만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저런 문화들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봐. 그래서 지만야차를 그리고 강당에는 나이 든 비구 스님이 가르침을 펴는 모습을 보여라. 여기서 나이 들었다 그래도 40대입니다. 예, 또 식당에는 지병야차. 아, 떡을 좋아하는가 봐. 떡 든 야차. 아싸리 떡 하나 드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때도 떡을 주고 있었어. 창고문 옆에는 지보야차. 보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야차. 창고니까. 그려라. 또 물을 저장하는 안수당에는 물병을 가지고 묘한 영락으로 장식한 용을 그리고 화려한 용을 그리고 용이 이제 물의 신이니까. 그리고 욕실의 물을 끓이는 화당에는 천사경의 내용에 입각한 그림과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천사경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저기서 천사경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로병사를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천사가 온 걸 못 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 난 천사 이러면 천사를 찾아 이렇게. 난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않다. 나이 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병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너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너는 왜 쉽게 말해서 각성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천사경이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몰라 나도 저 천사경이 뭔지. 그렇게 해서 입각한 그림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뭔가 교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려서 수행을 이렇게 증장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의 지옥도를 그려라. 놀다 훅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림 그려라. 또 환자와 관련된 병실에는 부처님께서 몸소 간병하는 상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구 스님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아팠을 때 누가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남성 집단이잖아.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몸소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네가 하는 것이 공덕이 되지 않겠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스님들이 다니는 여러 곳에는 죽은 시체가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라. 인생은 무상한 거야. 너네 훅 간다.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부처님도 이렇게 그리라고 돼 있잖아. 고골관, 백골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이고 끝으로 승방 안에는 백골의 뼈와 해골의 모습을 그려놔라. 같은 얘기예요. 부패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간다. 일본 그림이나 이런 데는 이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그림이 없어. 근데 일본 불화나 이런 데 보면 예쁜 여자가 임신하고 결국 죽어서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리얼하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부패되는 것보다 상태가 너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부패되는 과정을 그려놓으면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 말을 듣고는 극고독장자는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물러난 뒤에 가르침에 따라 그려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글이 중요한 이유는 저게 기원정사에 어느 시점에 저런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일단은 알 수 있고, 또 기원정사가 어떻게 보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예요. 인도의 사원의 법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베르사유 궁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 궁전의 기본 틀을 딱 갖추는 거예요. 다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해.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만 딱 보고 뭐 다른 데 가서 오스트리아 궁전을 가든지 어디 가서 궁전 보잖아? 그러면 아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법식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 틀이 아마 인도 사원, 지금은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틀의 형상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대체로 이러한 모습들을 부처님 당대까지 소급해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띄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원정사를 대표하는 불상, 그것은 우전왕이 모셨던 불상이라더라 라고 하는 썰이 있었다더라 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신통이 있는 불상이었고 영험한 불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수보리 이야기하고 파사이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보리 이야기. 수보리가 돈 있고 내가 뭐 아쉬울 게 없는 치르는 거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참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강경 읽을 때 수보리 보면 약간 노인네 이렇게 인품 좋은 이런 느낌 딱 나잖아. 젊었을 때 한성깔했다. 한성깔했다. 그런데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잘 바뀌면, 어떻게 타고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수보리. 예, 수보리.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쟁, 나중에는 싸움이 없는 수보리. 다툼이 없는 수보리. 왜? 젊었을 때 너무 싸웠거든. 너무 싸웠거든. 그래서 그 수보리 이야기, 그 다음 파사이광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고독장자 이야기도 좀 더 할 거고요. 천불하연 이야기 다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

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뭐하냐?
1: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0: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 누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1: 응, 감! 나도 같이 갈래!
0: 수행 중이라며!
1: 수행!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0: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1: 뭐?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함으로 정했어.
1: 자제함?
0: 자제함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년 고찰로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야. 무수한 스님들이 자제함에서 수행했고 낙장 하나 없는 완벽한 반야심경 약수 언해본까지 간직한 불심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함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2: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도 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3: 저기 얘들아.
0: 네?
3: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0: 원효 스님이요.
4: 원효 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3: 예. 설아벌의 아이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4: 원효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소공주가 딱이지.
3: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4: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길세. 그런데 요소공주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지 않은가?
3: 그럼 원효대사와 요소공주를 혼인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4: 혼인이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장 원효대사를 불러오게.
3: 예.
0: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원효대사를 모시러 갔는데요. 때마침 남산 아래 문천교에서 원효대사를 만나게 됐죠.
5: 왕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3: 예, 요소공주님과 뵙기를 원하십니다.
5: 좋소, 가십시다.
0: 원효대사는 요소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하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6: 무슨 일로 이리 젖으셨습니까?
5: 아하, 제가 칠칠치 못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6: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오늘은 따뜻한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0: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5: 이 아이의 이름은 설충이요.

0: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1: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0: 고맙소.
2: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암이 되었답니다.
3: 나도 자제암에서 수행하면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2: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3: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2: 유혹이 없다니? 원효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3: 정말?
2: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원효대사가 소유산 암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0: 날씨 한번 고약하군.
1: 원효스님! 원효스님 계세요?
0: 어? 이 시간에 누가 날...
2: 원효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0: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1: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0: 방이 하나라.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2: 그렇게 원효대사와 여인은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1: 스님, 추우시면 제 옆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0: 아닙니다. 전 춥지 않습니다.
1: 그럼 제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릴까요?
0: 됐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2: 원효대사는 밤새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요. 여인의 유혹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0: 이게 뭡니까?
1: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부엌을 탈탈 털어 상을 차렸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0: 감사히 먹겠습니다.
1: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서요.
2: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1: 스님!
0: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1: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수행하세요.
0: 어째서 자꾸 절 유혹하려 하십니까?
1: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2: 그제서야 원효대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죠. 원효대사는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폭포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인은 황금빛을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0: 그 여인은 네게 가르침을 주러 온 관세음 보살이었어.
2: 그 후 원효대사는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고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암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하여 자제암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9: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삼이 바위들의 과모의 신이니라. 장삼이란 사람이 만든 그 돈 못 알아 쌓는데 말이오. 그런데 보기 전에 그 사람 요새 돈푼에 생긴 모양이도 돈이 안 생길 것도 없지만 돈 세모자를 쓸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부하는 불신이 나중이라 참말로 돈 많은 사람 부자는 말이오. 이런 짓은 안 한다 알겠죠. 그 안에 이 뜻이 지금 어느 곳에 있냐 말이오. 어째서 이제 장생이라 한 사람은 채모자라 하던데 벙쳐서 돈풀이가 생긴 모양인데 돈 많은 부자는 이런 짓을 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조 황사를 양인 내용이다. 한 줄기 품은 실이 같단 말이야. 한 줄기 뿌은 실이야. 실이 하나 있는데 벌렀단 말이야. 색시 그런 벌은 색살을 갖다가 양인견이여 두 사람이 이를 갖다 끊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그 붉은 실을 갖다가 두 사람이 끈다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말한 법문도 알 수 있고 앞에 법문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소개하는데 제 임재종의 주광주성가라는 것이요. 그 얘기가 상당해서 이 법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아, 너 대중도 문서야 차리여야 이 지각이 따냐 말이오. 문신이 끌어놨다 간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그래 놓고 한 말씀 말아 하냐면은 원래 운명진령에 가하되나 구리에 말하자면은 저 지나갔다 만든 아주 높은 산인데 말이야. 그 산에 구름이 딱 지나있다고 말이야. 그 구름이 꽉 지나있으니 가하되나 그런 집이 어느 곳에 있어? 구름이 어찌 꽉 산에 꽉 지나있을 때는 집을 찾기 어렵더라 이 말이야. 딱, 진짜, 꿈을 꽉 쥐어서 어찌 집을 찾을 수 있어. 천왕 난감 마부제여다 눈이 많이 와가 이 말이야. 천지를 꽉 덮었는데, 그 난감이란 만든 유명한 관문이 있어. 관문이 거기에 눈이 꽉 차서 말이야. 인물전이야. 사람이 앞으로 날락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 이랬어. 근데, 문신이 분명히 뚫어놨다 했는데, 뚫어놨다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째서 주관심은 이 뜻을 갖다가 말할 때 말이야. 구름이 꽉 끼가 있고 집을 찾으려 찰 수 없고 눈이 말리면 천지를 덮어가 있단 말이오. 말이 암만 좋은 말 천지만라도 그 눈을 갖다 헤치고 나갈 수 없다. 집이 꽉 내 집이 딱 했단 말이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실제로 웃는 시인이 말이오. 드러났다 한 뜻을 갖다가 허한 탑주를 말이오. 아주 드러난 말이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적각으로 상선이 신켜편 아니 말이오. 배를 탄 데 때리면은, 발을, 저게, 발과 같은지, 다리를 다 깨끗이 씻으시단 말이오. 발과 깨끗을 갖다 다 씻기려고 웃기 벌고 웃든지, 맨발로 배가 올랐거든. 신켜편이야. 아주 쾌해졌지, 잘 따라나는 웃든지, 좋은 배를 탔거든. 좋은 배를 탔는데, 술리의 상성 하양이라, 그 물을 뚫고 뜨어난 흘러내려간 순류 말이지. 순행이 다 흘러내려가는 그 물질을 따라가 있고, 새로, 보내는, 은혜로 보내면은, 양주 따로 배가 둥둥 떠내려가다, 이것이라. 운문심은, 뚫어놨다 했는데, 주관심은 또 말하게 했냐면은, 구름이 꽉 쥐어서 집을 찰 수 없고, 눈이 꽉 천재 채에서 말을 나갈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어찌 또 좀, 완전히 또 딴 방향으로 말이야. 딴 각도로, 배를 웃기 좋은 작가는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서로 만들면은, 이제 작별 나고 말이야. 얌따로 내려간다. 또 이런 말을 했냐, 그죠?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이제 의심했지, 아래야만은 올 법문을 갖다가 앉아 사소가에서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이 말이야. 웃는 노안이 웃는 늙은이라, 수염 광전제로나, 비록 만드면 광전제이요. 그 법문이 만드면 그 광채가 말이요. 고금철로에 만드면 참 뛰어나서 따라갈 법문이 없다, 이 말이요. 참으로 법문이 작하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환식 참조야무와 도로에 만드면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 말이요. 와, 그 법문이 장애해서 어쩐지 고금에 뛰어나는데, 와, 또 부끄러운 줄 아냐, 이러면 된 말이요. 말이야.
그 말이 무슨 일 같지만 무슨 일 말이 아니야. 이것이 참말 본문은 확실히 말이야. 천춘만국에 뛰어난 큰 본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부끄럽기를 만드는 어떻게 부끄러운지 말이야. 저 때라도 파고 천일 만질 어떻게 숨고 싶은 말이야. 그런 심지를 알아서만은 우문시인의 뜻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수부지 모른다고 말이야. 우문이 모른다는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백관의 유인이 황허가라 저 백관의 어떤 사람이 있어가 말이야. 허허 꼭 이승을 치고 운다는 말이야. 왜 만드면 백성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느냐 이것이야.

해적은 직불문이 아니야. 부찰지 못이 조사를 찐다고 나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물이 필요 없어. 없고 나는 뭘 묻냐면은 현목참천은 말이지 행신마트 참여료 예? 나무를 베고 든지 풀을 깎는다는 말이야. 나무를 베고 풀을 깎는 그런 그 죄는 어느 것을 행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알겠지라. 내용을 나고 보면은 살불살조 우선 부처지고 조사지는 죄보단다. 나무를 우선 찍고 풀을 베는 죄가 말이야. 비우다 할 수 있지 천만 배가 되어 주어라 이 말이야. 신뢰 천대 방상자니 저 마트면 발이 하나 있는데 큰 발이 말이야. 등불로 뛰 천대만 개를 태어났다 이 말이야. 태어난데 그 빛이 서로서로 빛이 막 참으로 황홀해지가 태어나이자 말이 없다 말이야. 비워졌단 말이야. 그 무슨 배에 그런 배가 있어. 아, 우리 좋은 방에다 불로 등불로 태어났는데 한 천등만 개를 태어났거든. 태어났는데 그 표에 불로 태어났으니 그 불이 불빛이 서로서로 빛이가 있고 그 차원한 것은 누가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말이오. 그런 동시에 천변보름 경청원이로다 저 하늘가에 말하자면은 우찌 보리가 다리 떠가 있거든. 아주 참말로 우찌 적당 다리를 떠가 있단 말이오. 다리 떠있는데 경청원이요 그 빛이 우찌 맞고 둥그러진 말이오. 이것도 참말로 이용하는 해를 손뜨라 이렇습니다. 어!

좌변 치우변다 이르라. 오른쪽에서는 이불 가 있고 불고 말이야. 왼쪽으로서는 선우라 치라.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장단을 치라. 그런 식과 같습니다. 청산은 조함하고 푸른 대암 말이야. 푸른 대암은 저 개구리를 잡아먹거든. 잡아먹고 황작은 축당매라. 황작 누른 새는 말이야. 새는 개똥벌레 같은 이런 거 갖다가 조금 뜨라. 무량수열에요. 무량수열에 수가 예 없는 말이야. 수명이 한 예 없는 부처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미타불 갖다가 무량수열이라 하는데, 비단 아미타불 뿐 아니야. 모든 부처님이 다 우리 아미타불 같은 무량수열이라. 무량수열이에요. 1, 3, 4, 5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애당 천왕어 수야 슬프고 또한 슬프라. 그 동촌에 사는 말이야. 동촌 마을에 사는 왕가 늙은이야. 성은 왕가인데 나이 많은 늙은이더라. 이것이다. 짱당당 무관이로다. 눈을 부르르 뜨고 말이야. 당당히 무관지오라 떨어지더라. 자, 이걸로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앞뒤가 전부 다 맞지 않은 것지만 말이요, 아는 사람에는 그게 안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또 인상책이란 말이죠. 또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해가 있고 이런 도리를 미리 알아야 된다. 그 전에 이제 도주신 신임 되는 남전신인 말이야. 남전신이 그, 제자의 육궁자부라 했습니다. 육궁자부라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분으로서 이해 끝에, 이게 육궁자부가 말하다면은, 조법사 도호다. 조법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로 하냐면, 천지는 야당군이요. 천지 말이야. 우주는 전체가 다, 나와 한 뿌리라, 이 말이야. 뿌리가 나하고 한 뿌리더라, 이 말이야. 한 뿌리고, 만물이 여하이처라. 만물이 말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하고 한 몸띠야. 우주 전체가 말짱다워서 내하고 한 뿌리고. 제로 가서 만드면 한 뿌리에서 생긴 물건이 있겠네. 전부 한 몸띠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놓고는 없더라면 전부 다 한 몸띠야. 그 행색사로 삼남만세이 다 갖다 버리기가 있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말이야, 이것이 전체가 다 한 뿌리에서 나가 있고, 전부 한 몸띠더라. 그 조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말하자면은, 야시기여라. 참으로 기대하다 말이야. 장하다. 이 말입니다. 조롯다가 이런 말을 했으니, 참말로 장한 말이 아니야. 아주 극구이자 칭찬하고 감복하는 소리다.
그런데 보통은 볼 때는 천지가 참말로 이제, 여하동군이 만물이 여하이치란 것이, 그거 저기 짙은 데 산 거리랑, 그 얼마나 참을 당한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전신 지 정견하고, 드랍에 맞춘 꽃이 이제 발랄 피하이거든, 그 드랍에 핀 꽃을 갖다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은, 신기 견차의 주화를 염몽상사로라, 세상 사람들 말이야. 저 꽃, 저 보는 걸 갖다 올 때는 꿈같이 본다, 이 말이야. 꿈속같이 본다, 그 말이야. 누구든지 저 꽃을 갖다가 정말로 말이야. 응? 바로 볼 뿐만 알면은 이것은 바로 깨친 사람이요. 바로 민증 사람입니다. 바로 민증 사람인데, 그게 바로 이제 참말로 깨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청황적대할 분명히 분별한 것 같지만, 말이야. 실제로 그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전대 이거 꿈에서 꿈장난다. 결국 가서는 그 소법사가 말하는 천지여 동군이여 만물이여의 사악하는 것도 사실에 쓴 꿈속에서 쓴 잠꼬대예요. 잠꼬대. 불가로는 불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남들이 말하는 꽃 한 송이 말이야. 그 시체를 바로 볼 줄 알아서만은 비로소 이제 불급을 안 뜹니다. 그 소법사가 말한 걸 갖다가 이제 육궁대부가 소개를 참 칭찬을 하다가 남전 그 한마디의 말이야 아주 막 상신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도우치 천지를 만들게 되는 절벽에 절벽에 남전한테 팍 위에서만 떨게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불법을 알려면은 남전이 말하는 그 꽃 한성이 말이야 그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지 천지가 여하동군이 만물이 여하일 천인 말이야. 그런 장꼬대가 있고는 불급은 절대 모른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건데 남전신이 이런 대단한 소리 하느냐. 여기 내가 이제 한번 하겠는데. 박상남산별비산 저 남쪽산에 가서 말이야.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 자레코 같이 생겼어, 자레코. 자레코 같이 생기는 그 뺨을 갖다 한 마리 갖다 하면 빨라졌단 말이야. 그 뺨을 받고, 개인계의 민망 감독들아, 뺨을 받고 어떻게 놀래냐, 그 말이야. 깜짝 놀래서 일어나면서 보니까, 몸은 이 남쪽으로 살아 있는데, 북두치증이 하나의 리드할 것이야. 자, 어째서, 남산에 가서 별비살을 갖다 받았다 했는지 또 별비살을 받았는데 얘 이제 깜짝 놀래 일어나다가 남쪽을 향했는데 북두치신이 하나의 기대라고 하는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남전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문종의 설두 헌선사람이가 유명한 신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좋은 법문이 있어요. 좋은 법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문전각지 비일일이다. 듣고 보고 하는 말이야. 각지 하는 이것이 전부가 다 일일이 아니야.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법사는 천지 여하동군이여 만물이 여하일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실제에서 모르는 소리야. 전체가 말짱 가만히는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산나지계 진중과이려 그 산나대지 산나망상 말이야. 천지 만물이 전치겠지, 응? 거울 가운데 만든 기치가 있었냐 말이야. 거울 가운데선 삼남만상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크게 한 걸음 참말로, 이제, 그거를 나가서만 우주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인데, 상천에 올라 여당만이라, 가실에 어떤 소리가 가요 아니면 한 가실인데 말이야. 춥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것만 떠들거든. 다른 떠들 한 밤중이야. 찬 가실에, 한 밤중에 말이야. 다리 떠들 때는 큼하다고 말이야. 그 뜬눈에 비기들 안 해. 그런데, 수공중남 조용하냐. 누와 같이 말이야. 아주 깨끗한 모색과 목과가 가있고 서로 그림자를 갖다가 비춰볼 수 있냐 이것이라. 아무리 몸물이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한밤중에 달 넣는데는 말이야. 암만 가서 비치지 봐야 그 그림자 비치지 않습니다. 비치지 않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모든 불조가 다 상신진명한 것이야. 이 참말로 정신이 깊은 말이야. 이곳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삼아는 그 남전시인 이제 버섯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누구든지 깨쳐가고 경계를 지녀야 되지 사랑분들 이것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또 내 한 말을 하겠는데 장경의 흑진 청명산이 큰 고래가 말이야. 코가 어떻게 한 입으로 어떻게 사대가 어떻게 바닷물로 다 들어 마셨단 말이야. 고래가 어찌 큰지 또 저 거짓말 한다 달란지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그런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어떻게 한 번 웃기지만 입을 갖다 벌려 물로 마시면 사대 바닷물이 다 말라진단 말이야. 깨 다 마시고 나니 삼노스름이 일곡어라. 남는 것이 뭐 있고 그러냐니 하면은 아주 만대미는 오색이 찬란한 산호. 산호 어떤 숯불이 막 들려붙단 말이야. 산호 보배 아니야? 그런 산호 숯불이 들렸는데 산호 숯불만 들려난 것이 아니라 그 산호 어떤 숯불에 해가 빛이 가있고 아주 오색이 창자가 번쩍번쩍 하더라. 그 나한테 말하면 반대한 것이요. 설두시면 한밤중에 달 떨지고 없는데 말이야. 큼한 밤중에 못 박아서 우찌기 그림자를 비칠 수 있느냐? 그건 안 그래도 비치지 않은 것이거든. 그런데 와 나는 이제 그 뜻을 갖다 표현한다 하면서 산호 만드면 참말로 오색에 찬란한 산호 이제 들렀는데 그게 햇빛이 말이야. 빛이 가있고 온 삼천 대천식이 그 광명이 진다하느냐가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아서만은 설두시님의 뜻을 아십니다. 정반대가 아니에요. 그하고 이제 조동종의 천동각선거란이었어. 그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데 조철님이 조악나니 이미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락하는 것은 모든 상을 떠난 걸 이락하는 것이고 미락하는 것은 그 대용이 말이지 모든 상을 다 떠날 것 같으면 그 대용이 아주 미묘한 것 미묘한 작용을 갖다가 이미락합니다. 그래 참말로 모든 생이 다 떨어지게 만드니 천이 만물이고 참말로 부사야란 말이야. 부사야한테 해탈경계 부사야한테 해탈경계인 그 우찌 조화 말이야. 그 뿌리를 갖다가 철도 철미하게 빛이 봤단 말이야. 빛이 보니까 어찌하냐면은 분

김기문 출몰 말이야. 김기문이라 아주 분분히 삼남만상에 끌어서 만드니 정말로 서로 어울리라 했고, 어? 분분히 출몰하는데, 예? 출몰하는데 그 문을 갖다가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더라 이랬어. 그 문이라는 것은 무슨 저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문이 아니다. 시방무빙 내가 만든 시바가 만드는 그 벽을 볼라 볼 수 없고 벽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사면의 문이라 사면을 만든 벽도 없는데 무슨 문이 있으냐 이 말이야. 이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문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야. 그런 큰 문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큰 문을 이제 보시더라 이랬습니다. 유신거대 문 아니냐? 우천이 만드는 생각이 말이지 정신이 그 외에 네? 그 외에 밖에 만드는 생각이 논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벼락한 건 생멸 밖에 완전히 생멸 떠난 데서 한 소지야. 생멸 밖에 우천지 참말로 그 소식을 내가 알고 보니까 되면은 문 아니냐? 그 묻고 대답한 것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야. 고요히 묻는다는 사람도 그 미친 사람이고 그 다른 미친 사람 묻는다 보고 대답하는 그건 더 미친 사람이거든.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을 대답하는 소리 아닙니다. 크게 깨치라 이거 법을 잘 안다 하더라 해도 말이지 그건 이제 법담한다고 묻는 그 사람도 미친 사람. 결국 가서 말하자면은 눈이 밝아가 있고 법담을 법을 잘 대답을 한다는 말이야. 그 사람도 여전히 미친 사람인 동시에 아직 잠을 깨지 못하는 꿈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것이요. 철한 면전엔 지묘장이다. 그런데 말이야, 저 겉밖에, 겉밖에 이제 참말로 이제 그 생각을 가보니까, 예, 모든 것이 참 만드니 참 미친 장꺼 된단 말이야. 눈을 갖다 바짝 이제 만드니, 응? 가닥이 이제 채를 보거든. 그 눈앞을 보니까 만드면은 지묘전이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부사의 해탈된 게, 말하자면 부사의 해탈된 게야. 부사의 해탈된 게 아닌 게 없구나, 그 말이야. 참으로 난사해서 말이야. 이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고, 어느 도가 끊어지고, 신은 치가 내려서 말이야.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우측이 참 대해탈된 게, 대지대용이 말이지. 여기에서 경전하더라, 이랬어. 그 앞에 말하고, 이제 뒤에 말하고, 이제 반대겠지만 반대가 아니에요. 남전전파 신무하니 남전신이 말이야 천왕 사람 꿈을 갖다 또 우천이 지적해서 다 부사짓다 이 말이야. 남전신이 저 우천이 꽃 실수로 만드는 꽃 소식 하나 아는 사람도 없더라 이랬어. 고인이 만드니 처모님은 깨치니 못 깨치니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깨치가 보는 사람도 꿈이고 못 깨치게 보는 사람은 다 꿈이다 그 말이야. 다 꿈이다 그 말이야. 다 꿈인데 그 남전이 실제에서 모든 세상 사람을 만드며 꿈을 갖다가 앉아 깨지 좋더라 이랬어요. 그럼 어째서 남전 스님이 그 꿈을 갖다가 앉아 깨지 않냐면 요시 담당 보처종이라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당당한 말이야. 보처종 보처종이라는 거 만든 일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일보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이게 비단 일보살뿐 아니야. 이것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서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달마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남전도 조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우리 대중 말이여 자진민복을 다 분명히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실제서 남전이 말이지 자기는 꿈을 깬 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역시 몽중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경의 말이지 예, 이 뜻이 이제 법문으로 낙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말 하겠어요. 한말 하겠는데 십자 가둥이 파니 저 말하자면 이제 아주 이제 종로 네거리 같은 참 분나한 말이야. 십자 네거리 한복판에 또 섰다가 말이야. 서가 있으니까 긴 한갑대기라 사람들이 와보고 말이야. 이 도둑놈아 말이야. 손은 보는 사람만은 보고 전부 도둑놈이라 하더라는 말이야. 그 외인 사람이 저, 길 한복판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자꾸 도둑놈이라 자꾸 욕을 하냐, 그 말이야.
이제 십자가

그래서 살인미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고 말이에요. 도둑님이 한가하면서 고통을 벌다는 수상 또 도둑고지 생겼던 모양이지 이 이제 도둑님이라 하는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아까 이제 잠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좀 더 소개하는데 이 황룡파에 여원청선사란이가 있어요. 여원청선사란이가 상단에 입법문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이제 그 남준 스님이 예 그 육궁대부가 그 꽃 저게 천지여동군이 마무리할사 가기 전에 시랑살인만 이 꽃 고기를 갖다 똥같이 본다 하는데 이제 육궁대부가 깨쳤다 그러겠습니다. 그 뒤에 또 완전히 깨친 게 그것은 이제 항설이에요. 깨쳤다 하는데 깨 여원 스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남전은 이 허공 작고 하고, 남전 스님은 말이요, 허공, 광대 무비한 무슨 허공을 가입고 또 북을 만들었다는 말이요. 시가 무슨 큰 북이시까? 이거 또 거짓말이겠지? 거짓말 아닙니다. 남전 스님 북이라 한 것도 스님은 어쩐지 시방 세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두루 난다, 그 말이요.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그 북 속에 여도 한쪽 귀퇴에도 차별 안 해. 예? 그러고, 큰 북을 또, 이제 만든 남중신이 이제 드러내놓는단 말이야. 네. 너희께는, 육궁은 용수미이추라. 제 육궁대는 어쩌냐면, 수미산을 가입고, 이제 북채를 가입고, 맨들라 북을 둥둥 두드리거든. 수미산을 가입고, 이제 북을 두드리시게. 무슨 큰 북채야, 이제 말이야. 이 뭐, 법문한다 카드, 뭐, 손에 거짓말로 풍경이거나, 불렁인지 모르지만은, 이 풍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말하자면 수미산이지. 이 북채는 수미산 열에 천만 배 부담 더 크여.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격 지음이라 한번 떼는 게 만들면 소리 알았단 말이야. 예? 소리 알았단 말이야. 소리를 막, 분미하였단 말이야. 예? 분미하였는데, 궁금 철체야. 여기 뿌리를 갖다 없으니 다 해뿌리고 말이야. 너도 그 금방 뿌리를 전부 다 해뿌리고, 그 채 말이야. 몸뚱이 옷이 철두철미하게 나무 밑이 완전 확철이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공 만나가 말이야. 우천지 금공과 만나. 금공이나 금천지에 다 들어가는데, 금공에 옷이 온 세계에 버리지 않으면 선상과 지만상 말이야. 그 만나가 전부가 다 돈이 무여야. 처음에 다 말한다면은, 입 속으로 안 들어올려, 안 손다며, 한참만 눈 깜짝새 다 들어왔더라. 이해되니까나, 정자로 보장할 단계야. 이로부터 어쩌니, 보배 어쩌니 만들면 이제 고집이 활짝 열리겠어. 보배 고집이 말이야. 응? 말하지 않게 보배 고집이라 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것은 만들면은, 삼세제불과 역대에서 이 고집을 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고집이 딱 열리더라 이 말이야. 열리니까 변견 문핑이 되겠냐. 문든 말하자면은 그 가핑이 말이야. 온 세계를 갖다 뒤흔든다고 말이야. 그 가핑이 말이지. 그래서 제일 이물 유화구이나 그 사람을 갖다 우천지 건지고 천지 만물을 갖다 얘기하는데 항이었단 말이야. 온지 삼천대체 세계 말이지. 하늘은 우천지 생명, 하늘은 우천지 중생을 위해서 온 모든 법문을 해가지고 모두 다 제도를 하는데 한역지 미래지 다 하도록 제도를 하더라.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동시에 항부 두두 경계냐 말이야. 하물며 말이지. 알고 보니까 두두 물물이 말하자면 전체가 원망 부족하지 않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원청선사가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한 인자 연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랬어요.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성녀는 기후대이야 돌로가에 만들어 놓은 이 여자는 말이야 소를 뜩 타고 저 뒤에 있는 말하자면 골로드가 골소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골소로 마을 들어갔다. 모기는 치적과전청이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말이야, 피리를 불면서 저 안 말 앞으로 지내라. 그 지금 본문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말이야.
돌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자는 소를 타고 저 뒷 골로 골짜기로 들어가고, 예? 골짜기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골짜기로 들어간 동시에 나무로가 쫓아 놓은 지 사람은 말이야. 사람은 피리를 불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앞마을 뒷바퀴도 지나갔더라 이랬어. 근데 이것을 알면은 지금 이제 영원신님의 말씀한 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원옥근선들하고 유명한 자 인지종 큰신이 계시거든. 그 신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냐면은 육궁은 수반금세안을 말이죠. 육궁대부가 손으로 만든 금세 무슨 그 사태인데 무슨 사태를 쪄가지냐면은 순금으로 만들어만 참 보배란 말이야. 그럼 보배를 또 검을 주고 또 앉았거든. 그런데 이제 수방 금사라 금사라 하는 황금을 간 만드는 우리 서지라 하는 것은 천지 여화동 운여 만물이가 있다는 그 법문에 대한 소리야. 그것은 참말로 그 법문이 말이지 참으로 푸고 말이 넓어서 그것만 보물로 말하자면 황금덩어리 같은 그런 좋은 보물이고 참담 보물이더라 아니라요. 그렇지만은 사실의 그 은자 그 금세 수술의 말이지 제 사실에 얽히어서 육궁대부 자신이 죽은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근신 같은 큰 조사가 그 우찌 황금 말이야 보물 우찌 그 은자 가입고 꽁꽁 묶어놓은 말이야. 육궁대부를 갖다 풀을 사기 좋아합니다. 그 좋은 분물을 이제 예? 황금 금사를 보지 저 세상을 가입고 사람 먹고 죽인다 하는 말이야. 그러한 때에 남들이 우천이 말한다면은 팔면 타야 팔면으로 남들이만 팔면으로 가입고 만든 무슨지가 참 청년도 같은 칼 들고 말하자면 그 금사를 갖고 세수지를 갖다 사서 끈을 끼고 말이지 육궁대부를 갖다가 완전히 대판을 시지 주더라 이것이라. 그러한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에 이제 지방 사람은 다 이 꽃을 갖다가 말이요 꿈같이 본다는데 그거 장설이요. 분명히 이제 남전이 육궁대부를 갖다가 이제 사유는 방전에 실진 팔도가 나의 목전이라 보배 말이요 천하 보배 전부가 다 뭐냐 모아가 있단 말이지. 어쩌냐면은 육궁대부 앞에만 되면은 전부 다 태산같이 전부 다 이제 나이 되어 있다가 말이야. 결국은 이제 육궁대부가 식지 말이야. 아까 그러면 안 되면 자기 죽는 걸 갖다가 벗어나서 금세에서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쇠사슬에서 말이야. 완전히 벗어나가 있고 해탈하고 보니까 삼천 대친실에 말이야. 참바한 보배를 본다는 그 비유가 말한 소리예요. 깨나이의 목전에서 이제 들려줬다는 말이야. 그래놓고 원옷이 불짝이 툭 들었어요. 불짝을 들고 말하는 사람에는 천지는 일조 만무는 일마로다. 천지는 말이면은 손가락 하나야. 손가락하고 만무는 말이야. 말 한마디더라.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말하는 사람에는 정신시안이라도 분법을 하다. 눈이 말이지 뭐 둘, 셋, 이것뿐 아니라 온 전신 전체가 눈이다. 말이야. 온 전신 전체가 눈. 온 전신 전체가 눈이 달린 사람이라도 분사불하여 이 소식은 모른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식인데 말이야. 온 몸띠가 전체가 띠 눈이라도 그 소식은 모른다. 그랬냐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난신이 밤에여 봄철이 될 때니 봄에 왔다. 다 눈 기운이 오거든. 지운 년 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꽃봉오리가 뽑아진다는 말이야. 내가 꽃이 어떻게 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숨도 한지하고 봄이 말한 뒤에 참 어떻게 가지에 곤이 오거든. 곤이 꽃이 핀다는 말이야. 그러고 추여가 탈협해요 말이지. 가을에 이제 효리바람이 분다고 말이야. 찬바람이. 찬바람이 불어도 조금 부는 게 아니라 효리바람이 막 들고 막 천재 뒤죽거려 효리바람이 부르게 하시거든. 그러한테 나무에 있지만 나뭇가지 전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 봄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때문에는 추중 요소로다. 가을에 그것이 가을에 말이야. 꾸준물. 가을에 꾸준물도 말그네지거든. 가을에 꾸준물까지 전부 다 막
알게 주더라.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지금 권오스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총결산을 하겠어요. 총결산하는데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차입주하는 이 남전스님이 말씀하신 이 꽃 한 송이라고 말이야. 이 한 꽃 한 송이는 제 우리 말 정안으로도 불감된 책이야. 첫 책이야. 모든 부처님 유치니 참으로 바른 말이야. 바로 깨친 그 정안으로도 이 꽃은 본래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 유치니 바로 깨친 눈으로도 이 꽃을 볼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그러니 남전제로가 말이야. 남전스님이나 그 뒤에 이르시 법문하신 그 스님들이 말이야. 환징 몽개냐무라. 그럼 꿈에도 이 꽃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꽃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아 입니다. 왜 법문을 갖다 소개하라고 또 와 이렇게 또 치교 달라고 그러냐 알겠어?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야야 정무의 보안인데 말이야. 만약 누구든지 있자면 정무에게 머리 정무에게 눈이 하나 또 생기거든. 눈이 딴 데 생기면 안 돼. 예. 뭘 정배의 눈이 한 1천 원이 생겨있나 말이야. 그래 하면은, 선생도의 아이, 입자 하품이라, 예. 모든 일체의 성현들이 말이야. 전부 다 저우뚱이 발밑에 서야 된다는 말이야. 그 사람 발밑에 서야 된다. 그래 되는데, 일등 농경 아니면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천하옷이 최상도는 말이야. 농경하며 실대형수 만드는 사랑분별을 가리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간다 그 말이야. 너 남전이 우두고 꽃이 우두니 뭐 조법사 우두니 말이야. 사랑분별을 하다 하는 말이야. 결국은 어찌 되면은 미륵 사상에 하다 말이야. 설사 미륵 뿌리에 하다 그런 시기까지 지가 우두니 이 사랑분별을 가리고 암만 천자를 하더라 해도 결국은 맞으면은 오사불책이야. 이 꽃은 더듬을 볼래야 더듬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꽃이라 하는 것은 유심과 무심으로 말이야.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꽃이 정문에 예? 정백에 한바오친 눈이 하나 더 뺏긴 사람이라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님아 그럼 우리 대중들은 알겠느냐 이 말이야. 선전의 맥수조하니 저 산 앞에 말한 대로 버리가 벌써 일체적에 철이 일들어가 있고 버리가 벌써 누를 이겼다 이 말이야. 버리가 벌써 이었어. 입고 나니까 쟤네는 노릉의 밑가자로다. 봄철이 돼가야 버리꼬가 이제 참말로 이제 쌀까지 싹 올라가느니 버리가 벌써 만데 누를 이거 넣었잖아. 이제 버리 이제 배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쌀까지 안 떨어지지 안 떼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저 여름 땅에 말이지 쌀까지 자꾸 떨어지더라 이랬습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6: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 오늘 결제에는 금자, 오자, 금오지사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안거 중에 생사를 다루는 마음가짐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 결제 대중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입니다. 초심 제가 불자들도 각기 자기 처소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오집의 한 말씀입니다. 중생들아, 어찌 생사 벗어나는 진리를 찾지 않느냐? 몹시 애달프도다. 말세라서 그런가? 업력이 두터워서 그런가? 울고 싶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 대사를 해결하는 일이니라. 조사 스님의 간절한 자비가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생사는 나라는 놈을 내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명과 업습은 저들의 그림자로 나를 빚어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분별이 덧씌워진 해석일 뿐입니다. 조사 스님의 이목고 화두는 그 허망한 분별을 타파하는 도구입니다. 꾸며내기 이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모함과 미해결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의미를 붙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화두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말과 분별이 끊어지면 막다른 자리까지 몰아갑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 의심의 둥근 바퀴를 계속 굴립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드는 분별의 틀그 자체를 부수는 겁니다.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알아차림류의 명상법들과 갈라집니다. 편하게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흘려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의식의 철벽에 당당히 맞섭니다. 무의식과의 칸막이마저 허물어버립니다.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일반 범부에게는 죽음이 공포와 억울함으로 다가옵니다. 수행자는 이미 나란 구조의 허망함을 훤히 꿰뚫어 봅니다. 모든 현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행자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원통함이나 비통함이나 머뭇거림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법주사 인근에는 총지선언, 복천함선언, 공림사 감인선언, 대응사 금성선언 등이 있습니다. 세속의 시끄러움을 멀리 떠난 청정수행 도량들입니다. 이런 산중에서의 정진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디어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깊은 산중에 앉아 있어도 바로 곁에서 함께 좌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행의 기운은 생생하게 세상에 전해집니다. 정신적인 탄소를 산소로 정화합니다. 효율과 경쟁이 지친 현대인들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가치관이 혼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각 선언에는 선덕, 입승, 선언장 등 눈밝은 선사님들이 지도부에 계십니다. 이번 병오년 한거도 보람있는 수행이 한철이 되도록 각각의 정진대중을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제 안건은 불교 수행의 근본입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과 그 사이의 고요도 업장을 녹입니다. 지혜의 문을 엽니다. 정진하는 스님께 올리는 공양은 단순한 보시가 아닙니다. 부처로 향하는 길을 함께 밝히는 겁니다. 시조와 수행자가 함께 밝히는 겁니다. 참으로 고귀한 불공입니다. 불가사의한 가피와 폭덕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 법사 주지 정덕 큰 스님은 불교 중흥의 대원을 세웠습니다. 불교 중흥이 되려면 대도인이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 이 안거에 도인이 출연해서 깃발 들고 나설 때 불교 중흥이 될 겁니다. 여기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정진대중을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원의 소임자 스님들께서도 온 성심 다해서 각각의 결제대중을 의호 봉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거에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불교 중호의 횃불을 들

대도사, 대도인들이, 대종장들의 시연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0: 하나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담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02년에 지어졌습니다. 신라시대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전압을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삼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부를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전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에서도 법보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 율, 론,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합천 해인사 대장경파는 고려시대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에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도 고려 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1: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들,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0: 장경판전의 북쪽 건물인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0: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1: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가 박물관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기록하고 있는 BTN 절로 갈까가 다시 구룡사를 찾아갑니다.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승모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해 명창들이

0: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채식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수행 문화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행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마음을 닦는 길잡이가 되어준 사찰 음식. 제철 식재로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담은 사찰 음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 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1: 국가 무형유산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사찰 음식은 교육과 학술 연구는 물론 미국, 뉴욕과 유럽 등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식 문화로 큰 울림을 전해왔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대중을 위해 특별한 공양간을 엽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다음 달부터 세 달간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재, 개호, 정문, 대안, 정관, 우관 스님이 총출동해 단순 레시피 전수를 넘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수행의 연장선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3: 내가 음식을 할 줄 몰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실제 저 음식을 통해서 뭐 몸이 치유됐다, 마음이 치유됐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4: 우리는 저희 와서 음식 배울 때 마음을 배워야 된다. 탐심스럽지 않고 너무 있잖아요. 빨리 하려고 막 급하면 음식이 답니다.
1: 계절성과 사찰 고유의 조리 철학이 담긴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부터 서리태 콩국수, 승소 잣국수, 아삭 고추김치까지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명장 스님들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전통 조리법이 아낌없이 공개됩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식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확산할 이번 특별 강연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전하는 사찰 음식 명장 특별 강연 예약은 한국 사찰 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 경주 주사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과 영산전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경 발생한 화재로 소방인원 40여 명과 헬기 장비 19대 등이 투입돼 6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대웅전과 영산전은 끝내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조선시대에 조성한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영산전 석조 삼존불 좌상은 주지 정학 스님이 화재 발견 즉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혼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주사암은 신라문무왕 3년 서기 663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빼어난 환경을 자랑하는 기도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등은 화재 소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하며 도량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화재 진압과 잔불 정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깨달음과 윤리적 판단까지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성찰과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학계는 AI가 수행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깨달음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5: AI 기술이 종교와 수행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 시점. 인간의 최후 보루인 깨달음과 윤리마저 인공지능에 위임하려는 사회 흐름에 불교 학계가 엄중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선수행의 본질과 불교 윤리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담론으로 달아올랐습니다.
6: 앞으로 AI의 이런 시점에 선학회가 또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고 우리 승가대학교의 교학의 발전을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5: 첫 발제에 나선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

0: 대학생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가 선문답을 모방하고 공안을 설명하는 현상에 대해 외형적 모방일 뿐 근본적인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의 근기를 파악해 분별심을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충격을 주는 반면 AI의 답변은 철저히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출력한다고 일갈했습니다.
1: 이 AI가 선수행 방편을 비슷하게 혹은 더 세련되고 더 정교하게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AI 자체의 본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자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분별을 타파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행 심화형 방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혜성 스님은 인간의 판단과 숙고를 기술 시스템에 이전하려는 수행의 외주화 현상을 짚었습니다. 스님은 불교에 있어 수행과 윤리적 행위는 타인이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자증의 영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교 윤리는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와 동기, 성찰을 바탕으로 업의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구조인데 주체성이 없는 AI는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2: 인공지능의 판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적 판단이지만 불교 윤리의 판단은 성찰과 책임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확인과 점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이어 문유정,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등이 선불교의 핵심 교리를 통해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며 발표와 논평을 진행했습니다. 학회는 학문적 역량과 정진력을 보여준 대학원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문 후속 세대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학회하고 학예인생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또 마련해서 또 작년에도 세 분을 드렸고 올해도 세 분을 드렸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앞으로 쭉 한번 이어갈 생각입니다.
0: 이번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를 향해 불교학계가 던진 묵직한 화두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가 정교한 목조각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한 건데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오늘날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5: 도솔천에서 내려온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장면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주 모가박물관 설립자이자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자 박찬수 장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도를 더욱 세밀하게 풀어낸 목조각 작품입니다. 기존 팔상도가 8폭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작품은 마야 부인의 태몽과 태자관정 등 세부 장면을 더해 모두 20폭으로 완성했습니다.
6: 도솔례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는 8폭인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뭐 마야탕몽이라든지 태자관정, 사문유관이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목조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목조각의 정수를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전, 연기로 피어나는 석가모니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번 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정교한 목조각으로 풀어내며 마치 부처님이 눈앞에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국보인 송강사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 모본이 함께 전시돼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이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는 팔상도의 서사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과 함께 그 자막을 보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5: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 퍼즐 맞추기와 연등 만들기, 고행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7: 이 박물관 전시를 보시고 부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곳이 아닌 살아있는 이곳을 극락으로 좀 만드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5: 부처님의 삶을 따라 걸으며 수행과 깨달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4: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0: 기록하며 청춘 남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TN 불교TV 절로 갈까가 서울 양재동 구룡사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단순한 조건보다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초여름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녹음이 짙어지는 6월, 도심 속 힐링도량 서울 양재 구룡사가 청춘 남녀들을 위한 특별한 인연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구룡사에서 펼쳐질 BTN 붓다회 절로 갈까는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합니다.

0: 연인들 간의 짜릿한 설렘과 케미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BTN 김지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참가자들은 드라마 대사를 함께 연기하고 연애관도 공유하며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아가 1대1 릴레이 토크로 여러 상대와 돌아가며 다채로운 대화를 나누고 넓은 시야로 반쪽을 탐색합니다.
1: 사찰에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하세요. 보시면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보다는 빨리 친해지고 더 그래서 커플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실제 지난 3월 열린 대광사 편에서도 7 커플이 성사되는 등 매회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개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사찰 고유의 편안함은 청춘들을 사로잡은 가장 큰 비결로 꼽힙니다.
2: 절에서 받는 뭔가 그런 분위기나 절에서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되는 것보다는 안심이 된다.
0: 단순한 이성 간의 만남을 넘어 일상 속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사찰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떠나 소중한 인연의 계기를 만드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2: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도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0: 부처님 품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남녀가 최근 불교박람회 붓다의 부스에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소중한 미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 한 1년 전에 저희가 공주에서 진행됐던 저희 절로갈까에 참가자로 왔던 분들이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까 커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
0: 싱그러운 여름 길목, 망설임을 설렘으로 바꿀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양재 구룡사에서 피어날 청춘들의 푸른 로맨스가 올여름 어떤 이야기와 결실을 만들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발아승무의 독보적인 춤꾼이었던 장홍신 명무의 활동상이 90년 전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춤꾼이었지만 소리에도 능한 종합예술인이라는 게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장홍신 무용연구회의 연구 성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일제강점기 이북 출신 권번 예인으로서 승무를 비롯한 전통춤의 대가로 이름을 알린 장홍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나고 당시의 발자취를 좇는 연구가 시작된 가운데 1930년대 기록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와 장홍신 무용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제2회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장홍신 무용연구회 공동회장이자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장인 최선일 박사는 일제강점기 신문 기록에서 장홍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장홍심은 1937년 12월 28일 고전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선생과 함께 조선음악무용연구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 천양원이라는 음식점에서 지금 발기식을 했고 지금 음악부, 무용부, 그다음에 가극부, 출판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4: 그동안 춤꾼으로서의 면모만 알려진 장홍심은 소리에도 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30년대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팔도 여류 명창대회에 나간 건데 함경도 민요에 특출난 그가 출연한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명창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에 함경도를 대표해 참가한 겁니다.
5: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명무로서만 이야기했었는데 장홍심은 명창 경영대회에 나갑니다.
4: 파편화된 당대 춤꾼의 기록이 하나둘 모이면서 장홍심 연구는 조금씩 진척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와 민속학자, 역사학자, 사진 분석가 등이 함께하며 잊혀가던 인물을 지금 시대로 되찾기 위한 노력이 빛을 본 겁니다.
6: 우리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빛나는 별처럼 무용 쪽에서 이강선하고 그다음 장홍신하고 언론 매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립니다.
4: 연구회는 오는 10월 충남 공주에서 장홍신 명무의 생전 사진과 유품, 의상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BTN 무상사가 백중을 앞두고 반려견 영가를 추모하고 내생의 선현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마련합니다.

BTN 무상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무상사 법당에서 반려견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날 영가 기도를 시작으로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 대종사의 영가 법문, 승암 스님 집전 영가 시식과 천도제로 세상을 떠난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반려견 영가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반려견과의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참 신청은 무상사 종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0: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법 무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무아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무아에 대한 실천, 우리는 제법 무아 강의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안욕다 삼맥삼보리를 실성정각한 후에 오비구에게 사성제 고진멸도 법문을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래요. 사성제를 전부 설했는데 다 아란과를 증득했더라.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온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 뭐 계속 지금 오온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구성요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온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초기 불전에서 리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아예요. 무아, 제법 무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법 무아를 모르면 대승경전 반야 600부,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600부 반야, 팔종수 반야, 오종수 반야, 삼종수 반야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를 법문 듣는데 어렵고 도를 성취할 수 없고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설은 부처님께서 가장 45년 설법 중에서 많이 설하신

교리다라는 말씀. 그래서 연기 무아 공략 이를 많이 했는데 무아 얘기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연기 무아 공은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리 관지 같이 놓고 봐야지 나눠 놓고 보면 분리되면 안 돼요. 뜻이 같아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방경 2권 34경, 자방경은 상육다 니까야에서 오비구경, 사분율, 오분율에 대해서 무아에 대한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무아설에 대한 원형. 이건 변하지 않은 원형이죠.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설의 원형. 그러니까 제3법인에서 죄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를 아주 원구가, 원형구가 있어요. 정형구가. 비구들아, 세계는 육체예요. 세계는 실체적인 내가 없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수상행식도 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 물질적인 거나 지수화풍사대나 정신작용이 수상행식이 내가 없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롭다면은 그런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실체적인 나, 다른 나, 이하,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것은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법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를 함께 정형구에서 원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한 건 고다. 고는 집착할 게 아니다. 집착할 게 없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제법은 무아다. 그래서 무아라고도 하고 비아라고도 나와요. 비아. 없을 무자 나자 무아. 안 아토만. 비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무상하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이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인 것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실체적이 아니다. 변한다. 인간 존재는 무아이다. 부처님은 고정불변의 인간의 실체는 없다 해도 사람들은 오온이라는 존재의 실체적인 내가 있다고 집착한다. 실체적인 내가 없는 데 집착하고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육체를 색을 나라고 본다. 설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본다. 육체를 나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또 나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설사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는 나의 안에 있다고 본다. 내 육체 속에 마음을 담고 의식을 담고 의식 속에 또내 몸이 끌려다니고 한다 이거예요. 설사 육체가 나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육체 안에 있다고 또 본다. 전부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계속 길어요. 이어지는데 20가지 나의 견해다. 자방권의 상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육다니까야 20가지의 나의 견해라고 고집하는 것이 나온다. 심지어 나훌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출가했죠. 라울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든,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일체는 모두 실체적인 내가 아니고, 다른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고 라울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리불 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끼시던 목갈라 존자와 사리불 존자에게는 온에 대해 그것은 병과 같고, 온은 병과 같은 거야. 집착합보가 못 돼. 종교와 같아. 빨리 짜내야지. 집착합보가 못 돼. 가시와 같아. 빨리 빼내야지.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 죽음과 같아. 죽은 송장에 집착하는 거 똑같아.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가에서 선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선지식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은 네 몸뚱이를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뭔가 인격이 갖춰지고 그래야 돼요. 짐승처럼 맨날 먹을 것만 찾고 놀 것만 찾고 그냥 내몸 자유분방해서 막행막식 막말하면서 인생은 재미있다 즐겁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재미없지. 맨날 그렇게 즐거운가? 밤과 낮은 가서 세월은 가는데 매일 그렇게 오용량 기고 살게 내비두느냐 이거요. 병들고 자기 행동감 한 만큼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성가에서는 우리 몸을 오염물을 놓고 막 조금 표현을 한다면은 속에 똥오줌 넣고 꿰면 자루 풋대자루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요익중생 하루를 살아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익된 행동을 할때 그게 공덕의 삶이고 너한테 구슬하니 뻥튀기 되듯 되돌아온다. 무아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하고 빈번하게 설해지니요. 무아설이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한 이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 약이다. 무아설만큼 색수상행식이 염호의 대상이야. 괴로움의 근본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켜. 집착에서 떠나가. 탐진 삼독에서 멀어져. 삼독심이 빛발해. 소멸돼. 그렇게 효과적인 얘기 없어. 효과적인 이야기 없어.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로 잘못된 삶에 물들어 가지고 중독돼서 어지간한 약을 써봐야 듣지도 않는다 하는데 어지간한 부처님 말씀을 설해야 자기의 사로 업력이 강해 가지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세력에서 져버려. 무아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히 빈번하게 설해진 이유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약이다. 부처님이 약을 지어주셨다. 무아설에 대해서 제법 무하다.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하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괴롭다. 효과적인 처방약이기 때문에 많이 설했다. 대방경 10권 265에 나오는 이야기. 오온은 모여 있는 거품이다. 또 이제 지난 시간과 비슷한 얘기인데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색은 물질은 거품과 같다. 무지개 같다. 뜬구름 같다. 모여 있는 것뿐과 같다, 떠 있는 것뿐과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파초줄기와 같다, 헛개비 같다, 실체가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 요소들의 묶음, 오원할 때 사이론자거든요. 묶어놓은 거예요, 다섯 가지를. 오만 가지 부속을 자동차 다 맞춰놓은 거예요, 묶음으로. 그게 자동차라고 해. 이름이 자동차야. 묶음이 어떻게 실체적이고 항상할 것일 수 있느냐 이거지.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가 묶음으로 임시 인연이 돼서 뭉쳐있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질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존재를 무아, 무상하다고 확실하게 이해할 때 인간 존재를 무상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아요. 나는 무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고집할 게 없어. 집착할 거가 없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세상은 신속하게 변해. 거기에 집착할 것이 그렇게 없다. 집착의 욕망이 없으면 괴로움은 일어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괴로움은 발생할 근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된다. 괴로움은 씨를 말리는 거죠. 괴로움의 씨앗을 쑥 뿌리를 완전히 밑에까지 다 뽑아 뿌리는 것이죠. 정진의 힘으로 지혜의 칼로 공성반야제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반복겸에서 체화 체득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근종자를 심은 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자. 감로수 물을 주자. 악근종자는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래서 정근하는 거예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철야정진. 그래서 정진하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려고. 근심의 뿌리를. 우리가 불변적이고 실체적인 나도 없고 변하지 않고 실체적인 내가 없어.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나도 없고 아소 나의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때 무엇에 집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며 분노를 품을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집착하고 무아일 때, 공일 때, 공성인데 규정된 게 없고 변하는데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 분노를 품고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를 버려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릴 때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노예가 돼서 장신적인 주인공을 삼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 종성적인 노예에 따라가서 염착해서 불나방이 불 찾아가다가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이 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다 내려놓을 때 원망은 소멸된다. 용서하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해방된 민족 누구에게 분노 품고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두려움 얘기가 나왔는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색신명 저기요 색수상이시 오원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는만 전부 오원이 개공 내 몸과 정신장이 공이야. 무한히 비서지 무색성향의 미처법이야. 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없어. 들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봐도 범위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라. 무한히 비서신이 무색성향 미초법이 그런 거요. 집착하지 말고 의무소주 이생이심 뻑뻑이 물음지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머물러서. 더러 물들어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지. 무한히 비서지 무사했으냐며 조법을 계속 미아리, 예?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되 보미 없이 보고, 집착하지 말고, 듣되 들음 없이 들어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무소득거야.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집착할 바가 없네.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요. 원리 전도 몽상이 뭐야? 전도 몽상. 잘못된 가치관에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원리, 공포, 무유공포. 공포가 있어, 없어, 없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나를 다 비워서 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요.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원리 전도 몽상. 잘못된 가치관. 다 무인도에 멀리, 멀리 떠내 보내버려. 택배로. 무인도에서 안 받으면 외국으로 보내버려.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만일 육체에 대해 탐냄을 떠나고, 육체에 대해서 탐냄, 욕망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며, 생각을 떠나고, 가래를 떠났는데도, 목마름의 갈증을 떠났는데도, 육체가 변하거나 달라지면, 떠났는데 다 떠났어. 욕망, 사랑, 생각, 가래를 다 떠났는데도 육체 색이 변화하거나 달라지면 그때 너는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을 일으키겠는가? 부처님은 묻고 있어요. 다 방아쳐 내려놓았지, 집착해서. 원리 전도몽상 무인도에 다 묶어서 택배 보내버렸어. 그러는데도 거기에 근심, 걱정, 불안, 슬픔, 번민, 괴로움이 일으키겠는가? 깨달음은 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사경하고 읽고 외우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그래서 외워야 돼요. 기억이 돼야 돼. 꺼집어 내 써요. 한 귀로 한 귀로 세지 말고. 일으키겠는가라고 물었다. 다른 사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띠싸 비구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깨끗하지 않다. 내 몸뚱이는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관찰하는 수행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누가 됐든 이성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아름다움에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은 사람 몸뚱이의 부정관을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래서 스님들은, 저 남방불교 스님들이 그걸 많이 해요. 사람이 죽으면 당신 방에다 놓고 다 부패해서 뼈만 앙상이 나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가섭존자가 그 두타제일이라고 공동묘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체 있는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육체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정관 대신, 그래서요, 이 부정관을 너무 잘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맘땡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자살은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그 절대, 그걸 금기하시면서,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살한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법문 잘못 듣고 애곡해서. 그래서 대신 수식관 아나파나사띠. 여러분들이 그 요새 뭐 명상이 뭐니 많이 하는데 들숨 날숨 길게 내쉰다 짧게 들이마신다 길게 내쉰다 들이마신다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생기 있는 좋은 공기 들어마신다 산소 들어마신다. 응? 좋은 공덕, 산수, 이렇게 들이마신다. 내 안에 있는 독기, 신구의 삼업의 모든 부정적인 거 내보낸다 하면서 그 아나파네사띠, 수식관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그걸 부처님 수행이에요. 수식관 많이 좀 해도 좋습니다. 무아설에 대해서 외도의 시비라.

이것은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 불안에게 질문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끊어 부숴버리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색수상행시 오원이 다 필요 없다, 무하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다 이제 다 없애버려라, 부숴버려라 가르친단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한테, 불안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나는 그렇게 부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내가 있다, 나라는 교만, 삿된 교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다. 나를 교만과 사만으로 나라고 생각한다 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너희 말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실천. 니욕,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나에 대한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해서 여모 얘기인데, 이따 여모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해서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부정관,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착할 것은 성근종자 심는 거.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는 말과 행동과 실천하는 건데, 니요, 욕심을 떠나는 거.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지만 탐진치 삼독만 사라지면 해탈이에요. 뭐 화두를 타파했냐 안 했냐 하면서 욕심 지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욕심까지 방아짝 해야 되죠. 그건 언행일치를 보면 알아. 탐욕이 빗발했는지, 탐욕심이 증자했는지, 명예욕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탐욕의 빗발음. 탐욕의 빗발음을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건강에 수다원, 사다함, 안하함, 아라함과 수행사과 계속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입육과 수다원, 예육과 수다원, 사다함은 일래과, 그다음에 안하함은 불안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아라함과. 그러니까 탐욕심이 얼마나 비어졌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 입육과 어느 정도 사라졌느냐? 10% 사라졌다, 입육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0% 사라, 30% 사라졌다, 사다함과에 들어갔다. 50% 들어갔다, 아라함과 들어갔다. 100% 없어졌다, 아라한. 멸진정 다 끝났네. 수행의 단계, 탐욕의 빛바램. 탐욕의 빛바램 놓지 마세요. 탐욕이 스며드는 걸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도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고, 탐욕에 대해서 왕성한 오음송구가 일어나는데 빛바래게 하는 것도 이 수행의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물든 상태, 마음에 물은 왜 드는지 아세요? 전부 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자, 이 집착할 집자, 이게 전부 갈망, 목마를 가짜, 이게 문제구만. 마음에 물들어가는 상태를 애염, 사랑으로 물들어간다. 사랑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격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애욕, 욕심부려서. 그 다음에 욕탐. 욕이 막, 욕심이 너무 강하면 이제 막 탐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해, 사랑의 자. 응? 탐착하는 게 좋은데 너무나 집착을 해. 그 다음에 갈망, 가래, 집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더럽게 물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니욕, 욕심에서 떠나는 거, 니염, 물듦에서 떠나는 거, 탐심에 물드는 거, 탐심이 스며드는 걸못 돌아게 막아버리는 거,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니욕, 니탐, 탐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여기 써놓은 것이 욕에서 떠나는 거, 욕심에서 떠나는 거, 탐탁에서 떠나는 거, 애욕에서 떠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모 얘기 두 번째, 싫어할 염자,
악할 학자인데 오라고 읽는다, 싫어할 오자로 읽는다 했어요. 염호라는 거, 뉴욕조, 기법 뉴욕조는 여러분 들어봐서 아는데, 염호라는 얘기는 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초기불제는 자바환경 상육관이까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염호. 염호는 오원, 색수사행시 오원.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초법 12처, 12가지, 일체는 12처다.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초법에 배우는 감각작용을 염호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개 18개, 12처에 전개되는 3개, 육군, 육경, 육식을 18개라고 그래요. 육군, 육군, 육군, 안이비설신이 육군, 색성양미초법 육군, 육경. 육식,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인식하는 거, 보고, 경계 보고, 완전히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인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온척이라는 것도 이제 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불교 공부하면서 온은 뭐냐, 오온이다. 처는 뭐냐, 12처다. 개는 뭐냐, 18개다. 육군, 육군, 육군, 육경, 육식 합치면 638, 18개, 3개 전개되죠. 이게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람에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걸 전호식이라고 그래. 제6의식, 눈만 가지고는 보지 못해요. 제6번째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의식이 작용해 줘야 돼. 전호식은 안이비설신까지야. 의는 이제 제6의식이야. 제7만화식이 있어. 제8아리야식이 있어.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작용하는 모든 걸 전호식에서, 제6의식에서, 제7만화식에서, 제8식 아리야식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염호해야 돼. 그걸 염호해야 돼.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할 건 너의 성근존자. 남한테 여중생하는 그 삶을 사랑해야 돼. 전호식부터 아리야식까지를, 전호식, 전호식, 제6의식, 제7식이 아주 추번내라고 그래. 막 그냥 그 거칠 추자. 추번내. 추번내라고 그러고, 제8 아리야식을 잠재의식이거든. 심층의식이야. 전호식, 제6의식, 제8, 7만화식까지는 표층의식이라고 그러고, 제8 아리야식은 심층의식이라고 그래.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심층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 번 내, 추번 내 잘 좀 보세요. 성철 스님 백일법문 계속 강의하는 거 제가 자주 듣는데, 보면은,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 아리야식, 까지 세 번째까지 완전히 끊어져야 견성한 거야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다고. 제8 아리야식과 잠재의식 세 번째까지 뿌리 뽑아야 돼. 그걸 뻗어 올라가 제9백정식은 그게 이제 멸진정 자리지. 알아 안고 발표하면 내가 다 끊어진 자리. 세 번째도 없는 자리. 그것을 이제 몽중이려, 오매이려.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거기서. 그게 진짜 공부가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도 성성적적하게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염호하는데, 오온 12초 18개, 전호식부터 아래야식 초분대 세분대까지는 전부 염호의 대상이다.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 초기 불교의 수행 단계에서는 염호를 일으키지 않아야 증득한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단계, 초기 불교는 거의 수행 체계예요. 교리적으로 외워서 무슨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 사제 팔정도 수행 체계고, 사년주도 수행 체계고, 사마타 위빠사나도 수행 체계고. 여기 얘기하는, 얘기하는 전호식부터 제8 아리야식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 단계는
이것에 대해서 염원을 일으켜야 증득한다. 도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 수행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모래로 밥 짓고 밥 먹이를 기다리는 거.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어서 내 얼굴 보려는 거와 똑같다. 잘못은 그런 수행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호 대상을 염호하지 않고 욕을 떠나면 염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욕을 떠나면 니욕, 여기 나오는 니욕, 탐욕, 애욕, 예? 등등 여러 가지 탐착, 응? 갈망 이런 걸 떠나면 염호에서 욕심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이 빗발해버리면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해탈한다, 해탈자재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들. 법문에 부처님 말씀 없으면 안 되고 수행에 부처님 수행 없으면 안 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래서 욕심을 떠나면 해탈한다. 해탈자재. 이래서 공부하는 거, 이래서 철야하고, 이래서 염불하고, 삼천배하고, 사경하고, 뭐하러 앉아서 그런 수행을 하겠어요? 용맹경진을. 해탈자재. 걸림이 없어. 허공처럼. 그분에 걸리자는 허공처럼. 술에 놀라자는 사자처럼. 진흙탕에 물들자는 연꽃처럼 삶을 살 수가 있다.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요. 아니,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해탈자재하게. 내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무예자재. 걸림이 없어.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부 다 걸려. 거미줄을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마음이 좁은 것과 똑같아. 그 거미 이런 거 조그만 벌레만 다 걸려버려.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세금을 쳐놓으면 다 쇠뿔이 없어져요.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못 살아먹어. 아침에 걸리고 점심 뭐 저녁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비 와서 걸리고 더워서 걸리고 추워서 걸리고 미워서 걸리고 이뻐서 걸리고 더러워서 걸리고 깨끗해서 걸리고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걸려서 못 살아. 이쁜 것도 집착하면 괴로움이라는 거요. 즐거움도. 변하니까 계속 즐겁고 좋으면 하면 되는데, 이쁘면 되는데. 염호에서 떠나면 해탈한다. 염호가 생기는 조건. 어떻게 해야 염호가 생길까 나는? 어떻게 이제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이 돼서 좀 떠나볼까? 응? 염호가 생기는 기반, 조건.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존재의 실상은 인간의 존재의 실상,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 존재하는 보이는 실상은 뭐냐? 그걸 여실치게 내라. 부처님은 거듭 지금 이야기한 것 총정리인데 제법 모아 연기 공, 이것을 실체가 없음을 여실지게 내라. 다시 한번요. 연기, 무와 공이 여실지게 내라. 삼라만상 인간이나 모든 것 색깔 보이는 것들은 연기, 무와 공으로 존재한다. 실상이. 이것만 하면은 해탈이구만. 연기무학으로 존재함을 우리가 체화 체득하면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국이 맛있듯이 체화 체득하면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을 삶의 현장에서 쓰고 사려니까. 여지껏 부처님 법 못 만나고 산 것이 억울하다. 불자로서 오시면 됐는데 불교를 모르고 절에 다니더라. 행복하려고 절에 다니는데 나는 행복하지, 불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의 행복의 끝까지 45년 설법이 고해서 소멸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 그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주 그냥 인과응보 그대로 드러나요. 구름 끼면 비가 오듯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법문 안 들어서 부처님 책 경전 공부, 진리 공부, 공성 만야지 공부, 부처님 법에 내가 다시 깨어나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요. 그래서 염호가 생기는 조건은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못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법의 존재의 실상을 조견하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꿰뚫어 알자. 그러고 공부하자. 참선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경을 강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얘기지만 모래밥 기와장 거울 이야기다. 염호하면서 탐착하고 빗바래고, 염호를 하면서 하면은 탐착이 빗발에 탐욕심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왕성에게 치닫질 않아. 집착이 강해서 오음성고 괴로움이 그냥 막 괴로움에 불이 활활 탐독심 탐지질 삼독심이 활활 타는 거요. 그 법화경에 나온 대로 삼계 유여하택 세계가 욕계 새끼 부새끼 불타고 있어. 부처님 그 불을 끌어오셨거든. 그래서 염호를 하면은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아서 해탈 자제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24시간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긍정 마인드로 바뀔 때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ARS 060 800에 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0: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여기에 티셰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 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옥살로 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요 과정이 드디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도대체 뭘 하는가 세포가 그걸 전체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요걸 TC,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하는 걸 ETC, 요걸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요 전체를. 됐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세포질에서 요거, 이쪽에서 일어나는 해당작용, 무기호흡,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에어로빅 운동. 그럼 에어로빅 운동은 뭐냐 하면 요 CCC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갔고 TCA하고 TCA하고 ETC, TCA하고 ETC를 합친 걸 에어로빅이 한다. 자, 정리됐죠?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분자들 개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빨리 알게 드릴게요. 여기에 글루코스가 세포에 우리 세포 속으로 초당 몇 개가 들어오느냐 하면요. 초당 천만 개, 10에 7성 개 초당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글루코스가 초당 천만 개 들어오는데 세포 이 안에서 몇 개 쌓여 있느냐.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죠. 빠져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쌓이는 게 몇 개냐 하면 30억 분자가 보통 세포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몰로 따져줍니다. 일단 몰. 몰이 얼마냐 하면 이게 요거에 몇 몰이냐 하면 이게 글루코스가 5mm몰이나 있어요. 5mm몰. 이렇게 적겠습니다. 5mm몰이면 30억 개. 30억. 요 30억은 10에 구성을 적어야 돼요. 이 분자가 30억 개나 있어요. 5mm몰 세포 속에 5mm몰 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덤으로 아셔야 돼요. 덤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이제 이 대사가

어떤 걸 전부 수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건 됐다. 그 다음에는 요게 얼마 있느냐 하면 다 이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B라는, 비스포스파이더. 비스포스파이더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는 1마이크로몰 있어요. 1마이크로몰은 60만 개. 6 곱하기 10에 5선 게 있어요. 60만 개. 60만 개 있어요. 그 다음 이어도 1마이크로몰 밖에 없어요. 대략. 1마이크로몰. 예. 이거 60만 개 밖에 없어요. 이 효소는. 이 효소는 60만 개 밖에 없는데 야는 30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대사가 뭔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3PG라는 이거는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0.2몰 있어요. 0.2몰 붙으면 1억 2천만 개요. 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냐 하면 0.1몰 있어요. 그럼 6천만 개 있어요. 6천. 1몰이, 요, 적어줄게요. 1몰이 세포 속에 얼마냐 하면 1mm몰이, 1mm몰이 얼마냐 하면요. 6억 개입니다. 6억 개. 6억 개의 분자가 됩니다. 세포 속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야는 6천만 개 있어요. 피로부산은. 네. 실제. 자, 그럼 이쪽도 그럼 따주겠습니다. 이쪽은 얼마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이쪽은 이거는 0.5몰, 5mm몰, 미리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0.02. 자, 이거는 0.2. 이거 진짜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0.02. 대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냐면 0.5. 그 다음에 이거는 0.1. 이거는 0.4mm몰 있어요. 단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부피가 세포 부피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마이크로몰하고 여기 1마이크로몰 있어요. 여기 1마이크로몰은 10분의 1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야는 몇 개냐면 6만 개밖에 없어요. 그까지 됐어요.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회로는 돌아가는 회로가 아니고 이쪽하고 이쪽이 독립적으로 작동했던 박테리아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잘 분석해보면 이게 돌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요. 자연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자연 상태에서 돌아가기 어렵냐 하면 이건 좀 다른 분야 학문이 필요해요.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왜 돌아가기 어려운가?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이쪽에 적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요거에 가장 적은 게 뭐냐면 6만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2,400만 개. 만 붙여야 돼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몇 배냐 하면 이게 곱하기 40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 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됐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자,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돌아가요. 자, 뭐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옹달샘 그런 거 가봤어요? 자, 등산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디 보면 물이 짤짤짤 나오는 그 샘물 보실 수 있죠. 바위 틈에서 나는 물.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쪼면은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빨리 퍼내면 막 퍼낼수록 밑에서 지하수가 쫄쫄쫄 더 많이 나오죠. 빨리 안 퍼내면 물이 더 안 올라오죠.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빨리 퍼내야 돼요. 빨리 퍼내야 돼요. 이게 바로 빨리 퍼낸다, 퍼내기 때문에 그 쪼면은 옹달 세면은 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질 때까지 퍼내야 돼요. 뭐 다른 비유를 들어줄까요? 요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쪼면은 쪽배를 타고 동해안을 갔다. 근데 배에 구멍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안 가라앉으려 하면 물을 퍼내야 되죠. 예. 물을 들어오자마자 퍼내야 되죠. 퍼내야만이 배가 안 가라앉고 간다. 요 개념하고 똑같은 게 요거에 지금 옥살로아세테이트를 계속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 이 회로가 안 돌아가요. 자, 그걸 수식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열역학에서 나오는데 킵스 프레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델타 G라고 부릅니다. 이 델타 G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표준값 이게 pH 뭐 7에서 뭐 온도 룸 템퍼처에서 딱 조건해서 나온 G 값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뭐가 되냐면 RT 하고 자연 녹의 어떤 분자가 들어가요. 분자의 농도입니다. 여기도 분자의 농도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 M 이 분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M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분자가 말레이트란 분자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옥살로아세테이트. 요걸 이제 요게 바로 OAA라 적습니다. 옥살로아세테이트란 분자인데 요 분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킵스 프리 에너지라 불러요. 킵스 프리 에너지인데 이 값이 이 델타 G가 무조건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요. 자발적. 근데 만약에 킵스 프리 에너지가 플러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그 현상이. 이게 물레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 킵스 프레이즈를 예를 들어 주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줄게. 정확한 값 몰라도 돼요. 이 값이 만약에 뭐 20kJ per mol이라 합시다. 대략 이렇다 하면 이 값이 플러스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이 값이 표준 상태에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은 요것만 있다면 이거 회로가 안 돌아가요. 스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로가 돌아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로그에 자 상용 로그를 보시면 알 거예요. 상용 로그에 만약에 10에 마이너스 7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요거 10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7이 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도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천만 분의 10의 7성분의 1이잖아요. 그래 분모가 커지면 분모가 커질수록 혹은 분자가 적어지면 분자가 굉장히 적어지면 분모에도 적어지면 이 값은 로그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뭐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자 요건 고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로그를 하셔야 돼요. 요 값이 무지하게 적어지면 뭐에 대해서 야 분모에 대해서 얘 값이 적어지면 이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자 예를 들어 좀 이 값이 마이너스 30이라 합시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30 더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조건 0보다 이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면 자 이게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면 0보다 적죠. 그러면 이거 돌아가요. Oh my science. 제가 왜 이렇게 농도를 적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 농도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엄청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 입수했어요. 딱 집어넣어 보면 여기에 이게 다른 거에 거의 400분의 1 정도로 적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값이 원래 이 텀이 없다면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야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갖고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야가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커지면 안 돼요. 6만에서 뭐 100만으로 뭐 저 6만에서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회로 스탑해버려요. 비유하자면. 됐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 회로에서는 이 옥살로 왔을 때 빼내야 돼요. 빼내가고 줄여줘야 돼요. 침몰하는 배에 물을 퍼내다시 계속 퍼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내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할게요. 그까지 이제 따라오셔야. 자, 그러면 이걸 퍼내면 자, 옥살로 아스테이트를 이제 퍼냈다 합시다. 요것을 이쪽에 이제 여기로 빠져나와야 돼요. 요 회로에서 빠져나오면 옥살로 아스테이트가 요거 있어요. 오라 적겠습니다. 이 답 다 적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 적을 수 없고 옥살라 오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스파라테.

아스파라테이트로 바뀌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아스파라테이트로 바뀌는데 이 아스파라테이트가 여 빠져나와요. 야는 몸 빠져나와요. 일로 섭씨로 몸 들어가요. 그러면 아스파라테이트로 자 위장 결혼하는 거예요. 위장 결혼해가 빠져나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스파라테이트 돼요. 아스파라테이트가 빠져나와 갖고 야가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다시 옥살로아스테이트로 바뀌어요. 아, 참 묘하죠. 아니 뭐 원래 그래서 몸 빠져나오니까네 야로 변장을 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스파라테이트로 변장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빠져나와 갖고 이제 세포질로 온 거예요. 이 세포질입니다. 빠져나와 갖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도 가고 오라 다시 일로 들어와요. 세포 속으로 돌아갔고 들어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과정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될 일을 했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있는 오를 빼내갖고 세포 바깥으로 보내갖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에 바로 이 농도를 무조건 줄여주는 고육책이 힘든 그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또 좋은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갈 때 요거의 효소가 만들어져요. 자, 요 효소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요 과정에서 바로 NP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요 과정에서 N 플러스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저 NP라는 거는 또 적어 줄게요. NP라는 물질은 뭐냐 하면 자, 조금 어렵습니다. NP라는 물질 약자를 적을 수밖에 없어요. NADPH라는 분자예요. 자, 이 분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분자의 역할이 뭐냐면 불 끄는 물이요. 소방 호수에 나오는 물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항산화 작용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 돼요. 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에서 N 플러스라 적은 거는 요걸 약자로 이 분자를 앞으로 약자로 N 플러스로 적는 거예요. 됐죠? 예. 이 분자를 약자로 N으로 적은 거예요. 자, 거기 따라 하셨죠? 조금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자, NP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요거 들어간 효수가 ME1이라는 효수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해로가 들었냐? 이 해로 이름이 뭐냐면 말레이트 아스파라테이트 셔틀 버스 들어보셨죠? 이게 돌아다닌다 이거 셔틀이라고 불러요. 요건 A는 아스파라테이트, M은 말레이트, 요 M입니다. 요 M입니다. 전부 다 약자. 빠져나와갖고, 이게 뭘로 또 바뀌느냐 하면, 이게 다시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M으로 바뀌어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오는 거예요. 좀 모양이 좀 그래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약자로 쓰도 지금 모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O가 이 M이 O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M이 O로 바뀔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말레이트 D 하이드로겐아제 1이 있어요. 그럼 요 들어가는 다른 효소들도 몇 개 빠져 있죠. 요소 이렇게 넘어가는 효소가 스트레이트 신스사이즈. 그다음에 요쪽에 여기 ACO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는 숙신일 코엔자임 A 신세사이즈 합성 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FH라는 효소가 요또 작용을 해야 요 푸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로 바뀝니다. 요게 요 효소가 FH라고 주로 적습니다. 요 효소가 작동을 해야 푸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스테이트 야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야기였죠. 왜?
야가 엄청 빠져나와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TCA 사이클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야가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여기서 수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이게 돌아가려면 야는 예, 생기자 말자, 만들어지자마자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빼냈나 하면 요걸로 빼낸 거예요. 됐죠? 요걸 요걸로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갖고 GOT2라는 효소에 의해갖고 옥살로아스테이트가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고 이 아스파르테이트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예, 웬만한 물질을 통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몸 빠져나오는데 아스파르테이트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파르테이트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잖아요. 그걸 빠져나와갖고 다시 옥살로아스테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GOT2인데 이렇게 바뀔 때는 또 GOT1이요. 그래서 생화학자들이 그 기호를 이렇게 합의를 본게 뭐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날 때는 1,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2 혹은 3까지 써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편하냐 하면 이 뒤에는 숫자를 딱 보면 이게 세포질에 있는 효소인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효소인지를 딱 구분해요. 됐죠? 이 2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동하는 효소라는 거예요. 요것도 보시면 ME1 있죠? 요게 말레익 엔자임 1이라는 건데 요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주면 이건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말레익 엔자임 2로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효소 종류가 달라진다. 넘버가 달라진다.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회로를 생화학에서 뭐라 부르냐 하면 자, 말레이트. 말레이트하고 아스파라테이트가 아스파라테이트하고 말레이트를 왔다 갔다 한대 갖고 저요 보세요. 시작은 옥살로아스테이트인데 아스파라테이트로 바뀌어져 갖고 빠져나가 갖고 다시 말레이트로 바뀌어 갖고 다시 말레이트로 들어오니까네. 말레이트 아스파라테이트 서틀버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런 이중일을 할까? 그거에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 물질이 야를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야를 빨리 줄여야 이게 돌아가니까네. 줄여주는 과정 빼내온 거예요. 빼내갖고 이 덤으로 요 잠깐 찍어주면 이 아스파라테이트는 또 우리가 DNA, RNA 만들 때 핵심 물질로 들어갑니다. 아스파라테이트가 없으면 DNA, RNA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빼내갖고 아스파르테이트를 DNA, RNA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물질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서 요 수식은 그 열역학, 세포 내에서도 보통 화학자들, 그 생물학자들보다는 세포 내의 전체 에너지 과정을 따져보는 그걸 이제 생화학이라 불러요. 그쪽에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세포 생물 가장 중요한 게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겁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뭐냐 하면 세포에서 어떤 작용들이 작용이 다 일어났잖아요. 작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세포를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자연 상태에서 이 작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작용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델타 G가. 그래서 이걸 그 델타 G랑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만이 폭포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듯이 이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플러스 값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없다면.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를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가 이제 아주 세포에서 기본입니다. 요까지가.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음식물 섭취를 안 하면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뉴스 같은 거 보셨잖아요. 보통 한달 정도 단식을 해요. 뭐 열흘 단식, 한달 단식. 근데 한달 정도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도 물밖에 안 먹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포당을 만들어내요. 새로 만들어내요. 자, 우리 포당은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가 다시 포당을 만드는 과정을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 불러요. 당 신생, 글리코네오제네시스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건 밥을 딱 먹고 나서 대략 2시간, 1시간 반쯤 지나도 살짝 배고프기 시작해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포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던 회로를 정확히 반대로 돌려야 돼요. 이 회로를 반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한달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간에서 포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리코네오제네시스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물질입니다. O가 필요해요. 아하하, O가. 바로 이 O잖아요. 이 O잖아요. 아,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이 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 회로를 이렇게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이까지 해갖고, 이까지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야가 이게 피루브산이잖아요? 일로 올라가면 이게 절벽이요. 못 올라가요. 워낙 이게 높아요. 에너지가. 예. 이게 이중결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디딤돌을 하나 놓은 게 지금 있는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발판을 밟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저 평행봉인을 할때 도약대 알잖아요. 기계 체조할 때 도약대 탁 밟고 높이 넓이 뛰기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도약대에 해당되는 게이 옥살로아세테이트예요. 야를 탁 밟고 누가? 피루브산이 야를 탁 밟고 팍 뛰어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피루브산이 야를 탁 밟고 야 스프링 힘으로 팍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은 쭉쭉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가느냐면 글리코 네오 제네시스. 예, 우리나라 말로 당 신생 포당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면 간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데도 조금 있어요. 콩팥에서도 일부 일어나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주로 90% 간에서 이거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뭘로,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느냐면요. 바로 브레인 세포, 신경 세포한테 포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비상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한달 굶어도 근육은 뿌려대가 뼈가 앙상해져도 브레인은 쌩쌩하게 돌아가요. 그 브레인의 포당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간에서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이 글리코 네오제네시스예요. 이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의 디딤돌이 뭐냐 하면 바로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야 O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O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농도가 낮다. 6만 개밖에 없다. 반복했죠. 자,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효소가 피르보레이트 키나제, 아 카르복실라제. 요거는 PPCK라는 카르복시키나제입니다. 요두 효소가 필요하고 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다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묘하게 돼 있나 하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뛰기를 한다 합시다. 막 뛰어 갖고 도약대를 팍 밟고 팍 뛰어 갖고 강을 건너가는 게임이요. 그런데 도약대를 탁 밟는 거, 도약대가 옥살로아세테이트인데 그걸 탁 밟고 뛰어도 그 스프링 힘으로 뛰어도 그 넘어 강까지 저쪽 강을 못 건넌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안간의 힘을 탁 밀어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숙신에이트에서 숙신산으로 바뀔 때 뭐가 들어갔냐 하면 여기에 ADP, 자 엄밀히 뭐가 들어갔냐 하면 간에서는 GDP가 들어갑니다. GDP가 들어가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GTP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 GTP라는 분자를 여기다 탁 꽂아줘야 돼요. 크,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 GTP를 꽂아줘야 돼요. 요거 하나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예,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일주일 안에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분자 하나 때문에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이 분자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달 동안 안 먹어도 살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작용이라는 참여, 그 분자는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오직 요 숙신 요소, 요로 숙신일 코 엔자임에서 요로 바뀔 때 GTP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요한 분자가, 많이도 아니요. 요 카드를 딱 꽂아줘야 글리코 네오시제네시스가 작동한다.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이런 즐거움에 공부를 합니다. 이게 참, 예, 놀라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고 놀라움이에요. 왜냐하면 GTP란 분자는 ATP보다 거의 뭐 100분의 1도 안 되고 적어요. 굉장히 숫자가 적고, 뭐몇 가지 쓰이는 데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할 때 특화되어 쓰이는데, 요것은 특별하게 해당 작용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딱 매이는데 약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모르고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문자를 만들어 갖고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까지 아무것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 모든 분자들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생명이 오묘하다. 참 기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정상적인 잘 살아가고 있는 세포들이 암이 아닌 세포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암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요거에 지금 I가 있었죠. I가 있었고 요거 A가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아이소시트로사인, 그 다음 옥살로아스테이트 약자죠.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포질로 빠져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요가 요렇게 바뀌어요. 예. 요소도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요때 바뀌는 효소 이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에 뭐냐면 IDH가 ISA로 바뀌었죠. 요게 넘버3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IDH1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포질에 있는 효소는 1번을 붙인다고. 그럼 요거에 뭐냐면 IDH2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러면 IDH3하고 2는 어떤 차이냐면 IDH3는 요 TCA 사이클의 멤버입니다. 강강술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멤버로 작동하고 있고, 강강술래 추다가 뭐 이렇게 리듬이 안 맞고 좀 쉬고 싶으면 손 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강강술래에서 빠져나오는 효소가 IDH2입니다. 근데 일로 요 안에 있는 거죠, 효소.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요 안에 있는 효소입니다. 빠져나왔을 때 효소는 IDH1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효소는 요 특히 1번, 2번하고 전부 다 보시면 요 효소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예. 네. 이 돌연변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이 효소가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뮤탄트. 예. 네.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정상적인 세포는 I에서 A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버리면 뭘 만드느냐 하면 짝퉁을 만들어요, 짝퉁을. 그래서 다른 물질 A가 아니고 A'을 만들어버려요. 요 개념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암을 처음으로 들어가기는 문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A'에 해당되는 A를 안 두고 짝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짝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살짝 다르게 만드는 걸 분자식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요 분자식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빨리 분자식으로 써주면 이 짝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분자예요. C, C, C가 세 개 있어요. 그 다음에 COOH-가 있고, 요거에 COO-가 있고, 그러면 이제 카본이 몇 개요? 요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5탄당이란 말이에요. 자, 글루코스는 탄소가 몇 개라고 했죠? 여섯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여섯 개가 된 거예요. 뭐가? 바로 A라는 분자가 요. 옥살로 아스테이트란 분자를 정하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수소 두 개가 있고, 요거에 HO가 붙었고, 요거 H2가 붙었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요쪽에 HO가 붙었고, 예. 잘 따르세요. 요거에 짝퉁의 하이라이트가, 요거에, 빨간색 적어드려야 돼요. 요걸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 세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암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에 붙은 게 뭐냐 하면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짝퉁이요. 예. 원래 분자는 A는 어떻게 생겼나?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뭐 지금 예. 간단히 적어드리면 빨리 적어드릴게요. 아, 요 분자가 만들어져요. A가 아니고 그럼 이 분자를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분자를 부른 이름이 D2HG요. 요거는 레프트 라이트라는 말이고 2HG라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카본에 하이드록실이 요거요. 요게 붙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걸 붙이는 과정입니다. 자, 요 분자 이름이 요 분자인데 요걸 붙이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NP가 들어가요. 어이, 어디 있죠? 약속했잖아요. NP가 뭐예요? NADPH고 이거는 뭔 작용한다 그랬죠? 항산화 작용한다 했죠.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항산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 NP를 NP가 요 작동을 야가 작동을 해줘 갖고 이 NP라는 분자 NADPH입니다. 이 분자가 굉장히 소중한 분자고 좋은 분자예요. 이게 암이나 모든 걸 막아주는 우리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분자예요. 이 분자가 요 과정에서 소모가 돼요. 사용을 해버려요. 그럼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 분자가 NP 플러스라는 요 분자가 돼요. 자, NP 플러스는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 줄게요. 요게 NADPH인데 이 분자가 NADP 플러스로 했을 때 약자로 내가 NP라 적어요. 좀 너무 복잡한데 NP라 적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요 분자를 말해요. 요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NP가 플러스. 따라오셨죠?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저도 이쪽을 거의 한 달 정도 논문을 쭉 다 섭외를 했어요. 했더니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분자가 다시 이 짝퉁입니다. 이게 정품은 A인데 A가 아니고 A하고 비슷한 분자를 만들어버려요. 왜 만들까? 돌연변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 효소가 돌연변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요 2HG라는 분자를 만들었어요. 자, 만드는 데까지는 뭐 그렇다 합시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분자를 만들 때 가장 소중한 세포 내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을 대규모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만큼 사용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분자 만드는 이 다시 말해 이 분자의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면 이 분자의 농도가 밀리몰 오더로 올라가 버려요. 자, 밀리몰 오더로 올라갔다는 말은 자 1밀리몰이 얼마라 그랬어요 세포 속에서 1밀리몰이 6억 개 분자가 되어버려요. 야가. 아까 가장 많은 게 뭐랬어요? 이 5밀리몰이라고 했잖아요. 포장이. 그러면 이게 30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억 개 이상, 6억 개. 그래서 내가 논문을 보다가 억했어요.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네. 이 짝퉁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든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서 경제를 가장 혼란으로 빠뜨리는 뭐가 있어요? 대규모로 위조 지표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 2차 대전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에 영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위조 지폐를 공중에서 살포하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그 나라 경제는 몇 년 동안 혼란 속에 빠집니다. 저 조금 옆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통령 경호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그 링컨 그 당시에 미국의 화폐 종류가 50종류도 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조지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위조지폐범을 잡는 특수부대가 출연했어요. 정부기관으로서. 그 팀들이 나중에 대통령 경호팀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암이라는 거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위조지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가. 근데 위조지폐가 한두 개가 아니고 기본 통화량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6억 개. 그 10억 개 오더의 위조지폐가 통용돼버린 거예요. 세포 속에 전체 가장 많은 거는 한 30억 개 되는데 한 6억 개가 위조지폐가 통용돼버리면 경제가 스탑해버리겠죠. 바로 첫 번째 암의 본질이 IDH1이 돌연변이. IDH1하고 2가 동시입니다. 이 두 개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짝퉁 위조지폐가 만들어지고 자 위조지폐가 만들어질 때 이 비유에서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NADPH라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야도 한 1억 개 정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NADP가 NADPH라는 이 분자가 굉장히 몸에 좋은 분자인데 뭘 하는가 봤더니 산불 거는 소방호수요. 그럼 세포 속에 이제 산불이 나도 불을 못 꺼요. 이게 없으면. 이게 근데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암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분자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이 요거 H 플러스 요걸 갖다 붙이는데 이 분자가 대규모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분자가 세포 내에 고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불을 못 꺼요. 산불이 나도. 그 산불이 뭐냐면 염증.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 세포는 불타는 현상입니다. 근데 불이 너무 제어하지 못하고 산불처럼 돼버리면 그게 바로 암.

0: 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포 내에는 우리가 불을 제어할 수 있어 모닥불이 될 수 있고 아궁이 불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을 꺼줘야 돼요. 그 꺼주는 물질이 바로 NADPH고 이 NADPH가 직접 끈다기보다는 누구를 다시 만들어주느냐 하면 NADPH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요.
1: 뇌종양입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3: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2: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4: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2: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5: 자냐?
6: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5: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6: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7: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8: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9: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0: 저기...
7: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1: 스님! 우리 스님!
7: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6: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2: 나상도
13: 남궁진의
12: 그럼 열전!
14: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5: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14: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길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16: 지금도 이뻐요.
17: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14: 아유,
17: 야, 진짜 너무 귀엽다.
14: 아, 그때 귀여웠는데.
17: 네.
14: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7: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14: 제가 해군에
15: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7: 네.
14: 아, 저 재입대인데.
17: 다시 태어나도.
14: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0: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1: 자연식품.
2: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불은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한 이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

0: 참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소중한 나
1: 우아태보.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또 재미난 또 아주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천에 살고 계시는 정송자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네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에 팔순을 맞은 노불자입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과 덕담이 너무나 삶의 의지가 되어 힘을 갖고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먼 옛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의 나이 28세 되던 8월 7일이었습니다. 심한 하열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돼서야 구루마에 실려서 10오리 되는 길을 걸어 나가다 보니 기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는 죽은 사람을 데려왔다고 각서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꼬박 24시간 만에 숨통이 트였고 옆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그동안에 저는 무서운 저승 구경을 하였고 깨고 나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런 기적이 또 있냐고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보약 한 번 안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이런 기적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43살 때에는 서울에 일을 다니는데 두 다리를 못 써 앉지도 서지도 못하였는데 너무나 아프고 참담하여 며칠 동안을 관세음보살만 찾으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붓고 죽기를 작정하고 외쳤습니다. 절에 갈 형편이 못되어 살려달라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한다면서 펑펑 울었는데 박하스병만한 약을 하나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하시기에 약을 받아 먹고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다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머니는 온데간데 안 보였습니다. 그 길로 다리가 가벼워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아니고 약사 보살님이 주신 감로수라시면서 불심이 지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절이 멀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나마 지장경 독경을 매일 저녁에 3시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2014년 11월 20일 집 앞에서 교통사고

0: 소리가 났었는데 차의 앞바퀴가 제 등을 쳐서 쓰러지고 뒷바퀴가 왼쪽 다리 사이를 스쳤는데 비명을 지르며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던 손녀가 뛰어내려와 저를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시커먼 멍만 들어서 15일 만에 퇴원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신기한 일이라며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닙니까? 저는 제게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의 아이들 물론 다 커서 이젠 함께 노년을 맞고 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2017년 큰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아마 ARS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천에 살고 계시는 정송자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신 그런 우리 보살님의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편지글이었습니다. 그 이제 소나무가 이제 꽤 오랫동안 반영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또 대구에 사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나무의 애청자인데 소나무를 계속 보다가 당신도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해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가피를 몇 번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또 너무나 내용이 좋고 우리 불자분들께서 기도하는데 큰 도움과 믿음을 일으키는데 아주 그런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이야기를 구성해서 그 대구에 사시는 불자님의 그 기도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요. 법명이 불도화 보살님이시랍니다. 불도화라는 보살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 부처님 덕분에 너무나 소중한 가피와 영험을 얻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그 세 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불도화 보살님께서 15년 전에 겪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살님의 연세가 67세 정도 되세요. 예, 지금 현재 67세 되신다고 하는데 15년 전에 이제 당신이 이제 꾸준히 이제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께서 집에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가 많은 집안이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형제 자매가 다 종교가 달랐대요. 종교가 달랐는데 당신이 이제 절에 다니셨답니다.
1: 네.
0: 그런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예. 목사님이 되셔서 어디 지방에 개척교회를 하나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달라도 남동생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 개원식을 하는데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요? 예. 종교가 달라도 가요?
1: 네.
0: 예, 그렇죠. 예, 종교가 달라도 형제 간에 끈끈한 우애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남동생이 이제 큰 마음 품고 교회를 이제 개원하게 됐으니까 부모님, 그 형제, 자매, 그리고 그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들 초청을 했답니다.
1: 네.
0: 근데 내일이면 저기 남동생 그 교회 개원식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할 남편이 엄청나게 독감에 걸려버렸대요. 그 온몸에 그냥 뜨거울 정도로 그냥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셨답니다. 그 옆에서 이제 물수건 갈아주면서 계속 간병을 하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 보살님은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파서 못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면 남동생이 오해할까 봐. 아이고, 그 남동생이 그 교회 개원식을 한다는데 그 종교가 다르다고 누나가 오지도 않았나 보다 하고 오해를 하고 그 형제 간의 의가 상할까 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 보쌤이 참 착하죠.
1: 네.
0: 아유,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전화해서 정말 나중에라도 갈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종교가 달라서 안 오나 보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의가 상할까 봐 걱정을 하다가 옆에서 이제 남편 간병을 해드리면서 옆에서 막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제가 내일 꼭 가봐야 됩니다. 남편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남동생 교회 개원식에 가지 않아서 남동생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해서 의의가 상한다면 이건 절대 이게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막 했대요. 그 관세음보살이면 그래 너 교회 가 이러면서 이렇게 뿅하고 낫게 해주시려나? 어쨌거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하염없이 남편 옆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에 지장보살님이 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누가 들어오셨다?
1: 지장보살.
0: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하나로 다 통합니다. 예. 그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바쁘셨나 봐요. 어디 출장 가셨나 봐. 그래서 대신 누가 왔어요? 지장보살님이 방에 관세음보살 마음 부탁했겠죠. 그러니까 저 누가 나 부르는데 지장보살님이 대신 가줄 수 있어? 이러면 알겠어, 오늘 내가 대신 한탕 뛸게 막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지장보살님이 다음에 나 바쁠 때 도와줘야 돼. 하여튼 지장보살님이 방에 쓱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싹 쓰다듬어 주는 그런 꿈을 딱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뭔가 하고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예, 아직은 안 일어났고 아 급하다 열이 쑥 내려가더래요. 열이 쑥 내려가고 아침에 이제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그래서 여보 괜찮아요? 몸이 개운하다고. 개운해. 그러니까 하루만에 그렇게 싹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하고 그 남동생 교회 개원식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호인이야. 그 남동생 교회에 개원식 가야 된다고. 아니, 막말로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는데 아우 교회 가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아유 교회 가야 된다는데 빨리 보내줘야지 하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불보살님의 자비심은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한량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경험이 있었는데 약 8년 전쯤에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신께서 잠깐 그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었대요. 그 큰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었는데 치매병동에서 간병일을 잠깐 하셨답니다. 그 치매병동에서 간병을 하셨는데 그 치매병동에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뤘대요. 네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하고 있었을 때래요. 신종플루가. 기억나세요?
1: 네. 네,
0: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할 때였는데 그때 병원에 환자분 한 분이 신종플루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이 한 팀씩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몸에 엄청나게 열이 올랐대요. 그 병원에서 급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이제 그 집으로 빨리 퇴근해라.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치료받고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오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내버렸대요. 간병 네 사람 중에 한 분을 보냈는데 연달아서 두 명이 또 몸에서 열이 나더래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 다급하니까 또 이렇게 검사해보고 빨리 퇴근해라. 그리고 병원에 와라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다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다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오지 말고 치료 잘 받아라. 그리고 또 이제 두 명을 또 보내버렸대요. 그 네 사람 중에 몇 명이 빠져요? 예, 세 명이 빠져버렸잖아요.

0: 그 혼자 남으셨대. 혼자 남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지원을 오셨는데 딱 걱정되는 게 거기에 치매 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이 이거 치매 노인분들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네 명 중에서 세 명이 나가고 딱 드는 걱정이 자기마저 없으면 이분들을 누가 돌보냐. 그냥 노인분들, 정신이 온전하신 노인분들이면 뭐 해달라, 뭐 해주면 된다, 나한테 뭐 갖다 주면 된다 하면 그거 다 알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정신이 좀 온전하진 않잖아요.
1: 네.
0: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나까지 몸에 열이 나고 심종플루 걸려버리면 나까지 이거 퇴원해버리고 퇴근해버리면 이거 치매 노인분도 이거 누가 돌보나. 이거 어떡하나. 나마저 없으면 엄청 힘들고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아프면 우리 노인분들 힘듭니다. 불편해집니다. 괴롭습니다. 그 제발 저 좀 몸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그 마음이 좀 착하시죠? 그러니까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저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마음인데도 좀 다른 어떤 자비심이 느껴지죠? 그래서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가 그날 집에 오셨대요. 집에 딱 오셔서 이제 깨끗이 씻고 집에 딱 이렇게 방에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제가 간병인을 하지 못하면 우리 남아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발언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잠에 드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잠에 드셨는데 역시나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꿨대요. 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사람이 쓱 오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주사기를 가져오더래요. 주사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왼쪽 복숭아뼈 있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왼쪽 복숭아뼈에서 10cm 위에 주사기를 싹 찔러버리더래요. 주사기를 싹 찌르고 주사기를 뺐는데 주사를 맞은 그 자리에서 하얀 생크림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더래요. 아주 생생하게 하얀 생크림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팔뚝에다가 또 주사를 놓더래요. 예, 확인 사살이죠. 예? 왼쪽 복숭아뼈에다가 놓아주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팔뚝에다가 주사기를 또 딱 놓아줬는데 맞은 자리에 하얀 생크림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목욕을 한 것처럼 상쾌하더래요. 그 몸이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해서 딱 느낌이 아이고 도와주셨구나. 우리 불보살님이 나 예방주사 놔주셨구나. 딱 확신이 들더랍니다. 딱 확신이 들더래.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에 걸리셨다 안 걸리셨다. 예, 뭐 열이 올랐거나 심종플루에 걸렸거나 일체 그런 거 없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이제 간병인을 보셨다.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겪은 또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약 7년 전쯤에 그분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면 다리 있죠. 그 다리 쪽에 관련된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원래는 이제 하반신 쪽 수술이다 보니까 척추 마취를 하기로 했대요. 그 척추 마취 아세요? 근데 척추 마취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그냥 전신 마취로 들어갑시다. 뭐 척추 마취가 잘 안 됐나 봐요. 그 전신 마취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버리셨대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 마취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밖에서 볼 때는 의사하고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는 호흡곤란의 혼수상태인데 자기 의식은 또렷하게 환하게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의사가 막 뛰어다니고.

0: 뛰어다니고 간호사가 뛰어다니고 내가 지금 혼수 상태구나 그런 게다 느껴지더래요. 근데 정신이 너무나 또렷하니까 또렷또렷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오직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부르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짠 하고 이제 환상이죠? 짠 하고 혹시 사자밥이라고 아세요? 그 옛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굿하거나 제사 지내면 밖에다가 지나가는 귀신들 먹으라고 국하고 밥하고 딱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이라고. 다들 도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사자밥. 자기 누워있는 자기 턱 앞에 사자밥이 짠 하고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 사자밥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조그만 상에 밥하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있는데 거무튀튀하고 시커멓더래요. 밥하고 그 사자밥이라서 시커먼가?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나 먹으라고 사자밥을 차렸구나. 나 이거 먹으면 나 가는 거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사자밥이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나 가는 거구나. 어머 나 가는구나.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나 가거든. 그래? 예 이제. 그리고 어쨌거나 그 노래 아시죠?
1: 네.
0: 예. 순간 그 밖에서 볼 때는 호흡곤란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았지만 당신은 의식이 싹 살아 있었고 눈앞에 사자밥을 보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나더래요. 내가 지금 어머님이 나 연세가 90이신데 아직도 노모가 살아 계시는데 내가 먼저 가면 되나? 그리고 아예 아직 장가도 못 가. 애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가도 되나?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더래요.
1: 네.
0: 그리고 내가 찾을 건 누구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그래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사자밥 앞에서 뭘 불렀다?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갑자기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다 당신이 유체 이탈을 한 것 같더래요. 유체. 그래서 자기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다 누워있는 게 보이고 막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이고 그게 다 보이더래요. 유체이탈이죠. 여러분들 유체이탈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구나.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유체이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오로지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입구에서 누가 쓱 들어오더래요. 쓱 들어오는데 그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스님들 가사장삼을 입고 있는 것 같더래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장삼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터벅터벅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물 위를 스치듯이 쓱 들어오더래요. 쓱 밑에 보면 스케이트보드 다 그렇게 들어오셨나?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신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쓱 들어오시더니 자기 앞에 사자밥이 있었잖아요. 요 자락, 옷자락으로 한번 휙 하더래요. 이렇게 휙 하니까 순식간에 사자밥을 싹 걷어가시더래요. 싹 걷어가시더니 그걸 싹 걷어가시면서 사자밥이 딱 사라지면서 딱 1초 만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숨이 탁 터지더래요. 숨이 탁 터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사자밥이 딱 사라지자마자 1초 만에 숨이 퍽 하고 터지면서 속으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보고 보니까 아들이 옆에서 확 걱정하면서 앉아있더래요. 그 아들을 보면서 첫마디가 기도해라. 첫마디가 뭐였다고요?
1: 기도해라.
0: 우리 같으면 배고파라든가 물 좀 줘. 야 무슨 일 있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1: 기도해라.
0: 예, 첫마디가 기도해라. 부처님 덕분에 보살님 덕분에 내 숨통이 뚫렸구나. 그게 첫마디였대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의사선생님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고 호흡이 이제 숨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무사하게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사자밥이 안 없어졌고 시간이 흘렀으면 자기 어떻게 됐다? 예, 이제 저승길 가는 거였는데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을 때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으신 스님이 물 위를 싹 스치듯이 들어오시더니 순식간에

0: 과자밥을 걷어가시고 자기가 숨이 확 트이면서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근데 아직도 신기한 게 그때 의사들은 호흡곤란에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는데 의식은 환한 전등처럼 깨어 있었대요. 환하게 전등처럼 깨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부처님과 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1: 관세음보살.
0: 예,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불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대구에 계시는 그 불도화 보살님의 어떤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요. 며칠 전에. 그 강원도의 홍천, 강원도 홍천 아세요?
1: 네.
0: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계시는 그 윤순옥 보살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요 보살님께서 또 소나무의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1: 네.
0: 이분께서도 지금 이제 연세가 한 80 중반 정도 되셨다는데
1: 네.
0: 평생을 이게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답니다.
1: 네.
0: 평생을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스님이 제가 들어도 너무나 감동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께서 36살에 남편을 잃으셨답니다.
1: 아.
0: 사실 지금 36살이면 엄청 젊은 거잖아요, 여자가.
1: 네.
0: 뭐 옛날에는 옛날 그 드라마 불과 한 20년 전 드라마나 뭐 하더라도 그 여자 주인공이 서른이 넘어가면 여자가 서른 넘어갔으니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냐 막 이런 대사가 나오고 했거든요.
1: 네.
0: 지금은 36도 지금 젊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 제 요새 그래요. 어느 그 우리 신도분이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그 신도분이 제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래서 몇 살인데요? 33살이야.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요새 그런 시대이겠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36살이 젊다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36살에 이제 남편을 잃으셨대요.
1: 네.
0: 그리고 혼자서 그러니까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절을 그렇게 자주 못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이제 마음의 의지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약 30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주 장수하신 거죠. 92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드렸답니다. 막 나무 아미타불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도 염불하고 지장보살도 염불하고 독경도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도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어떤 집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집이 보이더니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집 안에 이렇게 짐승 새끼가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짐승 새끼가 하나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더래요. 그 짐 뭐 유니콘인가? 하여튼 짐승 새끼가 있는데 이렇게 뿔이 났는데 예? 코뿔 써? 근데 딱 그 짐승 새끼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머니 소리가 나오더래요. 꿈속에서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몸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짐승 새끼를 보면서 합장을 하고 하염없이 염불을 했대요. 하염없이 염불을 했는데 염불을 하다가 그 짐승 새끼가 짠 하고 어머니로 변하더래요. 화난 모습으로 변하더래요. 갑자기 어머니가 화난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옆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꿈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보살님께서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거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나중에 할 말이 많다. 나중에 너한테 해줄 말이 많다. 그러면서 잘 있어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밝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옷.

옷을 입고 저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꾸셨대요. 그 우리말로 하면 천도죠, 천도.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딱 눈을 뜨고 나서 아,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천도가 되셨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에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아무리 어머니 생각을 해도 하나도 기분이 슬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가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먼저 세상에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그 공덕이 그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불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절에다 뭐 49제나 천도제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유 뭐 49제 올렸을까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49제를 올려드리겠지만 그 자손이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서로 쌍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다 맡겨버리지 말고 정말 영가천도를 발언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살님이 이제 그 뒤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게 당신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몸이 아프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배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신대요. 부처님, 불보살님, 우리 애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 관세음보살 42수주라고 관세음보살 그 42가지 주문 중에 몸의 병이 사라지는 주문이란 게 있거든요. 또 그걸 간절하게 읽어주다 보면 신기하게 그 다음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래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 이것도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이 건강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자식들이 아픈 거잖아요. 네. 그 보살님께서는 그렇게 애들이 아프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그 다음날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요 보살님께서 이제 몸이 좀 노구이시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집안일을 좀 도와줬는데 몸에 무리가 오셨는지 몸져 누우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우셨는데 이제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분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병원 갑시다. 병원으로 갑시다 하니까 그 보살님께서 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몸에 힘이 쪽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나 병원에 갈 힘도 없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기도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으시대요. 매일매일 당신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순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 시간은 빼먹으면 안 되지. 기도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셔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셨대요. 예불문 올리고 천수경 하시고 반야심경 하시고 염불 하시고 그리고 거봐 법화경 사경 하시던 거 경전도 사경 하시고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건강해도 기도 안 하잖아. 그분은 죽더라도 뭐는 안 빼먹겠다? 기도는 안 빼먹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드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셨대요. 꿈에 당신의 방에 있는데 수돗물이 틀어졌답니다. 수돗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맑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맑은 물이 방에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차더니 그 맑은 물이 방 안에서 뱅뱅 돌더래요. 뱅뱅 돌더래요. 자,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 올릴 때 항상 뭘 올리죠?
예, 닭인물이라고 해서 그 맑은 물에 유식한 표현으로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청정수.

예,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도 이렇게 맑히겠다는 뜻도 있고 또 맑은 물은 내 업장을 닦아준다는 표현도 있고 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번뇌의 갈증을 싹 없애준다는 뜻도 있고 이 물이 상징하는 그

0: 그래서 아이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더니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몸에 이제 기운이 생기니까 병원에 갔다 오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진짜 가피를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조금 답답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다 여기는 분들은 아이고 내 전생에 빚이고 업장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뭘 많이 하셔라?
1: 기도를
0: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고 힘들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에 겪으셨던 일인데 이 보살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또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외우셨대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불교에서 지혜경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펼쳐낸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하거든요. 반야심경이 약 270자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팔만대장경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오한 경전인데 그 이제 한글로 한글 반야심경을 계속 읽으셨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평생 동안 기도한 힘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근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도리거든요. 금강경 사구계에 보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망하고 그리고 그런 번갯불과 같고 그런 내용들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꿈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앞에 하얀 산이 싹 보이더랍니다. 하얀 산이 싹 보이면서 그 산 안에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막 펼쳐지더래요.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딱 이렇게 그 꿈속에서 보이면서 그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 사바세계의 모습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그런 가르침이 싹 꿈속에서 펼쳐지더랍니다. 너무너무 막 기쁨과 환희심이 막 가슴에서 막 복받쳐 오르면서 이제야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막 가슴에서 엄청난 기쁨이 막 터져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막 기쁨 속에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전에는 아무리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무슨 뜻인 줄 몰랐대요. 예?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 어느 정도 소멸하고 지혜가 좀 트이신 거죠. 그래서 요 보살님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쏠쏠 들어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도시 생활을 하셔다가 귀촌을 하셨대요.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서 어머님께 저 소를 좀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 보살님이 불자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야 그래도 소 키워서 나중에 팔고 고기 만들고 할 텐데 그거 좀 마음에 걸린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아드님이 참 착해요. 그냥 어머니 나 소 키울게요 했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손주들 등록금 때문에 이제 아드님이 다시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소를 좀 키웠으면 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애들 등록금이 비싸다니까. 그래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애들 등록금을 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요 보살님이 항상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항상 키우는 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들 팔기 전에 소를 붙들고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대요. 소야 소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라.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해라 하면서 소를 위해서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스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제 보살님한테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0: 됐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보살님 이번 생에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지으신 복으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살님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얘기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면서 복을 짓는 것. 네. 이게 바로 불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음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유.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인데.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제법 실상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정멸한 그곳은 말길이 끊어지고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 생각의 작용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영리한 한 생각이 너와 나의 살아가는데 운전수이니까 생각 생각마다 미소를 짓고 지혜롭게 몸을 운전해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합장한 손으로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간다는 것을 화엄살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엄 살림을 제가 46년 전에 도감을 했습니다. 통도사 79년도 화엄 살림.

도감을 제가 어릴 젊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또 함살림 갔다 온 대중에게 물어보면 뭐 함살림은 함살림이지요 이랬더래. 근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함살림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일러드릴 테니까 합장하고 잘 들으세요. 한이 많은 이 세상은 야속하기만 하더라. 정은 주고 몸은 갚으리니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 아무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 게 화음살림입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 500년 살자는 게 화음살림이다. 아시죠? 7대 조상님들 210년 또 여러분들 뒤로 오는 7대 자손 210년 더하면 몇 년이요? 420년에 자기 나이 80을 더하면 500년이 되지 않소.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을 깨친 보리수 나무 수명이 500년이랍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보리수 나무는 다섯 번째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고맙겠다 이거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일주일은 삼매에 드시고 2주 14일 동안 설법한 것이 대방광 불화엄경 법문이더라 이거요. 잘 아셨습니까? 내가 혼자 하니까 힘들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외우면은 따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시작합니다. 나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억만급을 헤아리고 천만응년 흘러 흘러가도

없이도 나고 죽음을 꿈속에서 봤으리니 풍운조화 변해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억한 사람은 벌었고 안 한 사람은 놓치 버렸다. 다시 억 박수. 잘했습니다. 이 억한 사람은 억만 년을 살 거고 망설인 사람은 천만 년밖에 못 삽니다. 후회스러우면 다음에 법사님이 와서 억하거든 큰 소리로 억해버려. 그러면 억만 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말이요 뻗쳐가지고 억만 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놀고나 봅시다.

이거요. 이 암살려면 뭐 억만 년을 사는데 왜 백년도 못 살아? 나는 지금 올 법상이 왜 못 올라가고 여 앉아 있는 줄 알지요? 나도 늙으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 그래가 여 앉아 있다니요. 에?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불교의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법문을 듣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라. 그러면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즐거웠고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아셨지요? 또 화엄살림 인연공덕으로 과거 무명업장은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듯이 모두 다 없어지고 신심과 원력, 자비와 지혜로 소원을 성취하고 구경에는 깨달음을 성취하여지다.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 내가 혼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래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한이 없어. 영가님들 왜든지 이 법문 들으시고 환생을 하시든지 왕생을 하시든지 상생을 하시든지 꼭 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대중과 함께 오늘 법문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영가님들은 잘 들으시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현전 대중은 이제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법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상조사 법성계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둘러보니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야겠다고 결심하시었으니 참으로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라고 하시었습니다를

잘 봉독하셨는데 나무함이 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나무함이 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하면은 입 천장에다가 혀를 딱 붙여요. 이렇게 혀를 딱 붙여가고 뛰면서 나 하면서 소리를 죽입니다. 태어나서 울면서 이래 죽는다 이거요. 그런데 화음 살려면 살아난다는 게요. 무 하면서 몸을 한번 흔들고 소리를 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을 세 번 그려. 원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손을 이래가지고 콱 금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법문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한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나 마음이 답을 하면은 부처님이 아 오늘 오신 대중이 무량수 무량강 한량 없는 세월을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왔구나 부처님이 알아준다니까요. 다시 나 마음이 타올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합니다. 입천장을 붙여 혀를 띄면서 몸을 한번 흔들고 무오미타불 부처님 최고다 이거요. 요새 모두 다 뭐 음식 먹고도 최고다 최고다 이러더만 왜 부처님은 최고라 소리를 안 하나 이거요. 이제 남아미타불 제대로 이제 다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화엄살님의 가장 중요한 법문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요. 맨 처음에는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고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 이렇게 법문이 수미정상 개참법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진제 이 대목에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용명 열애묘리 열애의 미묘한 진리는 상제 일념지 중이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한 생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문을 의상조사께서 법성계에서 해놨다 이거요. 오늘 그거 봉독하게 됩니다. 그리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삽시다 이거요. 또 뭐 마음을 잘하고 삽시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 이렇게. 마음은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거요. 그럼 자강신음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느냐. 제가 이 통도사 화엄살님을 46년 전에 79년도에 할 때에 좋은 법문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에? 그 중에 뭐냐 부처가 뭐고 보살이 뭐고 중생이 뭐고 이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와 보살과 중생은 누가 만듭니까? 생각이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생각이라 하면 100점이요. 마음과 생각이라 하면 복잡하니까 그 사람은 90점밖에 안 줘. 생각이라고 하면 이 몸의 운전수는 생각이다 하면 100점, 100점 드리고 200점까지 줄 수 있어요. 에? 아시죠? 오늘 아주 그만 딱 내 몸의 운전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다. 요렇게로만 알고 가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화엄살님 이거 도감한 공덕으로 나는 이제 공부하는 도로 안 가고 이제 법문하는 쪽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내가 갔던 데가 지리산 실상사 그 다리불사하러 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홍척국사가 수이무수 닦아도 닦음이 없고 오이무오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다. 정여태산하고 고요할 때는 산처럼 거치하고 동여고공이라 네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자작자수 네가 짓고 네가 받는다. 이렇게 구산선문의 최초의 산문인 홍척국사께서 중생을 제접했더라. 그런 흔적이 남아있더라 이거요. 거기서 또 잘하니까 문경봉암사로 안 갔습니까? 왜 갔느냐? 산문을 막아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 가보이 법문이 쉽더만 산 봉구리 위에는 구름이 나르고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간다 그래. 그 법문은 얼마나 쉬워. 저 우리 보면은 영축산 산상에는 백운비 흰구름이 나르고 저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가네. 그게 법문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카이까. 그래도 모른다 하면 박수 따가 쳐야지. 답답하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또 운달산 김용사로 간 거요. 운달산 김용사 가니까 또 관허라는 주지스님이 살면서 중생을 제접하는데 활례종한거 우리는 흑개비로 왔다. 이 몸이 흑개비요. 활례종한거 환으로 오고 한으로 가는 갔다 이거요. 그래 거래 한중인 가고 오는 한가운데도 참사람이 하나 있더라. 환중에 비한 자 한중에 환이 아닌 그것이 시아볼렛이더라. 내 몸이더라. 그게 뭐요? 생각 아니요. 나는 거기서 대부분 깨쳤다. 하, 생각을 잘하면 대부분 성불하겠구나 싶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그때 내가 직지사 관흥 조실스님을 모시고 무문관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박수 따가 한번 쳐주지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해군정사 우리 진지의 법정원 자신님한테 가가지고 또 개성을 하나 달라 하니까 도만 싶어. 도는 허공에 가득하다 이거요. 도가. 응? 심초억급이라 마음은 말이요. 시간을 초월해 있다 이거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심초억급이라 마음은 시간을 초월했다.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는 지나가서 볼 수가 없고 미래는 안 와서 볼 수가 없고 현재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그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은 시간을 초월해버렸다 그래. 그 다음 개송이 뭐냐면 영유만상이라. 우리 이거 몸띠라는 거는 마음 생각의 그림자랍니다. 이 몸띠가 위에 많지 봐. 아프지요? 이게 마음 생각이 만든 그림자.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래 그러니 나고 죽는 기운은 뭐냐? 마음과 생각의 작용으로 나고 죽는다는 거요. 마음과 생각을 작용을 안 하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요.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뭐를 그렇게 알라고 헐떡거리고 뭐를 살라고 아동바동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야지. 자, 생각을 잘하고 살자는 법문입니다. 또 현전 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을 하고 또 이제 영가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구촌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줄지언정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버리면은 안 된다. 그 사람도 부처님을 믿고 서원을 세우고 참회하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진리를 따라서 선행 공덕이 많아지고 자비와 지혜로 인하여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느니라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미터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거요. 예?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20번째 있습니다. 그 보살은 두 가지 법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래. 아니, 세상 사람이 다 뭐 우습게.

보는데 가볍게 안 본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물으면 말이요. 당신은 오는 세상에 꼭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 이거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왜 기가 죽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된다. 지금 아이락하면 그렇다 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 없는 생각이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너와 나가 하나라면 보살이 될 수 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법문 듣고 신심 내고 원을 세우면은 부처님 생각으로 바꿔가 나도 선행공석을 탑싹스디 쌓고 부처가 된다 이거요. 근데 왜 기죽고 사나 이거요. 길을 살립시다. 또 현전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효도가 가정을 지키고 충성이 나라를 지키고 의리가 친구를 지키고 노력이 사회를 지키고 창조가 세상을 지키고 사랑이 만물을 지키고 믿음이 평등을 지키고 나눔이 평화를 지키고 지혜가 자신을 지키고 미소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니 날마다 날마다 미소와 지혜로 선행공덕을 힘껏 쌓아갑시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다 떼면

잘 봉독했습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셨지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되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법문이었습니다. 또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법화경의 모양상 생각성 박탕체 힘력 작용용 과거인 현재연 미래가 받을 보 인연가보 자작자수 세상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연기법 진리입니다. 혀를 붙였다 뛰면

세상 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알았으면 박수를 치시고 영가님들은 눈을 뜨십시오. 신봉사 눈 떴다. 또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님들 시작. 아는 것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있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이 입으로 나오면은 변제라 해서 말을 잘하고 지식이 몸으로 나오면은 신통이라 하여 많이 알고 지식이 생각으로 나오면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역바람

본문은 화엄경 28제 품 10통 품 29제 품 10인 품입니다. 이 품은 십바라밀 가운데 아홉 번째 역바라밀 지혜를 성취해야 일체 종지를 얻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법문입니다. 또 넘어가서 의상조사 법성제는 앞으로 한문으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법성제는 한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의상조사 법성계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 서로 어우러져 두 모습이 없고 모든 만물은 흔들림이 없어 본래 밝고 맑고 고요하여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인연이 끊어진 곳은 정득한 지혜라야 아는 바이지 다른 경계는 모른다. 참된 생각은 깊고 깊으며 가장 미묘하구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생각은 인연 인연을 따라 이루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 그대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속에 하나이니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고 모든 티끌마다 또한 그러하니라. 한량 없는 긴긴 시간이 곧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한량 없이 긴긴 시간이네. 9세와 10세가 서로 같지만 그대로 뒤섞이지 않고 제 모습을 이루네. 처음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그대로 깨달음이며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곳에서 해탈한 열반도 함께하니라. 이치와 사물이 드러나지 않아 분별함이 없으나 열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은 큰 사람의 경지일세 성정각불 원불 업보불 주지불 열반불 법계불 신불 삼매불 본성불 수락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해인삼매 정진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니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익을 얻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자리로 돌아와서 무명번뇌 망상도 쉬지 않고 열반도 얻지를 않으나 분별을 떠난 교묘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대로 보배를 잡아 고향집에 돌아가 생각에 따라서 자량을 얻네. 연기실상에 다함없는 보배로 법계에 참된 보배 궁전을 장엄하고 마침내 실제의 중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에 안전히 옛부터 흔들리지 않아 이름을 부처님이라 하네. 잘 아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법문은 이제 내가 혼자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이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다 요청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자르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영가님들을 잘 들으시고 현전 대중도 합장을 해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이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명나라 말기 1598년 대나라연굴 부흥조계 도량에서 감산 덕천성사께서 말걸징 마음심 색일명 징심명이라는 법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아주 귀한 법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철대오 하시는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참된 생각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한 물처럼 맑으나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딛다 흔들어 번뇌의 물결이 일어나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 쉬지를 않으니 깨끗하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몹시 흐려져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무명업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짓눌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니 기름이 불길을 부추기는 것과 같네. 그것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니 거기서 진실로 자애고가 생기네. 만약에 자애고가 생기지 아니하면 연못의 맑은 물은 오랜 시간 데우고 데워도 얼음이 얼리라.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은 먼저 나라는 생각을 비우나니 나라는 생각이 비워진다카만 상대방이 어디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소행공덕은 굳건히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습기 익힌 버리장머리가 일어나는 즉시에 문득 맹렬히 살펴보고 살펴보는 곳에서 즉시 스스로 깨달아 한 생각 빛을 돌이켜라. 지나온 자취 과거 인연을 끊어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청량함을 보리니 청량하고 적정하면 서늘하고 고요하면은 정연 뛰어나게 곧아서 홀로 설 것이며 담박하게 정신을 기쁘게 하면 사물 모든 상대가 대적을 하지 못하리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원.

미 더블 미소와 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영가님들은 빨리 환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령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령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70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보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2: 네.
3: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류를 넘어선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을 넘어선 초극의 삶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원정사의 낙성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보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이제 조금 얘기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수보리가 고독장자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성 출신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자가 수보리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강경의 그 수보리 맞습니다. 수보리의 정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가 다 낙성시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기원정사가 완공이 되고 부처님께서 극구독장자가 부처님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테이프를 끊는 낙성식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기타태자가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와서 이제 보는 거죠. 뭐 앞에 나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저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딱 이렇게 나와서 테이프를 끊고 뭐 이러고 하고 있을 때 그 아우라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도 그런 거 있거든.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공연 딱 가보면 그걸 그냥 순식간에 쫙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프레드 머큐리 영화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아마 프레드 머큐리 그 공연 보면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그게 그분이 그게 가능했지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야, 저 정도 인원이 저 시대에 모여서 야, 저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무대 장악력이 굉장히 좋았을 걸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뭔가 아우라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태자가 저 뒤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나무를 시주했고, 그리고 문도 내가 지었는데 내 이름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을 한 거를 부처님이 신통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이프를 끊고 이 절을 기타 태자의 원림에 지은 절 기원정사라고 한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사는 곳,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수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타 태자 이름밖에 안 나와요. 야, 극보독장자 진짜 이게 뭔가 싶은, 돈은 내가 다 냈는데 나는 뭔가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극보독장자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고, 그 다음에 기타 태자는 잡아야 될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 있냐면, 야, 이게 시주한다고 돈 낸다고 이름 붙여주는 문화가 그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기타 태자의 원님이라 그래서 기원정사, 정사는 수행하는 사람이 사는 절이니까, 그러니까 기타 쥐 이름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기타 태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딱 듣고 확 쏠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방에 끝났습니다. 기원정사를 제타바나라고 하거든요. 제타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제타가 기타예요. 제타 기타 같은 거예요. 발음상. 옛날 발음하고 지금 발음이 다른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왜? 옛날 발음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 발음에 대한 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커피를 우리는 가베라고
옛날에 한자로 카페는 아마 카페 쪽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 커피가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슬람에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카페 커피가 되는데 카페가 아마 카페 쪽과 관련된 음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카페하고 가베하고 차이가 있잖아. 하지만 오래 지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단어들이 바뀌기 때문에 발음이 바뀌어가고 가베가 오히려 더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 원 발음에 가까울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밌어. 이렇게 해서 제타테자가 넘어가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고 제타바나가 제타의 숲 기원입니다. 제타바나. 이게 제타의 숲, 제타의 숲, 제타 숲, 기원, 기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게돈 조금 내고 이름은 다 차지했고, 기원 정사니까, 기원 정사니까, 정사는 어차피 절이라는 뜻이니까 지 이름 다 들어갔고. 그래서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아마 기타 태자가 한일 중에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양반이 끝까지 천수를 누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이 광이었고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우리 비두다따가 있어요. 비우리 왕 비두다따. 얘가 정변을 일으켜서 파사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쟁자인 제타테자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이방원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조 때도 그랬고, 그렇게 정변을 일으키면 같은 레벨에 있는 경쟁자들은 그냥 휘말리면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쪽에 바로 이렇게 막 잽싸게 와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쓸려서 가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나. 뭐 기록이 안 나와요. 더 이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등장하는데 제일 큰 대목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자기 이름을 받고 갔어. 야, 이게 참 징계하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위성 그러니까는 어디야? 코살라국 마가다국에서는 왕인 빈비사라 왕이 후원을 하고 사위성에서는 지금 제일 재벌인 급고독 장자하고, 근데 급고독 장자는 뭐 워낙 인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괜히 회의할 사람은 아니야. 물론 뭐저 같으면 내 이름 앞에를 시전했겠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원정사라고도 하고, 기수급고독원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를 쓰는 거죠. 기원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기타의 숲. 아니면 기수태자, 기수라는 사람, 이게 기수가 제타예요. 그러니까 제타의 숲, 기수, 급고독 장자가, 그러니까는, 제타의 숲과 나무와 급고독 장자가 연합해서 지은 정원절. 쉽게 말해서, 이런 절. 그래서 기수 급고독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제타테자만 너무 강조하면 기원정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불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극고독장자를 조금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나라에서 제1재벌, 그 당시에 전인도의 제1재벌인 동시에 코살라우의 제1재벌인 극고독장자가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진짜 태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왕자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왕자인 제타가 부처님 쪽으로 넘어왔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호살라우계 왕. 호살라우계 왕. 파산이.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잡으면 경기 끝이죠. 주요 인사 다 잡았죠. 뭐 굳이 뭐 이렇게 잔챙이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파사이광을 어떻게 교화하는지, 그리고 이 재벌하고 어떻게 보면 왕자가 벌써 이쪽으로 쓸리면 왕한테 당연히 얘기가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법하신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법하셨던 여기가 7층으로 된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애향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향년기가 끊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이게 부처님 방이에요. 저 안쪽에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사이광이 모셨다는 파사이광 최초의 불상이 우전왕이 모셨다는 불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우전왕이 모시고 그게 이제 전단향으로 모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파사이광은 이제 금으로 모셨다고 하고 그 최초의 불상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원 전후쯤에 간다라하고 마투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그거를 전문용어로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불상이 없었던 시대. 이렇게 다 그냥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이미 다 학계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겨서 될게 아니야. 그냥 경계 끝이야. 그런데 그 우전왕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 불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그러니까 저기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엄한 불상이 있었고 그 불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우전왕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게 부처님 당대로까지 소급해서 막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현장 스님이 기록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여기가 쥐가 초를 넘어뜨려서 불이 났대. 이 위에는 이제 나무 목조 건물로 7층이 있었는데 불이 났대. 그래서 어떻게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숭례문 화재 때처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목조 건물 특히 오래된 목조 건물에 불이 나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하면서 불상이라도 모셔야 되는데라고 해서 딱 돌아보니까 불상은 앞에 나와 있더라. 그런 이적의 불상. 그래서 그 불상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현장 스님이 그걸 조그맣게 조각을 해서 중국에 와서 그걸 키워서 불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 스님이 중요한 유적지에 있는 불상들을 전부 모사해 와요. 조각을 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키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불상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 불상이 중국에서도 한번 유행을 하게 되는. 영험한 불상을 모사해 놓으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계속 흐른다더라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그렇게 그 불상이 모셨던 자리고 여기는 금강경을 설법하셨던 자리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던 열애향실. 여기 부처님 계시잖아. 그지? 나한테 권한을 주면 내가 진짜 불상이라도 모셔 놓을 건데. 그지? 그럼 들고 가갖고 또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저금 붙여놓은 데가 다 중요한데요. 금 붙여놓은 데, 금박 붙여놓은 데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바깥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요. 아까 지금 불상이 있는 자리는 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주는 거고. 그래서 저쪽 안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보통 이제 한국 순례자단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오면 다음 팀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오래 해서 옆에서 이제 어찌리 하면서 나오겠지? 나오겠지? 나오겠지? 보다가 옆칸 가서 합니다. 옆칸 가서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중림정사하고는 진짜 달라요. 중림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 없습니다. 그냥 대나무만 이런 데는 탑자리예요. 탑자리. 안에 공간이 없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대부분 탑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방자리입니다. 예전에 1인실 혹은 2인실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문인데, 이런 데가 문인데, 이런 데는 이제 진짜 밀폐된 문은 아니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아마 짝대기 같은 거 제주도처럼 걸쳐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인도가 덥기 때문에 밀폐를 시켜버리면 더 더워요. 그래서 바람은 통하고, 그래서 율장에 보면 송기척을 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노크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거 다른 방에 갈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안에서 딴 행동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못 봐. 그럼 밖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노크하고는 달라. 그거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자꾸 노크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그 짝대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옆방에서도 열고 뭐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옆방 다 나와가지고 접니까 이렇게 택배 왔나요 택배 뭐 이렇게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희로 하는 거 택배죠. 택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안쪽에 공간들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안쪽 공간을 씁니다. 저 앞쪽 공간. 이렇게. 이런 건 탑이에요. 이런 건 다, 그런 큰 거는 다 큰 탑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하는 법당. 그런 데다가 탑을 올리거나 안 그러면 불상도 일부는 올라갔을 걸로 나중에 다 추정을 해봅니다. 우물도 있어야죠. 우물 상태 겁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힘들었겠다라는 이 내륙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이제 승방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땅으로 보이시지만 이게 지금 오염돼서 그렇지 물이에요. 지금 연못입니다. 연못. 그게 이제 식수로도 쓰고 뭐 씻을 때도 좀 쓰고, 근데 워낙 뭐 지금 부유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더운 데니까 위에 물 위에 뭐가 이렇게 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큰 스님들 부도. 그래서 부처님이 사셨던 데 같이 좀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누군가는 열반하고 죽고.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는 거죠. 저것도 탑자리예요. 이게 이제 아난다 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난다 보리수. 아난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뭐 보리수를 심었다 하는데, 근데 아난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생각해 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리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도 있고, 아난이 부처님을 상속했다. 가르침을 상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들이 나중에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리고 아난파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난을 정통성으로 잡으려고 하는 후대의 그러한 관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난이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밀렸는데 아난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그래서 아난을 시조로 하는 부파들도 있고, 그래서 아난을 부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이 마치 부처님의
직접 제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나는 오비구 중에 한 명이 십력가섭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제자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아난이 태어났다라는 썰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곧 아난에게 통한다, 그런 얘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그렇게 돼서 나이가 안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삼종 출관이라고 그래서 세 번 몸을 움직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난에게 오른팔을 보였다. 가섭에게는 발을 보였다. 아난에게는 오른팔을 보였다가 있어. 그래서 아, 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 속에 있었구나. 오른팔을 본 사람이 높습니까? 발을 본 사람이 높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운구를 이장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난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 오른팔을 내밀어서 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게 한 대목 나오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왔을 때는 이미 시신을 다 염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발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발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그쪽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알 수 있는 지금까지의 전승, 이렇게 해서 요 아난 보리수, 아난다 보리수가 있고, 자,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근본 소릴치우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극보덕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한 뒤에 다시금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건 후대 문헌이에요. 그렇게 뭐 부처님 당대까지 넘어가진 않아. 하지만 그 후대 문헌이긴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를 적었을 겁니다. 만약 기원정사에 채색과 그림이 없다면 단정하고 엄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색과 그림을 그렸다는 불교 그림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글, 비나야잡사에 나오는. 그리고 색을 칠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목조 건물에는 색 칠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고하지 못해요. 경고하지 못해. 니스 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니스 없죠. 니스 없죠. 그러니까 단청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인 건물에는, 돈을 조금 들인 건물에는 칠하는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새로 지으면 돼. 그러니까 초가집이나 이렇게 못 사는 집은 나무 시골에서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 그냥 짓는 값이 더 싸. 칠하는 값보다. 그런데 좋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칠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그냥 색을 칠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 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장식도 마저 했으면 한다. 돈 들어가는 건 다 했어, 이 어른이. 그런데 기원정사로 이름을 뺏겼어. 이에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더니 채색과 그림을 그려라. 호하셨다. 이에 여러 채색장과 화공을 불러 모은 뒤에 어떤 색과 그림을 그릴지를 물었으나 이들 역시 불교사원은 처음이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그려야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대. 그래서 부처님께 어떤 색을 쓰고 어떻게 그림 그릴 거를 여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사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의 양옆에는, 문이 있는데 그 양옆에는 집장야차를 그려라. 집장야차는 뭐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지기 같은 야차신, 야차, 나찰. 집장야차를 그리고, 그러니까는 약간 도깨비 같은 애인데 불교의 호의적인 이런 걸 귀화신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전통신 중에서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한, 그래서 약간 험상궂기는 한데 이렇게 불교를 어떻게 수호하는, 그래서 지팡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를 짚고 오면 떼찌떼찌 할 거야, 이렇게 집장야차를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사위성에서 나타낸 천불하연의 대신통, 신통불인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 이런 때 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통입니다. 부처님 신통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

그래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그래. 대신변을 그려라. 아, 부처님도 참 이런 얘기 좀 그렇죠. 이거 더 뒤에 사건이에요. 기원정사 지어지고 뒤에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후대 기록인 걸알 수는 있는데, 설마 부처님 저렇게 얘기했겠어? 또 맞은편에는 오추의 생사윤회도를 그려라. 오도 윤회도, 육도 윤회도가 아니고 아수라가 빠진 천상, 그 다음에 아수라 빼고 인간, 축생, 그 다음에 아귀, 지옥을 그린 오도 윤회도, 오추 윤회도라고 하는 거고, 아잔타석굴에도 그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도하고 육도 윤회가 약간 달라.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 아수라를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아수라를 독립시키기보다는 그냥 신족 중에서 마신족으로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그냥 같은 신 안에서 약간 이상한 놈 이렇게 놔야지 아예 계층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처럼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윤회도를 그려라. 그리고 처마에는 본생담,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불전의 문 옆에는 그러니까 예배당 불교용어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한다. 기독교에서 자꾸 가져가서 그러는데 예배당 불전의 문에는 치만야차 꽃으로 된 화만 이렇게 꽃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걸 하죠. 동남아시아나 인도 가면 호텔에 가다 보면 호텔에서 이렇게 꽃목걸이 걸어주는 거 있어. 그래서 어유 친절하구만.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저런 문화들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봐. 그래서 치만야차를 그리고 강당에는 나이 든 비구 스님이 가르침을 펴는 모습을 보여라. 여기서 나이 들었다 그래도 40대입니다. 또 식당에는 지병야차. 떡을 좋아하는가 봐. 떡든 야차. 아싸리 떡 하나 드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때도 떡을 주고 있었어. 창고문 옆에는 지보야차. 보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야차. 창고니까. 그려라. 또 물을 저장하는 안수당에는 물병을 가지고 묘한 영락으로 장식한 용을 그리고 화려한 용을 그리고 용이 이제 물의 신이니까. 그리고 욕실의 물을 끓이는 화당에는 천사경의 내용에 입각한 그림과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천사경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저기서 천사경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로병사를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천사가 온걸못 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 난 천사 이거 뭐 천사를 찾아 이렇게 난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않다 나이 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병든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너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너는 왜 쉽게 말해서 각성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천사경이 그런 거 아니겠나,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몰라, 나도. 저 천사경이 뭔지. 그렇게 해서 입각한 그림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뭔가 교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려서 수행을 이렇게 증장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의 지옥도를 그려라. 놀다 훅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림 그려라. 또 환자와 관련된 병실에는 부처님께서 몸소 간병하는 상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구 스님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아팠을 때 누가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남성 집단이잖아.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몸소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네가 하는 것이 공덕이 되지 않겠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려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스님들이 다니는 여러 곳에는 죽은 시체가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라. 인생은 무상한 거야. 너네 훅 간다.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부처님도 이렇게 그리라고 돼 있잖아. 고골관, 백골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이고, 끝으로 승방 안에는 백골의 뼈와 해골의 모습을 그려놔라. 같은 얘기예요.
부패되는 모습, 그다음에 결국은 저렇게 간다. 일본 그림이나 이런 데는 이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그림이 없어. 근데 일본 불화나 이런 데 보면, 아, 예쁜 여자가 임신하고 결국 죽어서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리얼하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부패되는 것보다 상태가 너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부패되는 과정을 그려놓으면, 아,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 말을 듣고는 극고독 장자는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물러난 뒤에 가르침에 따라 그려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글이 중요한 이유는 저게 기원정사의 어느 시점에 저런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일단은 알 수 있고, 또 기원정사가 어떻게 보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예요. 인도의 사원의 법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베르사유 궁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 궁전의 기본 틀을 딱 갖추는 거예요. 다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해.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만 딱 보고 뭐 다른 데 가서 오스트리아 궁전을 가든지 어디 가서 궁전 보잖아? 그러면 아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법식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 틀이 아마 인도 사원, 지금은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틀의 형상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대체로 이러한 모습들을 부처님 당대까지 소급해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띄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기원정사를 대표하는 불상, 그것은 우전왕이 모셨던 불상이라더라 라고 하는 썰이 있었다더라 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신통이 있는 불상이었고 영험한 불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수보리 이야기하고 파사이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보리 이야기. 수보리가 돈 있고 내가 뭐 아쉬울 게 없는 치르는 거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참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강경 읽을 때 수보리 보면 약간 노인네 이렇게 인품 좋은 이런 느낌 딱 나잖아. 젊었을 때 한성깔했다. 한성깔했다. 그런데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잘 바뀌면 어떻게 타고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수보리. 예, 수보리.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쟁, 나중에는 싸움이 없는 수보리. 다툼이 없는 수보리. 왜? 젊었을 때 너무 싸웠거든. 너무 싸웠거든. 그래서 그 수보리 이야기, 그 다음 파사이광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고독장자 이야기도 좀 더 할 거고요. 천불하연 이야기 다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덕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대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비티엔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서울 땅에 이렇게 또 오늘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팔공산, 경상북도에 있는 팔공산 그 제10교구 은혜산 말사이고, 거기에 이제 중림사라는 제 주지 선지입니다. 선지인데요. 우리 중림사는 신라 그 도순국사께서 창건하시고, 봉황의 기운이 품고 있는 아주 그 명당에 지금 현재는 그 휴림원, 한 자연장지를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과 이별의 어떤 현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그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소개받은 대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셨죠? 예, 그래 분주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한평생을 요렇게 살아라,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태어나시고부터 쭉 한평생을 수행하시다가 우리 중생들 곁을 잠시 떠나셨죠. 그렇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이 보름이죠? 오늘이 보름입니다. 보름이라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어제부터 이제 한거 결제를 해가지고 소임을 짜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대정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 모두 그간 축 축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행 분위기로 모두로 전환되었죠. 이제는 드디어 스님네들이 우리가 그동안 좀 분주했던 까란 춤에서 이제는 수행하는 분위기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저도 일상생활, 여러분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수행은 스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법사 스님이 갑자기 웬 수행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든 문제가 직면했을지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좀 편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일어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과거부터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마 지금 현재 아주 물질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풍족하죠? 풍족합니다. 소싯적에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동떨어진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그래요? 예. 보릿고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지금 때가.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뭐냐? 참, 칡 아세요? 칡. 예, 갈분이라 하죠. 그것을 갈면은 가루가 밑에 앉습니다. 그 갈분하고 쑥 있죠. 요즘 들에 가면 쑥이 많잖아. 그 쑥하고 범벌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배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떳떳할 때는 먹을만해요. 고기 식으면은 돌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 내가 그 쑥떡을 그걸 갈분하고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피부가 받쳐주지 않나.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절보다는 지금 물질이 우리가 풍부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마 마음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잘 되어야 하는데. 노력 없는 욕심이 일어나죠. 오늘은 돈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또 간섭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게으름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 탐진치입니다, 이것이. 그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독식하고 가진 자의 세상 지금 이런 사회 현상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일에는 마음이 주관입니다. 마음이 주관. 이런 마음을 경외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일심 이문, 하나의 마음, 두 개의 세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이 두 개란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아까 전에 말한 해탈문과 진여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맑고 거울처럼 맑죠. 바람이 일면은 파도가 칩니다. 바다는 그대로인데 물결 치는 모습만 다른 것입니다. 바다는 진열악하고 파도는 아까 분이 이야기하시는 생멸. 그래서 조건은 번뇌입니다, 번. 쉽게, 여러분, 불자님,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이 거치면은 본래 그 자체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나타났던 그 모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진열악하고 구름은 생멸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번뇌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입니까? 구름일까요? 이제 생멸문의 어떤 탐진치를 구조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이 뭘까요?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갑자기 친구의 어떤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탐하고 비교하고 스스로가 결핍감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제가 아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작은 가게로 운영하며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그 집이 술술 잘 풀려 간더라 이겠죠. 그렇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더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부터 더잘 돼야 한다는 시기심이 그간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일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법구경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을 사람을 먹는다고 우리를 경책합니다. 그렇다고 생각과 이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상은 아주 늦게. 하지만 내가 무리수를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의 증상을 한세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벌겠다고 큰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욕망이라 합니다. 그 100억을 갖지 못해가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매달리면서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그 집착으로 인해 지금 자기 자신의 행복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육신과 재물이 소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탐심의 특징입니다. 탐심의 특징. 이런 삶은 얻기 전에도 괴롭고 얻고 나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멸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멸하는 세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얽매이면은. 그럼 진은 뭘까요? 이제 탐을 이야기했고 진은 뭘까요? 진이라고 할 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느 날 마주친 사람에게 욕을 듣습니다.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죠? 예. 나 욕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팍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가슴이 아마 상기가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운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당합니다. 어때요? 순간 욱 하고 올라옵니다. 왜 저래? 정말 상식이 없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보복성 운전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진심 성냄입니다. 상대의 도덕성이나 배려심이 부족하면 정말 성질 나죠. 성질 나요. 안 그래요? 뭐 조금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어디 신호를 들어간다고 안내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배려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그것 없이 이렇게 무작정 어떻게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교경에서는 성냄은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고 마음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순간의 분노는 착각입니다. 착각.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내 마음을 먼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피를 탁하게 하고 피부를 거칠게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이 좀 검붉습니다. 왜? 속이 탄다는 말 있죠? 그래, 속이 탄다는, 피가 끓는다 이 뜻이라. 그럼 그 끓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됩니다. 성냄새 얼굴 보면 벌겋죠? 그 피가 지금 열이 받아가 그래. 다른 거예요, 진짜. 그때 옆에가 건드리면 더 끓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두면 돼요. 분노의 본질은 뭐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독재자와 위정자들의 비교하면 되겠죠. 독재자들이라든지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명분이 뭘까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어떤 폭력의 명분은 뭘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과연 알까요? 진정으로. 전쟁으로 희생되신 그분들의 그 아픔을 진짜로 진정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은 본질을 숨기고 신의 이름이나 세상을 자기가 만약 대변하는 논리로 세웁니다.

자기들만의 이상과 우월주의를 내세우죠. 자기들. 이것이 바로 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자기가 옳다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은 결말은 뻔합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가 다친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칭찬하고 부족함을 서로 의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를 따르면은 내 스스로한테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탐진치, 이제 치는 뭘까요? 치락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래, 모르기에 당한 뒤에 압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지 못하는 상태. 보고 알면서도 당해요. 보고 알면서도.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 정치를 하는 선동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거리나 모임 장소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정보나 참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 아주 강합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뭐냐?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관계가 나를 완성한다고 믿고 성공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자신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이 탐진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진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탐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화를 나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삼독심, 아주 독하게 뿌리 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문 속의 중생삼입니다. 중생삼. 그럼 생멸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이걸 금강경에서 뭘 가나나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과 일체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이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아, 그림자를 어떻게 붙잡어? 그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돈, 명예, 관계, 감정은 모두 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 착각이 바로 치입니다. 치.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현실 삶

삶의 무명은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왜? 설탕은 달콤하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그럼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 그 설탕도 내한테 유익하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 알아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순간에 일어난 일에서 내가 알아채리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행으로 가는 관찰의 순간을 좀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탐이 일어날 때,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또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부처님은 사념청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관찰하라, 알아채리라 했습니다. 그래 아까 본 얘기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채리면 무슨 말? 진념문에 들어가는 거고, 모르면 생멸문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경계의 대상이 딱 있을 때 거기서 생멸문과 진념문에 중간에 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면은 그 순간에 뭡니까? 나는 아마 진념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렵게 봅니다. 수행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일어나는 그 대상을 살피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보는 힘이 사이고 사이면은 아까 분이 이야기하던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예. 이제 진념문의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념의 본질은 대승기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승기술론에서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거울의 탐진치는 뭘까요? 그것은 먼지와 얼룩과 흐림입니다. 그럼 진념은 무엇이냐? 거울 자체입니다. 거울 자체. 먼지가 끼면은 흐려지고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이래 보시면은 좀 더럽혀져 있으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죠. 거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오염된 물질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염된 물질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닦는다고 이야기해요. 조건 환경이 변했지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선으로게 이런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번뇌로 가득합니다.
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승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보아라. 지금 마음을 살펴라. 여실히 보는 그 순간이 바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보는 그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뇌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깨달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여입니다. 진여.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난 상태. 이것을 수행입니다. 수행. 다시 강조 한번 한다면 핵심은 뭐냐? 통찰입니다. 통찰.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지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번뇌 자체가 공함을 알 때 이미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반야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뜻을 쉽게 한번 말씀하시면 뭐냐 하면은 물체를 보일 때가 바로 뭐냐 하면 유행의 색이지만은 물체가 소멸되고 텅 빈 무행의 공인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꾸밈없이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해보는 게 좋겠는가 해가지고 먼저 3단계 일상 수행법입니다. 첫째, 멈춤. 반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반응하기 전에. 어떤 일에 반응을 타기 전에 딱 멈추시라는 겁니다. 둘째, 관찰하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내려놓기. 먼저가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지리. 화난 마음도 사라지고 갖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대상에서 절제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화가 날 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고르게 세 번 정도만 마시고 천천히 또 크게 들이마시고 세 번 하면은 웬만한 화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욕심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 소비되고 지나간다. 과연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뭐 요즘 뭐 명품, 그죠? 욕심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라지는 거지, 존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카드 가지고 쫙 긋고 몇 달 이제 갚으려고. 그래서 이게 내한테 맞는지.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욕심날 때 이 소비도 지나간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불안할 적에
불안한 그 생각을 끌려가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의 마음을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불안할지. 그걸 불안할 때 더욱 자꾸 그 생각에 깊이를 들어가면 더 불안해집니다. 바로 눈앞에 부처님이시면 부처님 보면 되고 눈앞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보면 바로 불안할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집니다. 일상수행은 탐진치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라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탐진치를 없애야 진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진여 속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여 속에. 바다가 일어나도 바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현상인 것입니다. 생멸문도 문제가 아니고 진여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법문을 듣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진여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법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마음, 두 개의 문. 생멸문은 탐진치의 세계, 진여문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제는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이미 완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종 상계계구 아동간지라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완벽하단 말입니다. 완벽해. 여러분은 신의 찌꺼기가 아니고 신의 부속물도 아니고 여러분은 완전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동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부를 깼다. 그래요. 지금까지 법문은 부처님과 또 역대 큰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처님 세계를 전해드릴까 싶어서 제가 오늘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0: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母心是有来的地方，归王家。你的老母是什么名？在生做什么代志？婆罗门路像安尼讲了经过，老母所作所为。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불제자라. 호의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랴.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보에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

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선은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리지리험 원한 인생 무별렴 아미타불 국상수 심심성계 옥구광

이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에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에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마니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 옴 살바 묻자 모지사다야 살바 옴 살바 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못해 준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0: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떤

0: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무진하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받았죠.

0: 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7: 나상도
8: 남궁진의
7: 그럼 열정!
8: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0: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0: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1: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0: 아유,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0: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0: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0: 제가 해군에
1: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0: 저 재입대인데.
2: 다시 태어나도.
0: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3: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3: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을 추모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선후배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이 관람객이 돼서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성보를 챙겨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포교의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혜스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용대전에 15팀이 참가해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제71회 현충일입니다. 4명의 순직 군승을 참배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가사와 군복을 함께 걸치고 총성과 독경 소리가 교차하는 경계 속 목숨을 바친 선후배들의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 공간 서울 현충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교구 소임을 맡고 있는 육해공 군승이 현충탑의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군종특별교구가 어제

0: 제70일의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임무 도중 순직한 선후배 군승의 묘비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동신, 김인수, 김봉식, 김수남.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고자 출가한 스님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의 이름입니다. 법원 스님은 이동신 군승의 묘비를 한없이 어루만지며 열악했던 포교 환경을 견뎌온 선배 군승의 원력을 돌아봤습니다.
1: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국가 유공자, 또 유가족들, 그분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계기에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군법당 신도의 장례를 위해 시다림 기도를 마친 뒤 갑작스레 쓰러진 고 김인수 군승. 수행과 병행된 과중한 업무로 뇌암을 얻었고 투병 끝에 2017년 2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생 군사학교와 구사단 법당 등 생전 장병 포교와 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수행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급히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하시고 순직을 하셨어요. 그 군복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도 참 많이 기억이 나고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0: 이어 1기 군승으로 국방부 원광사를 창건하고 베트남 주월 한국군 사령부로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김봉식 군승과 가남으로 순직한 제13대 군승단장 김수남 군승의 묘비를 차례로 참배하며 선배 군승들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2: 순직하신 선배 군승들의 뜻을 받들어서 포교 원력을 세워 전법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앞서 지난 2일 대전 현충원에서는 계룡대 홍제사 주관으로 9명의 순직 군승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0일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3: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후배 도반이자 전후의 묘비를 찾아 넋을 기리며 호국불교의 의미와 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 불교TV가 관람객이 돼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하던 1500년 성보를 직접 마주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포교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성우 대종사를 맞이합니다. 성우 대종사와 구본위 대표이사 등 BTN 임직원들이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불교중앙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한국불교의 오늘을 기록해온 BTN 임직원들. 이번에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관람객의 시선으로 선운사의 1500년 역사와 마주합니다. 그동안 카메라 앵글을 통해 대중에게 불법을 전해왔던 미디어 포교사들이 성보의 감동을 직접 눈과 마음에 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촬영에 집중하느라 깊이 감상하지 못했던 성보를 눈앞에서 마주하자 정교한 조형미와 오랜 세월의 흔적에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집니다. 이번 특별전의 상징이자 하이라이트인 선운사 3지장 보살상 앞.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자리에 모인 세 분의 지장보살상을 향해 삼배를 올립니다. 대종사의 여법한 삼배는 임직원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전시장을 순식간에 장엄한 법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6: 선운사 지장보살 부처님께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이제 도난을 당했다가 스스로 돌아오신 부처님으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도 생생하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5: 157점의 성보가 전한 감동은 한국불교의 가르침을 영상 콘텐츠에 녹여 전법의 길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7: 우리의 불교 문화가 예사롭지가 않은 정말 대단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훌륭한 콘텐츠를 잘 포장을 해서 그 색깔이 잘 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 그 이렇게 유수하게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을

0: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좀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1: 단순한 성보 감상을 넘어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중에게 전하는 방송 포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 시간. 미디어 포교사로서 다잡은 사명감은 더 깊이 있는 영상 포교의 결실로 피어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폭염과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매주 반복되는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 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란 겁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3: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 등 지구촌 곳곳을 엄습한 이상기후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끝없는 소비와 개발, 인간 중심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위기. 전 지구적 재난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문명의 패러다임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4: 기후 위기에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홍수, 화재 등등 재난의 위험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울자된 도리로서 지구촌에 살면서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보자는 의미로
3: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탄소 중립 실천과 생명 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와 자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5대 제일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태 제일을 제안했습니다. 음력 1일 초하루에는 대중교통을, 음력 8일 약사 제일엔 이웃을 위한 보시, 음력 15일 보름에는 1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음력 18일 지장 제일엔 채식 실천, 음력 24일 관음 제일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날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찰 안과 개인의 신행을 넘어 제일에 따른 맞춤형 행동 지침을 정해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신행을 제안한 겁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늘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또 제일날에 많이 이렇게 절을 이제 찾고 하니까 제일날만큼이라도 전 불자가 환경 위기를 생각해서 실천해 보자는 의미로 다섯 개의 슬로건을 좀 내세웠습니다.
3: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를 성찰하고 절제하는 실천이 곧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필요하고 큰 불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사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만해의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5: 1926년 5월 20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우리 근대 문학의 등불이자 민족의 스승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선사의 문학세계와 사상의 궤적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3회 무산문화대상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6: 연구자들도 한용운에 대한 논문들을 별로 발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문 연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크고 합니다.
5: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해 선사의 1908년 일본 유학 시절 행적과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의 실체를 밝혀낸 성과가 조명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일본 토요대학 사토 아스시 교수는 만해 선사가 1908년 약 4개월간 단기 유학했던 조동종 대학 시절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기관지 기록에 따르면 만해 선사는 1908년 5월 9일 입학했으며 일본어가 미숙한 상태에서도 필담을 나누고 총 12수의 한시를 게재하며 일본 불교계와 깊이 교류했습니다. 또 사토 교수는 만해 한시 속 등장하는 화아사다 교수라는 인물이 당시 조동종 대학의 핵심 교수이자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선생이었던 아사노 후잔을 오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학 내 아사다 후잔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격을 강조한 메이지 시대의 선생인 아사노 후장 교수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0: 입니다.
1: 혹시 표수로서는 아사다 교수는 없고요. 저는 한용운의 뭔가 작가인지 아니면은 한용운의 원고를 인쇄할 때 그렇게
0: 토론자로 나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는 단기 체류라는 이유로 그간 소홀했던 1908년의 공백을 분석해 만해의 사상적 형성기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지의 인물로 남아있던 아사다 교수의 실체를 아사노 후자누로 고증함으로써 만해가 접했던 일본 선종 교학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한 씨를 매개로 국경을 넘어 교감한 두 인물의 교류는 향후 한일 불교 교류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희대 이선희 교수는 님의 침묵의 문장 구호를 색다른 시각으로 짚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문에는 마침표 없이 띄어쓰기로만 운율을 구현했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경어체를 사용해 님에 대한 공경과 친밀함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 님의 침묵이 나오기 전 시집에서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시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도 쓰이지 않은 최초의 시집이다. 이분이 나름대로 새롭게 문장 보호에 대한 좀 감수성이 있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국제학술대회로 학술적 깊이를 더한 무산문화 대상은 오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3회 시상식을 개최하며 열기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5팀이 참가해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대회에 나서는 춤꾼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같은 동작으로 춤사위를 선보이다가도 서로 연결됐다 끊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명의 무용수. 부둥켜 안고 함께 몸을 기대 표현하는 몸짓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두 대학생이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며 창작한 무아입니다.
5: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무아라고 결정 짓고 공부하면서 창작을 해봤습니다.
4: 작법에 쓰이는 타악기 바라는 춤꾼의 손에 들려 전통춤 바라승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권번예인 장홍심을 대표하는 춤으로 바라소리와 절제된 춤사위가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거듭납니다.
6: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태극 문양, 우리 그 민족 혼이 어우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양적인 것이 있어서 그 당시 잠깐 그 승모 공연을 못하게 하셨대요.
4: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주최로 오는 12일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막을 여는 제12회 불교무용대전. 공모와 추천을 거쳐 선정된 15팀이 참가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국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7: 공모에서 해외 팀들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올해는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인데.
4: 본선은 12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토일 성균소극장에서 한 주에 5팀이 공연을 펼칩니다. 결선과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전날인 3일엔 예술가의 집에서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을 주제로 한 기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8: 불법승 삼보를 소재로 하되 폄훼하지 않는 모든 춤이 전공이나 비전공이나 상관없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것.
4: 이번 여름 몸짓으로 풀어낸 무용수들의 화두가 문화예술 중심지 대학로를 정토로 물들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해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오대산 선제길 걷기 행사 소식, 그리고 중동 전쟁 중단과 세계 평화를 촉구하며 올린 108배 정진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실록으로 물든 오대산 천년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하는 제21회 오대산 천년 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6월 7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대산의 생태적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행사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연 명상 마을 잔디 광장을 출발해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등 총 5km 구간에서 본격적인 걷기 명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코스마다 무건 걷기, 소리 명상, 맨발 걷기 체험 등 서로 다른 수행과 명상 테마를 담아 오대산 숲길을 온

밴드 잔나비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지는 에코 콘서트가 축제 분위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월정산은 오대산 선제길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명상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행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해 향후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108배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광장을 적시는 비바람 속에서도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를 발언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참가자들은 절 한 번 한 번에 전쟁 종식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특히 산후위 부위원장 시경스님은 전쟁과 침략은 야욕과 탐욕만이 있을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만함과 폭력성으로 얼룩진 침탈의 역사를 이제 지구상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이 자리에 서서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보현사 탑등 앞에서 다시 한번 세계 평화를 발언했으며 앞으로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염원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

0: 가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인연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네, BTN 남성 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오늘도 방청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번 뵀던 분들도 오셔서 이 회차 갈수록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이제 산혜진미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야기 또 불교의 가르침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해서 내 스스로의 변화가 내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제가 작게나마 씨앗을 심는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치 치료 다 해보셨죠?
2: 네.
0: 네, 나 지금 충치가 있다. 진행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나요? 살다 보면 다 충치가 생기죠. 제 도반 스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 W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릴 때 치과를 어머님하고 같이 갔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치과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치과는 저도 그런 치과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아기들이니까 충치죠. 뭐 대부분 그죠? 뭐 심각한 이빨에 뭐 병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충치가 몇 개 있는지를 개수를 그 방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갔던 친구가 충치가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치 9개라고 방송을 해줬대요. 이거 되게 특이해. 원장님 방침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W 스님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방송을 듣고 엄마하고 막 키키키 웃었대요. 저 이빨도 안 닦는 저놈. 이분은 13개가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굉장히 빨리 도망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듣고 저는 엄청 웃었어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셔서 입에 초콜릿을 물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면 입에 초콜릿이 그냥 있대요. 그럼 또 먹는데요, 그거를 아침에.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13개 나올 만하죠. 충치 9개인 분이

세계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반대로 비웃어야겠죠?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꼭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산해진미 강의를 들으시고 또 불교 심리학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때 물론 뭐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저기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불교 신자가 아니시죠? 교회 다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가 없으세요? 불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분 빼면 다 불자예요. 저기 DNA에 다 녹아있어요. 근데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지인이, 인연이 이거 들어봐요. 되게 좋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고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오늘 남성 불교 심리학 산해진미잖아요. 남자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좋은데 제가 뭐라고 썼죠? 너무 빠지지 마라. 남자들의 주특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홉 개 보고 비웃은 W스님이 자기가 몇 개였다고요? 13개. 아 이거 실명을 밝히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네요. 너무 밝히고 싶네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분은 아무데도 안 빠져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라는 생각.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욕심. 자만. 분노. 외로움. 정말 안 빠져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산해진미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워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엔 정말 위험할 만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정말 위험하게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영역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종교의 영역에 불교는 좀 빼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예요.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버리셨어요. 35살, 여기 3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좋아요. 보살님께서 어느 날 여의도 공원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시다가 온 우주의 법칙과 내 마음의 법칙을 다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이 젊음이라는 것은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연세가 지긋하신 노장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울림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걸 분별하니까 잘못됐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있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 강의를 하다가 끝날 때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대부분 이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다 받아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물론 스님이 고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준비된 답을 드립니다. 뭐 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해주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아, 질문해보세요. 그랬더니 9살짜리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손을 들을 때 걔를 안 시켰어요. 처음에. 안 시키고 다른 분을, 왜냐면 그분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질문과 답변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세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걔를.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래. 질문해봐. 어디 사는 누군지 얘기하고 해봐. 그랬더니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9살짜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스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뿐인데 온 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대우를 받거나 어떤 종교의 교주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호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평생을 맨발에 밥그릇 하나, 이 밥그릇 이름 뭐죠? 바로 하나를 들고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매일매일 길에서 먹고 자고를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주로서 호황을 누리고 싶으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궁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맨발에 밥그릇을 들고 모든 대중에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언제 떠나셨느냐면 송납 80세에 열반하셨어요. 몇 년이죠? 아, 잘 안 되세요? 45년을 길에서 사신 거예요. 맨발로. 전 신발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소방서에서 강의하니까 질문하시라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신발 어디서 샀습니까? 좋아 보였대요. 신발도 없이 밥그릇 하나 들고 이 집에서 조금, 이 집에서 조금. 그래서 몇 집 다니셨냐면 하루에 7집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먹을 게 모이면 먹고 안 모이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왕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45년의 세월 동안 나에게

열심히 소원 빌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얘기하셨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의 가치를 26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저는 다시 꽃피우고 싶어요.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스님네들께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영역에서 불교를 모르는 불자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필드에 나가서 땅에서 구르면서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교의 진리는 종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이 사람에게는 예외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이거 전에 강의 들어서 아시죠? 네, 연기법. 무슨 법이냐면 박수 소리 생각하면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뭐가 나오죠?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중간에서? 행복이 일어난대요. 저는 저런 분들 좋아해요. 맞아요.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또 저를 여러 번 만나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반가움이 일어나요. 맞죠? 제가 돈을 빌리고 떼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만나면 반가움이 일어나요. 두 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듯이 너와 내가 만나면 무언가가 중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가움일 때도 있고요. 미움일 때도 있어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싫을 때도 있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이에요. 모두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 사람 보면서 미워하지 마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지만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결과물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잖아요. 미움, 사랑, 분노. 이렇게 만나갖고 일어나게 된그 중간의 것, 걔는, 소리는 왼손에 있던 건가요? 오른손에 있던 건가요? 어디서 나온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다시 여쭤볼까요? 그러면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왼손에 있었던 겁니까? 오른손에 있었던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래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소리가 나자마자 얘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도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왼손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오른손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는 두 손이 마주쳤을 때이 소리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이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

0: 심장하고 불교용어로 실체가 있으며 우리가 쓰는 말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실체가 있고 존재라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박수 딱 치고 나서 소리 줘보세요. 그럴 거예요. 어디 갔죠, 소리? 없어요. 제가 박수 소리만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만났을 때 반가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호사님?
1: 반가움이 생겼죠.
0: 반가움이 생겼죠. 그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반가움이 생겼어요. 근데 저 만나기 전에도 반가우셨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는 순간 중간에서 반가움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반가움은, 그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실체가 있으며 존재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미운 놈을 만났어요. 왼수 같은 걸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라디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질문을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질문을 막 채팅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려고 하는데 정말 미운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연등에 요 꼬리표 달리죠? 예. 요 꼬리표에다가 그놈 이름 쓰고요. 여기에 급사라고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0: 쓰라 그랬어요. 어, 그럼요. 쓰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방송 중에. 쓰세요.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는 분이라고 해도 이걸 들어주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죽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 생방송 라디오의 채팅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잘하셨다고. 썼겠어요, 그분이? 안 쓰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다고 쳐요. 저를 엄청 미워한다고 쳐요, 거사님. 눈에서 지금 막 꿀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거사님들이 이런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워한다고 치자고. 만났을 때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 분 있죠?
3: 네, 있어요.
0: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저희 스님네들하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화도 내고요. 눈물도 나고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 있잖아요. 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중간에 일어난 것이구나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걸 배웁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너 지금 기분 나쁘지? 예. 너 기분 나쁜 그거 저 사람 만나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줘봐. 있으면. 못 드립니다. 넌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너의 온 우주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온 우주를 그 안으로 쑤셔넣어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팍 하고 어디선가 태어나서 온 나라고 하는 전체를 집어삼킨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인연 되었을 때 이게 인연한테 연자예요. 인연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날 기자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어난 것은
2: 사라진다.
0: 사라진다. 또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렇지. 또
1: 실체가 없다.
0: 그렇지. 실체가 없다. 그 얘기 해주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 되게 예쁘다 하는 이 기쁨, 아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어라는 이 불쾌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1: 네.
0: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1초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연습만 하고 살아왔냐면, 저 사람 보고 생겨난 감정도 나, 이거 보고 생겨난 기분도 나, 모든 걸 나로 삼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로 삼는 연습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로 삼고 그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얘기에? 네.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요.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연기법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법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연기법은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이미 존재했던 법칙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법칙을 부처님 만드셨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갈까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찰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몰랐기 때문이에요. 뭐를 몰랐을까요? 불교에서 알려주는 게, 절에서 알려주는 게, 스님네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고 어떤 내용을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걱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실까 저분이? 그거는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예외가 없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큰 뭔가 베푸는,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거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내 그릇이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기법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교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교의 교리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 교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가르침을 스님네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출가자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스승님께, 스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맞나요? 를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스승님께서 그래? 야,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이거랑 맞지 않잖아 라고, 스승님은 눈이 밝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공부했던 그 길을 이미 먼저 다 걸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의 그릇의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끌어주셨습니다.

0: 이 땅에도 스승님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멘토를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찾아뵙고 나와 인연이 잘 맞는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큰 지표를 그분께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승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이지만 그 스승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에서도 그것을 얻는 것은 도의 모두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라고 썼죠?
1: 도반.
0: 도반이라고 썼습니다. 네, 도반. 이거 한문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 도자예요. 이게 짝 반자예요. 짝. 짝꿍. 그럼 무슨 뜻이죠? 길 도자에 짝 반자예요.
2: 함께 걸어가는 친구.
0: 그렇지. 함께 걸어가는 친구. 맞아요. 어디를 걸어갈까요?
2: 미래를 위해서.
0: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짝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짝이 누굴까요?
3: 부부요.
0: 부부죠. 맞아요. 부부예요. 여기는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나의 짝이 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누구랑 싸우죠? 물어봤더니 어떤 분하고 물어봤더니 막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해요. 왜요?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하고는요, 로또만큼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떡해요? 도반의 인연을 맺었는데. 저는 부부, 친구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거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도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여나 내가 옆에 있는 길로 자칫 빠지지 않을까 옆에서 항상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반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반 있으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번에 교육, 애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쁜 교육을 시키면, 이거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아니죠, 교육이 없으면 무교육,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동물처럼 돼요. 이 동물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친구가 돼요. 얘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죠? 참죠. 그렇지.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리고 보만 스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인상 쓰지 말고 웃어야지. 이런 티끌만한 이성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동물은요, 그게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문제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돼요. 악마가 돼요. 정말 정말 나쁜 아이가 돼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나쁜 교육을 시키느니 시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언가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인연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교육으로 가득 차면 변화할 가능성이 정말 없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 뭐 학업이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돈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분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우습게 보는 말을 애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아빠랑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긴 엄청 싸웠지 맨날. 어, 나 못 봤는데? 그럼 맨날 논두렁으로 불러내갖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옛날 어른인데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는 걸 안 보여주려고 남편 너 나와 일로. 그래갖고 논두렁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싸웠대요. 저는 그게 어른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섞어서 애들에게 들려주는 집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애는 아름다운 교육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어른들이. 맞죠?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은요,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W 스님 있죠? 네. 이 스님한테 제가 정말 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월드컵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 20살, 21살 이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들 보죠. 근데 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시차 때문에 보통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해요? 이 스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하고 월드컵 그 경기를 새벽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첫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중국어 수업이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 다음날에 하필이면.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고 뭐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좀 있으면 해 떠요.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좀 스님도 쉬세요. 예, 그럴게요. 제가 잤어요. 그 눈을 탁 떴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스님하고. 눈을 탁 떴는데 책상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껴진 배신감. 이야, 나보고 자라 그러더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안 피곤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피곤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안 피곤해요? 그랬더니 네, 피곤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전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제가 그분한테 가장 크게 배운 거예요. 피곤해요에서 멈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곤해요에서 멈추질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죠? 자야죠.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걸 허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한데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는.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스님은 피곤해요에서 멈췄어요. 짜증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한 게 왜 짜증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잘났다 진짜. 천상에서 사시는.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이 스님을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람 몸 처음 받으신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천상에서 천인에서 떨어져 왔고 인간으로 첫 번째 몸 받으셨다고. 제가 이분께 배운 게 너무너무 큰 가르침을 배웠어요. 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거.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죠? 안 좋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거를 누구한테 푸냐면 가족한테 푸는 거예요.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쏟아내도 말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가장 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스님께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알아야겠다. 절대로 그거를 나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마음속에서 막 다듬고 키워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이 스님은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배워요. 스님은 저에게 스승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행은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느끼는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자유스러운, 조금 더 유연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 말이에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겐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모여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00

0: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4: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5: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듣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1: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3: 아유, 아닙니다.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3: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1: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3: 네. 저 재입대인데.
2: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자, 한 꼭지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시발려 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열애가 하며. 자, 이 대목 읽었더니 왜 유난히 기분 좋은가 모르겠네. 뭐 스트레스 팍 풀리는 것 같아. 불자야 보살이 제발 예시심이라. 처음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즉득 그 자리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죠? 곧 열의 범부의 처지를 벗어난다. 범부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범부에 일반적으로 지지부분하게 의심 많고 교만스럽게 살던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오늘 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원효선님 말씀대로 지극정성스럽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태도다. 이랬죠. 예. 성지 성극이라 왈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세간의 성소는 길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범부지를 넘어서는 데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 지위에 들어간다. 보살 지위에 들어가서 이제 범부지를 넘어간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보살이라. 보살은 뭡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마치 태에 어머니 태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게 이 보살위라. 우리가 보살스럽게 산다는 거죠.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임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태중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집에 드디어 입 보살 위하여 생열에 가라. 그걸 참 잘 맞춰놨죠.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다. 범부지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무능설 기 종족 가시리라.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 종성 종족을 넘어서 버렸대. 종족을 진짜 참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존귀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처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존귀하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종성이 그냥 아주 귀족 같다. 귀족이야. 우리는 불족이잖아. 불족. 우리 전부 혈액형이 비행 아닙니까? 붓다형. 이 세간 치하야 입 출세도라. 세간을 벗어나서 이 세간 입 출세. 예? 예. 입 출세간이죠. 출세간. 글자 맞춰 놓는다고 넉자 넉자지만은 출세간이죠. 출세.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들어간다.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중도적인 의미는 세간에 머무르지도 않고 출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출세간에 들어간 것이고 제대로 세간을 벗어난 것이지, 중생 버리고 지 혼자서 날름날름 혼자 맛있는 거 뒤돌아서서 먹어봤자 뭐가 맛있겠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내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간 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세간에 그런 똥파리처럼 달라붙은 그런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예, 그거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덕보살법에 보살의 법을 얻어서, 보살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보살은 무슨 법입니까? 보살은 자비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보살법입니다. 그게 보살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보살차야 보살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간다. 세간의 보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갑니까? 중생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방편을 가지고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간센보살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시다. 간센보살은 안경동서가 몇 도예요? 다 맞다. 천수 천안이래. 어떤 중생이 오더라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천안이라, 천안. 예?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간센보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본다, 관세음한다. 세상 음성을 다 관한다. 지혜롭게 관조해버린다. 입 3세 평등하여 3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 3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허공이 천년만년 평등한 것처럼, 허공이 시방 3세에 평등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진공 묘유다. 예. 세월이 3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은 전부 무일물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애의 종생의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 결정 당덕 무상 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범행품에 그대로 나오죠. 당덕, 질덕, 당덕. 부처님의 종자는 열반에서 완성되지만 그 열반마저 나와버려.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은 달이 반달 뜹니다. 그죠? 부처님 탄생은 반달과 같은 것이다. 고 이렇게 써놓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시던 날은 2월 8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달이에요? 반달입니다. 반달. 그리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은 12연기를 깨뜨릴 때에서 12월 8일날 반달이죠. 반달.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 무계라 돼서 2월 보름날 그 사명절 중에 전부 반달 반달 반달 가다가 무여 열반이 떴다는,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완전한 보름달이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이름하여 원만월이라 한다. 부처님을 이름하여 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시따르타라고 한다. 한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이.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석가모니라고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비로자나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 원만월, 사자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짚어봐야 되죠.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런 걸 모르면은, 아니 수세미가 이렇게 커요. 그럼 수세미의 꼭지가 굵겠어요? 오이 꼭지가 굵겠어요? 수세미. 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전부 저기 고추 이렇게 꼭지까지 안 묵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거 이 채까지 묵지 말라고요. 글자까지 묵지 말라고. 뜻을 먹어야지. 예? 도마도 꼭, 도마도 꼭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글자만 보면 다 그걸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지가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우리가.
그 꼭지가 없으면 부처님한테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책을 봐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과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하, 진짜 기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머문다고 한다. 들었죠? 주 한이지 하야 부동상응이라고 했죠. 동하지 않는 법, 흔들리지. 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동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부동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강. 아, 그 말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나의 본 인생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머무르면은 한이지에 머물 때 이리와 동하지 않는 그 부처님 법과 서로 이제 부동하고 서로 상응한다. 완전히 부동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상응하는 냄새가 푹 나는 것은 팔지보살부터입니다. 한이지는 살짝 이렇게 떡잎 같은 것이라요. 에? 예, 산삼도 떡잎도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다. 부동, 부동. 부처님은 부동이고 중생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요동. 중생의 이 번뇌를 티끌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죠? 명예와 이익을 집착해 가는 것을 벌건 그 저기 항토바람 일어나는 먼지 같은 홍진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십지품을 해설하신 천친보살이 말씀하셨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 우리 정신머리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 번뇌는 또 우리 또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먼지 중에 제일 극미세한 먼지를 볼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무생법인부터 저기 무의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못 보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좀 위에 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분별사식 가지고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 분별사식을 안입이설신이라 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말초신경이라 하죠.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은 말초 신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게 간조하는 힘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몸에 거슬리고 여기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은 요 분별 사식이 아주 있고 그거 요 제육식이 요 걸리 가지고 수행이 안 돼.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제 잠재 의식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저장 창고가 되어 있는 아레아식이 있다고. 그걸 마음에 심체라 하거든. 그것이 진짜냐 진실이냐 허망이냐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계속 생멸에 요동치고 생멸에 요동치다 보니까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문으로 계속 가는 거죠. 생멸문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각과 불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문에 오면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서 부처님은 중생이 내고 내가 중생일 수 있어. 이건 부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문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은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이건 못난다고 하는 건 생멸문이라.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좀 생멸문이라. 부처님의 입장에 오면 무단 대웅전의 법문서 가면 그려놨죠. 마하대법왕은 진짜 부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단역 무장이라. 어디까지가 길고 장점 단점이 없다. 무단역 무장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흰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다. 선악 시비가 다 없다. 그렇지만 선악 시비가 없지만 한 색깔도 없는 허공 같은 맑은 만이지와 같은 텅 빈 여의주 같은 것인데 이 맑은 여의주가 수체의 현 청황이라. 울룰 항하여 청청 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된대. 그러다 지장전에 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장상만이 일가주라. 이 지장보살이 손바닥 위에
투명한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연수색 별례단이라 자연스럽게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되고 노란 사람이 오면은 노랗게 되고. 제가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저 우리 신호등 요것도 그랬죠. 저게 노란 등이 됐든 초록색 등이 됐든 파란 등이 됐든 빨간 등이 됐든 본질은 다 흰 등이라 무색이라 그렇죠? 물들이가 저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빨간 전기가 들어가야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노란 전기가 들어가야 노란 맞잖아요. 파란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등이 파란 불이 켜지죠. 사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이제 인정해야 돼요. 대동 소이야. 대동 소이야. 그 대동이 이거든 이. 소이는 사거든. 크게는 다 똑같다는 거는 이치 속에서는 진리 속에서 누가 그게 크다 작다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니까. 눈, 코, 입기가 없는데 인물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나이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제가 연가 법문할 때도 그랬죠. 원래 몇 세입니까? 얼마? 연가 나이 없다. 제가 돌아서서 연불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 왜 뒤 돌아서서 우리 연가가 왜 120세입니까? 왜 돌아서서 합니까? 연가 앞뒤 없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일러서 부동이랍니다. 그런 거하고 상응을 해야 돼요. 예, 자 넘어갑니다. 숙자야 불자야 미자야 자 갑시다. 불자야 보살이 주 한이지에 한이지에 머무르면 뭐가 성취되느냐? 다 한이와 아주 큰 기쁨이 성취되는데 한이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면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그러니까 칼날만 춤추는 게 아니고 칼자루까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예?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온 집이 들썩들썩해 춤추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 좋은 거 사놓고 음악을 튼다고 이렇게 트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음악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니까 온 집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 함경에는 육종 진동 막 쿵작쿵작 하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고 귀도 감동스럽고 막 온몸이 막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우면은 처음에 박수 요만큼 치다가 박수 치다가 언제 되겠어요? 벌떡벌떡 뛴다 아이가 막. 예? 그렇게 한이 용략한다 하잖아요. 그 한이로움이 그래 되거든요. 그래 됐을 때 이제 하반 탁출이 아주 다 주잖아요. 개구 현담 입을 아 개구 별을 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개구 현담이라 설계까지 빼준다고. 그 부처님 설계 빠진 놈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놈 분 개구 해보세요. 현담 안에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고. 자, 다 가져가라. 하반 탁출, 개구, 현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반쪽도 내꺼 가져갔다면 고소고발 해버리고 차 약간만 스쳤다 어때요? 보험 처리해버리고. 어쨌든지 무상한 잎을 보면 그 뿌리가 이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한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근 공덕이 심종 성근하면은 자비 현전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제 앞에서.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다 정신과 청정한 신심과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삼보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거든. 더 기대감이 없어요. 내 자신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또 다 애락과 애락,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즐길 만한 거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진리와 진여에 대해서 신봉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 다 정렬과 이 조절이 돼야 돼.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 온화해야 돼. 딱 때맞춰야 돼. 정렬해야 돼. 알맞은 희열과 다 흥경과 흔쾌하게 경사스러운 거 기쁜 거. 흔쾌하고 경사스럽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십지품 이런 법문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난 줄 알아야 기뻐해지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수박인지 참외인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이러면은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구분간이 안 가면 참외 덜 익은 건 뭐 얼마 씁니까? 그죠? 그거 이거 구분이 안 가면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은 뜻을 알았을 때 이 붓글씨를 쓰다가 운필이 돼야 뭐 운필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기 힘든데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예? 사진도 찍다가 자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야, 이 콘트라스트 멋지게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예? 네.
그렇게 그걸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어떤 게 진하겠지. 벚꽃을 찍을 때 아무데나 갖다 꽃 줬다 벚꽃 찍지. 벚꽃 찍을 때는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지.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 기둥이 까맣게 떨어지고 꽃이 하얗게, 예? 이 느낌 있잖아요. 아무데나 대놓고 찍는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햇살 받아가 찍고 연꽃 같은 것도, 그죠? 그 물기 촉촉 이럴 때 빼짝 마르는데 벌거지 막 날아드는데 낮에 한낮에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찍는다고 그 작품 안 돼요. 연잎도 빼짝 말라가 있고 꽃도 말라가 있고 강의도 여러분 주무실 때 12시 때 강의하자면 신경질 얼마나 나겠냐고 이게. 또 점심때부터 하는 시간에 적당히 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그 흐름이다. 큰 경이라고 큰 기쁜 경사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내가 양심껏 선거를 가지고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느스트가 되는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인생에 충족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절로 자기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십지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펄펄 뛴다 이제 그러면. 건강지는 아시죠?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펄펄 난다 사바 용약과 여러 가지 띠농가 다 용맹가 여러 가지 용맹가 용맹하는 사람들은 거치지 않거든. 계속 감당하고 받아들이거든. 그 감당이 된다니까 모든 것이 잘 감당하는 마음. 젊은 스님하고 연세 든 스님하고 마실 사람들하고 바닷가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 보물 건지러 갔다가 난파선이 됐는데 판때기 하나 얻었잖아요. 젊은 스님이 딱 잡고 계시니까 연세 드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자네 율장도 못 받나 어른 공경하라 그랬지 그 판때기 내주게. 그 젊은 스님이 감당이 되니까 드리고 자기는 꼴가닥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고 주로 그 역할을 맡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감능심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그걸 용맹심이라 하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장군은 감히 맞지도 않겠지만 제 딴에는 간센보살 수준의 팔찌보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급장 다 뛰면 그래 안 가거든. 그렇죠? 만에 한용선 이런 분들은 다 한이지 이상 정당에는 10지 이상 보살들입니다. 보살들. 만 중생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용맹가 그다음에 무투쟁가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금강경에는 뭐랍니까? 무쟁삼매. 그죠? 원효설명은 뭐랍니까? 화쟁국사.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나 그거 정말 그거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욕 들으면 많이 사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가다 이러면 계속 오래오래 같이 있읍시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뜻인데 잘 맞았고 선생님 연가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러면 저는 막 어떤 데는 저분은 돌대가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싸우지 않으려 했는데 싸우는 걸로 돌아오는 게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투쟁이 없다는 것은 남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남인데 흔들리기 때문에 투쟁하거든. 그죠? 촐싹거리기 때문에 이게 남인데 무너지는 것 같지. 또 무내해라. 남을 그 시끄럽게 하고 남을 고뇌스럽게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게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잘 졸고 촐싹거리고 믿음이 없고 방방 뜨고 아니 뭐 혼친 도거 산란 방일 뭐 깨어르고 뭐 이렇게 요렇게 믿음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마지막에 뭐 하냐면 그거 해코지를 해. 남을 자꾸 남을 해코지를 한다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해코지. 처음에 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불특정 다수는 무조건 다 미워해. 안티 종자가 돼가지고. 희한하대. 우리는 무슨 종자입니까? 열애 종자. 열애 종자. LI 종자. 열애 종자. 일본 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요라이.

요라이 간센보살은 뭐라 하죠? 간논보살절? 간논 칸논보살절하죠? 간논 일본말로 열애를 요라이라 그래요. 요라이 요라이가 또 왜 나오나? 아이고 저 밑에 저 밖에 있던 게 나오는데. 자, 불레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중생을 이끌 때도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생을 괴롭히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무진한 다 성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많아지는 거. 성내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또 행동이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다무진한이에요. 제가 이제 모신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등민 스님 같은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습 하가 예 니는 한 3년만 글 더 읽으면 이제 글 안 읽어도 된다. 니 책 사놨다. 내하고 범어사 가자. 이래가 제가 범어사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강사로. 강사 안 한다니까. 저는 글재주도 없고 이게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주먹질이나 하고 선빵이나 당기고 그래 조용히 살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3년만 더 이제 글 읽으면 네 글 이제 안 읽어도 된다. 지금 안 하면 어중간해 가자. 이래서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그렇게 못 살고 뭐 더러운데도 한 번도 남을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군자의 인품을 스승을 모시면서 한번 본 것 같아. 한의를 하면은 이제 한의를 하게 되는 20가지 이유가 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무를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자동으로. 예, 오토 배치 파일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엑셀레이터나 버럭게 안 잡아도 자동으로 뭘 하냐?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한의합니까?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이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3년만 하면은 딱 끝난다 생각했더니 30년이 돼도 안 되고 4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사기 당했나 싶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업장의 문제인 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염제 불법고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법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만 띄면 이제 거짓말 하다 가는 거지. 이제. 염제 보살을 고로 제 모든 보살들 야 위대한 분들을 생각하는 거로 한의심이 생긴다. 예. 잘못 미끄러져서 어쩔 뻔했냐 이게. 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런 대목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길인데 남도 300리. 하성유품에 보면은 길이 500유순에 남았는데 300유순을 땡겨주잖아요. 남도 300리가 300리가 아니라 탐진치 중생이 300 그죠? 탐심도 가득하고 진심도 가득하고 아주 미혹한 마음도 탐진치가 이 가득한 남도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저 양명한 남순동자 선재동자 갔던 그 길 남도 300리 멀고도 머나먼 길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를 길로 갈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꼭 달이 소창다명이라 내 작은 창문에 보름달이 환히 비추길 바라면서 남창을 두 개를 내잖아. 남쪽에 창문을 두 개 내거든. 남쪽으로 자기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을 요새는 이게 저기 이런 전등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이래서 남쪽으로 창 내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통창 내는 것도 있고 막 유리창도 있지만은 그때 옛날에 남창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직 달빛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나무가 되고 달빛은 송을 교감이라 소나무 같은 절개로 그 달빛을 창으로 받아서 소창다명 제주도 가니까 추사 유적지를 도는데 그걸 앞에서 가만 그때 내가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신데 소창다명의 사구자로다. 작은 창문에 보름 달빛이 뭐 창문이 찢어지도록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로 하여금

구자로다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흡에 파놓듯이 주사체로 쓰는 것 같더라. 글자라. 소창다명, 사구자라. 예? 나라 하여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유배 가가지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예. 흑윤 선생도 그거 홍길동 전서도 그 양반도 그려놨거든. 그 양 누실명에도 보면은 남쪽으로 내가 창을 두 개 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허름하고 옷 하나 입고 그렇지만 누추한 집에 살지만 내 사면에는 옛날 선인들이 선지식들이 썼던 글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우리 다반향초 정자치의 다반향초 묘용시의 수류 하계란 글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흑윤씨의 누실명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저쪽에 서해 전시회 가서 가만히 한 20분 동안 그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시는 분이 스님 그 글 앞에서 그래 오랫동안 글 다 읽고 해석한 사람 스님 뿐인데 추사 향제 예산에 가면 고태에 가면은 글이 있는데 한쪽 벽면은 정자처 다반향초 한쪽에는 묘용시의 수류 하게 이 유명한 글귀 우리 불자라면 다 아는 글귀인데 그게 이 여불짝이 나란히 안 붙여놓고 주례를 여불짝 이렇게 붙여놨어. 얼마나 무식하게 붙여놨지. 그러니까 허균 선생님 그 누실명을 보면서 그 이제 글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 보니까 작다 방구라 이게 작다 차를 이렇게 내면서 반사발이 차 한 모금이죠, 그죠? 작다 방구. 예. 반자 사발구자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일주 향감 향감백이 a little bit 예. 그게 처음 초자라든지 하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시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a little bit이에요 굉장히 작다 근데 작은 향계피로 소향 일주 한 개필점 살을 돈밖에 없고 차 밤 사발밖에 먹을 게 없더라도 나는 맑고 향기롭게 책을 보면서 옛 선지식의 그런 절개를 지키려 그 허균 선생도 결국 귀향사례 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허균 난설에는 오빠 예. 그 주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제 보살고로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염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염불행도 하고 보살행 예, 부처님의 행 보살행이 부처님의 행이지 뭐. 부처님의 행이 보살의 행이 무르익으면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이? 뭐 보살행이 나중에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불행 예, 불행. 보살행,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와이고야, 내 절에 하다 나 죽어보는 거 아이가 싶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미 한의지를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무아인 줄 아니까, 무상인 줄 아니까, 재행, 무상, 재법, 무아를 체득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 알아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정한 아무 집착 없는 바라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생긴다. 바라미를 깨끗하게 집착은 다섯 번째 염제 보살지의 수성한 것 보살 지위가 수성한 것 보살의 지위가 수성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꿈과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결국 보살지는 보살을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염 보살의 불각이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예, 염 보살의 불각에 부처님의 불태전을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염열의 교화 중생고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능영 중생으로 하여금 덕이익고로 남이 이익되는 걸 보면서 하니롭고 부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